0: 발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변비로 인해서 다른 질환이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숨쉬를 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 적당한 운동이 변비를 예방하며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아닌가 싶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우리 이 우대 활동 쭉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리는 우리 후메큐십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시다. 후메큐십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좀 익숙하게 아시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쓰고 그래서 그 후메큐십 꼭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그 후메큐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생화 반응 가운데서 꼭 있어야 되는 성분입니다. 후메큐십이라는 게 무슨 생화 반응에서 꼭 있어야 되는가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산소산 신환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우리 의학원이랑 가면은 예, 붙으면 이거 꼭 배우는 항목입니다. 예, 뭐

0: 송이를 하든 서의를 하든 또 뭐 고창급 이사를 하든 림상 이사를 하든 약사를 하든 호사를 하든 친구사를 하든 일산수산 신환이란 거 꼭 배웁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에너지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생화 반응을. 이 가운데서 우리 품의 A라든가에 이런 성분이 없으면 이 반응이 생화 반응이 진행 못되고 잘 진행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못 생기죠. 우리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시퍼살수 C라든가 품의 A라든가에 산린산생가라든가 이런 거 해서에 극도로 맥이 없거나 대사가 진행해야 될 때 이거 주사를 합니다. 정맥 주사든지 이렇게 주사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 후미큐십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 심장근육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런 그 효소입니다. 후메라는 게 효소죠. 이래서 Q10 이랬는데 우리 심장이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도 심장은 박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장은 1분 1초라도 서문 사람이 아야 되지. 이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자면 이 후메 Q12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 몸에서 이 후메 Q12가 정상적인 이 수량을 보존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심장은 특히 꼭 있어야 되는 성분이 25%보다 떨어질 때는 심장이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대 중반부터는 이 후메 Q10이 잘 몸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생산된다 말입니다. 17번이 생화반응을 걸쳐야 후메 Q10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네. 이제 사람은 늙으면 많은 생화반응이 잘 진행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제 계속 후추에 혈압도 온도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네. 어질 때 자꾸 나고, 가슴이 후두부라. 그리고 네. 머리에서, 귀에서 뭐 소리 윙윙 나지. 이러다 내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버시 안 죽고 먹고 있는데, 야, 조금 엇글.
1: 네.
2: 가슴 끌린 쯤도 좀 많이 이렇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나는 전립선에 밤소변에 화장실 다 6번에 화장실 다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한 번 소변량이가 많아지면 소변 차수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소변 차수는 줄고 소변량은 더 늘어나고, 이러면서 우리 몸의 독소가 잘 빠질 수 있어요.
2: 예, 그러면 잠 잘 전에 아침이면 머리 맞고 사람이 정신 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침이고.
0: 예.
2: 약도 효과 좋지, 또 약 별로 없지, 좀 다다다다 또 계속 먹자고 합니다.
0: 예. 우리 할 때 계속 있으니까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간단하게 우리 설명드리면, 사실 이거 설명드리자면, 김다이후메 Q10이, 우리 주로 이 근뇌보신환을 설명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Q10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이 Q10이란 건 정상 성인이라 할 때는 약 500 내지 1500mg입니다. 예. 정상 성인은 이만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40대 중반부터는 이것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근데 보시면 전번에 선생님께서 한번 하고 지금 쓰는데 약이 엄청 쓴다. 예.
0: 난
3: 당연히 쓰면서 손이나 빠져가지고 저기 그렇다고 느낄 때 없이 오고 초대로 냄새도 나가고 깡치도 나가고 하더니 지금 손이 이런 깨끗해서 쓴다.
0: 네.
3: 그런 소변 파수 많이 드물어지고.
0: 네.
3: 그리고 소화 잘 돼 밥을 먹으니까 그래도 맥이 욕난다. 이 약 먹을 때 맥이 난다.
0: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끼라면 맥이 나니까 어지럼증 다 나고 영 좋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어떻게든 해도 머리가 된다. 오케이.
0: 네.
3: 오늘 이 약 좀 또 배달 받다고 그런다.
0: 예. 네. 이제 할 때 있습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사람이 늙어가는 가운데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 Q10은 다 써주면 좋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또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겠는가. 이런 자문이 많은데 이러자면 사람은 누구나 Q10 그다음에 또 비타민에서 우리 비타민C를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 그다음에 종약으로는 이 건내보시왕 같은 이런 약 이 신과제를 꾸준히 쓴다 할 때 큰 모병이 없이 우리 건강하게 사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2: 우리 어머니가 집에 와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모든 면에서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엉뚱한 소리라든지 어전에 정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바깥 출입을 자꾸 나가든지 어전 나가지 않고 사람이 가면 어전 똑똑하게 박힐 수 있습니다. 영자 아웁니다. 어전은 그래 네. 이거에 우리 어머니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형제간이 우리 이모도 어때 엉뚱한 소리 자꾸 아주 좀 불편해했는데 우리 쓰고 너무 좋으니까
1: 침해도.
2: 예, 치매 증사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모도 지금 같이 쓰는데 우리 이모는 이제 70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효과도 빠른다. 나이 어려 그런지. 예. 그리고 예, 이거는 정신 상태가 늘 그저 흐리멍텅하고 누구 가든 모르고 예, 자꾸 이심하면서는 누구 돈을 가졌다 자기 물건을 가졌다 이래더니 그 증상이 예. 없어진답니다. 영 좋다.
1: 그러니까 치매 가운데 예.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남이 자꾸 의심하고 시름이 아예 놓여서 자꾸도 어디에다 꽁치하는 놓고 그렇죠.
2: 그런데 이 약이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다 됨까 영 좋답니다. 효과 빠르고
1: 아니,
2: 예, 그래
1: 놓고
2: 예, 약이 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놔서 오늘 두 분 지금 예,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린다.
1: 예. 예.
2: 예,
1: 그렇게
2: 감사합니다.
1: 할 수 있습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매도 걸리지 말고 중풍도 걸리지 말고 심장병도 걸리지 말고 이렇게 살겠는가 약을 좀 추천드려달라. 이럴 때면 우리 중소약은 결합하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0: 네.
1: 중약만 쓰지 말고.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건내보시왕에 우리 언니께서 자식도 너무 좋아서 이 전에는 한 같이 앉아 말 아무것도 말도 하고 하나 또 자꾸 물어놓지 부르지 열 번 더 물어본다. 그리고 또 주방에서 밥 할 때니 어느 때는 경상 쪽인데 밥을 안 차려놓고 누르지 않아서 내 밥 먹다 밥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하도 열쇠 집에 놔두고 밖에 나가고 그래서 그런 우리 말하는 게야 우리 언니 지금 아무래도 치매 친구가 뭐라고 그래 그래서 내 그런 이 건네집 보시발을 먹고 너무 효과다 그런 게 내 두통을 찌렸단 말 그리고 다치고서 이야기용 먹고 소리에 내 이 골이 아무래도 무슨 문제 생기는 뭐라고 그래서 밥식에 쪄주면 기운력이 약간 증가되는지 이전보다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잡수고 이 기운력 때문에 먹었는데 어제 여러분들 요즘에 잡은 잡수가 안 했는데 이게 대학습에서 나가서 요즘에 잡은 잡수가 별로 한 번밖에 안 나가고 용이 대변이 조금 나가는데 지금 시원하게 잘 나간다 하니까 아니 너무 좋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러면 이학치를 이래서 혼자 하니까지 손 나빠서 먹었지, 위도 나빠 먹었지, 그냥 소화해주는 게, 이 약 문간에 소화 잘 되지, 얼마 더 좀 하겠단다. 그래서, 우리 언니, 잡수고 지금, 우리 이모도 좀, 이 너무 좋다. 오늘에서 대답을, 우리 언니도, 저번에 몇 총 받았던가? 저번에,
1: 우리 활동 참가했는가?
3: 예, 우리 활동, 요번에 또 10통 받자, 그럼. 저번에도 10통 받았거든. 발판이, 우리 언니 들어주고, 당연히 얼마 아니다만, 오늘 또 10통 받아서 계속 푸시겠단다. 야, 효과, 이렇게 좋은 효과는 처음 봤단다.
1: 그렇죠.
3: 예, 네. 예, 오늘 또 받아봤겠죠,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시간상 관계로 제가 이 법마다 이 후메큐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그렇지, 이렇게 후메큐십, 그 다음에 비타민C 이게 다 생물제품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다 중약으로

0: 해서는 그 네보시온 같은 이런 진귀한 약재가 25가지 들어간 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우리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단풍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2: 네. 저는 출근하십니다.
0: 네.
2: 네보시온이 좀 감 나다고 합니다.
0: 네.
2: 이런 머리가 지금 다 봤으니 중세계라나 심근 중세까지 있으니 일단 몸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다음 목이 휘매가지고 이랬어요. 그냥 뛰는지 다 되지 않아가지고 한번 좀 건너보셨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해봅니다.
0: 예, 그런 분들 쓰고 계시고 또 확실히 효과 다 나옵니다. 추천드립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1: 네. 설명 주시죠.
0: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너보신화는 좀 다른 건예보신환보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제약공장. 제약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에다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다 썼지만 확실히 그런 성분이 들어갔는지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제약공장에서 옵니다. 우리 소개드리고 있는 산동 뚱어어조 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양치입니다.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다 이 말입니다. 예.
1: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두부 선생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네보신화는 먹고 있습니다. 어째 먹었는가 눈은 노공이 왔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그게 노공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혈압도 들이달한 데면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이 꼬리 희응함이 정시 대응했댔습니다. 그리고 하루 네.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미술이 고생했는데 건네보신화는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약을 하루에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 먹습니다. 그래도 네. 이 혈압이 이 온정되니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변이 닫아가지고 이 밤에고도 밤섭에도 온다나 닫아가지고 몇 번씩 일어나던 게 지금은 기꺼이 일어나야 그것도 한두 번 일어나는데 소변이 냄새도 나고 수량도 조그맣던 게 지금은 이 냄새도 없어지고 수량이 많아가지고 소변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게 영 좋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거기 다 한번 못 닿았습니다. 그러던 게, 예, 지금 소리 나는 증상이 없어지고, 예, 지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나면, 예, 정신 나지 않겠습니까?
0: 예.
3: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두근두근하고, 침침하니, 똑똑한 사람처럼 이러고, 예, 예, 황당하던 게, 예, 지금 구성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네.
3: 영 좋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이 관절에도 좋습니다. 예, 나는 태양성 관절도 있는데다가 이 여수간판 탈출이 있어서 허리 다리 아픔이 내리저리면서 그러던 게 지금 그게 낮아지니까 이 성질 오르내리기도 영 좋고 이 편안한 게 영 걸어다니기도 쉽습니다. 식은땀이 네. 나고 이러던 것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어찌든지 모든 면에서 확실히 이 건네보신 안이 좋습니다. 효과가 네. 좋고 지금 활동이 있으니까 나이 약이 좀 있어도 이 활동이 있을 때 살려고 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0: 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받으십시오.
3: 예, 예. 배달 받겠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네.
0: 우리 아픈 사람들이 약을 고르자면 제일 정말로 힘들죠. 예? 내게 약사도 알지 이사도 알지 어떤 약을 골라야 내 병에 맞겠는가. 이래서 저희들 이 시간에는 이런 방면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도움이라는 게 바로 우리 뭐 심장에 열이 세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청심환 북경 동인당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엔 또 레윈쌍이라는 또 제약공장이 있습니다. 목이 아플 때 류성완이라는 약이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뚱어어조 제약공장 뚱어어조는 어조가 이름이 남과 동시에 이 건네보시환이 또 이름 났습니다. 때문에 건네보시환 하면은 산동 뚱어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이런 건네보시환을 쓰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곡은 한하나 작사 리런의 작곡이 그리워라 나의 고향입니다. 가슴 아련한 그리움을 고스란히 전한 이 노래를 통해 누구나 마음속에 품은 고향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을 한결같이 지키는 소나무처럼 강인하고 굳건한 정신을 노래한 곡이 있습니다. 최순희 작사, 박성철 작곡의 소나무입니다. 강렬하고 힘있는 가사와 선율이 듣는 이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김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창순 작사, 김일환 작곡의 우리 연변 조울시구입니다. 경쾌하고 밝은 리듬 속에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리성기 작사 김여환 작곡의 고향산천입니다.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보며 마음의 평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장호 군만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담은 미래의 희망을 노래한 곡입니다. 김정곤 작사, 백희남 작곡의 꿈나무는 우리 조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성장을 이끌어준 스승님이 따뜻한 정을 담은 곡을 준비했습니다. 방준 작사, 홍영화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는 은은하게 퍼지는 스승의 사랑을 향기에 비하여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기서 재관설 작사 최학산 작곡의 우리네라고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연변이 마을 풍경, 사람들이 행복한 일상의 상상에 담겨져 있으며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느끼게 해줍니다. 비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문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보안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봉스빵에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세트 가게 되고 약 곽으로 따지게 되면 한 세트는 보통 두 곽이기 때문에 24곽 갑니다. 예, 그리고 이름은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어지간해서 이 활동에 참가하면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부터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예, 288-0018번 전화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나는 우대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오늘이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또 혈배강에서 나온 심리첩, 5곽, 이 5곽이랑 5달 칩니다. 이걸 증송해 드립니다. 이 심리첩은 공동주체다, 우리 그 관심병, 신저통, 고혈압, 고혈지, 중풍, 반신불수, 뇌경색, 이런 데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장례통하고 청임미로방 예, 이것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장례통 청임미로방 이거는 9세트부터 드리는 겁니다. 6세트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이 기질은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 척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척추라는 거는 중에서는 간단히 척추인 것이 아닙니다. 척추 그쪽에서 모든 이런 동맥이 동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기관하고

0: 원시인 때는 다 계리된 게 있지 않습니까? 햇빛을 향해서 나온 면을 우리 보통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양지휘라고 우리 중국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양기가 거기에 제일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를 함부로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아무래나 그걸 막 이렇게 수술하고 이래므로서 예, 당황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신경이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장육부를 관할해주는 신경, 사지를 관할해주는 신경, 내분비계통 관할해주는 신경, 몽땅 대뇌에서부터 그자글로 척추 거기를 해서 쑥 내려와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나뭇가지 뻗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신경 하나 잘못 다쳐놓게 되면 그 방면에 문제 다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는 함부로 그걸 다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치료를 받아가지고서 뭐 제프라 맞거나 또 우리 요추간반 탈출 치료를 받으면서 또 잘못해가지고 원래 걸어댕기는데 마지막에는 뭐 집행이를 짚고 다니거나 개체하면 뭐 이 유생실 다닐 때도 개에 댕기거나 이런 분들 저한테 찾아온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물어보게 되면 다 그렇게 손상받았습니다. 약을 잘못 쓰거나 그 다음에 수술 잘못했거나 이래가지고 문제 생긴 게죠. 그 다음에 무릎 관절 또 잘못해가지고서 원래는 제대로 걸어댕기는데 지금은 집행기 짚고 다녀야 된다, 개체 밀사에 앉아야 댕겨야 된다,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뇌실금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리는 겁니다. 치료 방향도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칠 때 앞에다 취호 닮으면 좋습니다. 링스산산 닮으면 좋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방면이 잘 아시고 우리 풍습방 우선 안색이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과병을 치료한 데는 이건 많이 좋은 약이 없습니다. 두 가지 약 조합인데 하나는 잠은 깊은 곳에 풍한 습기를 몰아낸 약. 깊은 곳이라는 건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이 골수 안에까지 이런 한기 들어찼다. 이게 다 깊은 곳입니다. 이것을 그 집어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처방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고대로부터 유명한 쌍우셸링방이라는 겁니다. 우토 두 가지 들어갔대서 쌍우셸링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토라는 거는 유일하게 골수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거기를 덮여주는 약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가? 명문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죠. 동맥이란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명문혈이가 동맥입니다. 이 동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 요추 두 번째 마디 밑에 그 혈점을 우리 명문혈이라 합니다. 명문혈이란 건 말 그대로 생명의 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농촌집을 놓고 말한다 할 때 농촌집을 다 장기적으로 비워뒀다 할 때는 거기에 습기랑 차고 한기랑 꽉 들어찼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통풍만 해서 거기 안에 습기 한기 몽땅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수께다 불을 떼줘야 됩니다. 이 부수께 작용이 명문혈입니다. 그 명문혈을 들어갈 수 있는 약재는 전 세계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이 우토입니다. 그래서 이 우토라는 거는 보통 약방에도 파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갔다가서리 고대 서적에 다 나왔습니다. 이 우토는 무조건 명문혈을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두 가지 우토, 추앙우토, 좌우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남방의 우토와 북방의 우토 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거기에 또 지령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서 지령이는 뚫고 들어가는 이런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땅 밑에 막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이래 수승하게 하고 그래 영양가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작용. 그래서 이런 지령이 작용은 인체 내에서도 전문 뚫고 들어간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토 작용이 지령이 작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야 뼛속 깊은 곳에 한기를 내보낸다는 게 그것을 내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안을 콱 덮여줌으로써 한기 겉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처방이 쑹우샌 링팡이고 다른 한 가지 처방은 전문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 풍한 수불없앤다는 처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재. 그래서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 이 두 가지 처방.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은 여기 왜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그 여우주의 단쉬가오라는 겁니다. 그 기초상에서 나온 겁니다. 예,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이래 결합하게 되면 모든 이런 골가병은 여김에서 해탈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양 풍수빵을 쓰고 예, 네. 정말 좀 잘 됐습니다.
0: 예.
2: 원하는 예, 아, 관절병을 해서 예, 몇십 년 고생한 사람입니다.
0: 네.
2: 그래, 무슨, 뭐, 중소의학이나, 무슨, 뭐, 그 다음에, 보수 치료나, 또, 예, 그 다음에, 토방법도 많이 있었지만, 예,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번에, 예, 그런 게, 부작용이 많아서, 영고상했습니다.
0: 네.
2: 지네 뭐, 집에서도 나가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왜, 예. 이야기는 관절병과 치료할 뿐만 아니라 기타 120여 종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약의학 구설이 선생님께 가서 내가 진맥하니까 네.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많은 방면에서 좋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간은 돕는 약재만 16가지가 들어갔다던 게 나는 예, 찬바람만 맞으면 오른쪽 옆구리가 실에서 네. 참기 어려웠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0: 예, 예.
2: 예. 근데 이것도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또 역시 바람 맞으면 예,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예, 아기도 네. 잘 이래 배우지 않습니다.
0: 예, 예. 간이 어렵습니다. 예.
2: 야, 영 얼마, 얼마 심했습니까? 예.
0: 네.
2: 그리고 예, 자골신경통도 있고 무릎관절 발목관절 다 통증이고 뭐 붓기고 그래서 참기 어려워서 예, 어떤 때는 뜬 눈을 세웠습니다.
0: 네.
2: 예, 근데 이 풍수빵을 쓰고서 예, 깊은 곳이 한기 습기 독을 제거를 해주고 예, 골수를 돕는다든 선생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0: 네.
2: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평이 은영 벗어대지, 우담 층계를 올라갈 때도, 예, 그저 단숨에 숲 6층도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니까, 이제서 정말 살게 됐습니다. 통증과 복지가, 그 다음 마목이 다 이래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러나니, 예, 정말, 이 약재가 좋고, 두 가지 우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종이 그 간 돕는 약만, 있다더니, 이 두 가지면만 봐도, 예, 나는, 정말 어전 살게 됐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이고요. 박선생이랑 얼마나 복무태더라 얼마나 썼습니까?
0: 네.
2: 나는 정말 연기실에도 이런 약바이 없고 영신단 약바이 이런 게 없고 예,
0: 네.
2: 정말 침도 예, 모셔가고 모셔 오면서 예, 정말 그 빨리 약을 잡수면서 예, 빨리 그저 예, 경락이 통해서 그 치료로 속화 빨리 하기 위해서 두 분이 정말 정력 다하고
0: 가슴 노력 다하고
2: 정말 감옥 그저 한 집 같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예 서로 그저 어떻게 나서지고
0: 네.
2: 어떻게 좋고 이랬거나
0: 서로 분석하면서 설명하고
2: 나도 예. 예 나도 여러 번 가고 침도 많이 맞았는데 침이 예, 경락이 통는 데는 또 약 먹으면서 제일입니다. 선생님 정말
0: 그렇지.
2: 영하십니다.
0: 예.
2: 그래서 풍수빵을 계속 쓰면서 여생에 예, 즐겁게 살아야죠.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예.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나도 풍수빵 쓰고 있습니다. 난 여러 가지 병이 많은데 특히 골가가서 한테없이 아팠습니다.
0: 네.
3: 무릎관절 관절도 있고 무릎관절도 상관절이 있어서 아프고 요전판 투지 견주염이 견주염 뭐 없는데 아예 아픈 데 없었습니다. 근데 풍수빵 선생님 쓰는 그 곳을 쓰는 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0: 네.
3: 여러 가지 다니면서 약도 먹고 진도 맞았지만 선생님이 이 약이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친구도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3: 예, 내 원하는 수레를 몰고 다니던 게 그 수레도 없은 것을
0: 밀차를 밀고 다니죠.
3: 예. 몰고 다니지. 그래서 안 몰고 다니겠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네. 그래도 나 앞으로도 이 붕수빵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저 갑상선 기능저하라는 진단을 받았댔습니다.
0: 네.
4: 예, 경력도 점점 못해지고, 예.
0: 네.
4: 피부가 이래 말라두고,
0: 네.
4: 엄청들이 많이 이렇게 그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먼지가 생기면서리 내복에
0: 비닐이 많이
4: 내복을 입었다가 예. 예, 툭 풀면은 그래서
0: 먼지 떨어지는 것처럼 예.
4: 예, 그런 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0: 네.
4: 그러면서리 저기 머리카락도 이래 눈썹도 어째서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0: 혈이 부족해 그렇습니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예.
4: 저기 피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겠습니다.
0: 네,
4: 예. 예. 그리고 살은 또 어떤데 두문두문 올라가고 예.
0: 예.
4: 예. 그리고 이래 변비가 심하고 이렇게 또 숨이 차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0: 네.
4: 예. 우리 집을 놓고 볼 때는 좀 증기가 높아가지고 예. 집이
0: 네.
4: 이렇게 예. 그 증기를 오르고 내리자면 예. 숨이 차서 여러 번 이런 심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단 말입니다.
0: 네.
4: 네. 예. 다른 사람들은 잠이 안 오는데
0: 네.
4: 저는 예, 너무 이래 잘 자서 정말 이게라 또 안 잤다 나도 잠이 오고 예.
0: 네.
4: 예, 어쨌든 맥이 없는 이런 현상으로서 예, 정말 버스에 올라타다 해도 어떤 데는 그 안 잤다 나면은 이렇게 자기 싶은 이런 밤이 많단 말입니다.
0: 자, 그래. 나아지고 밤이고 계속 자는 사람들이 다 치매로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4: 그렇습니다.
0: 심합니다. 이게.
4: 네. 그래서 버스를 타다고 하다도 예, 버스 놓칠 때가 예, 영 많았단 말입니다.
0: 네. 예.
4: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래 비늘이 또 심합니다.
0: 네.
4: 예. 게 이런 그래도 안 나오니까 골다공증이 또 심해서 예.
0: 골다공증이 심하죠. 예.
4: 예, 그런 게 심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도 갔다 오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무슨 그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0: 네.
4: 예. 그래도 참이 이렇게 정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서리
0: 네.
4: 정말 이렇게 결대강에 풍수빵에 이런 친구를 결합하니까니 엄청 이렇게 정말 좋은 기적이
0: 네.
4: 일어났다.
0: 결백강 본신이가 거기 공농 수치에다 갑상선 네. 기능 저하에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고 그다음 골다공증이 네.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수빵 또 네. 우리 전문 뼈 속에 골수를 네. 보충해준 처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합하면 엄청 좋은 겁니다.
4: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0: 네.
4: 머리도 옛날에 좀 풍성하게 많이 나아졌고 대변도 하루에 딱딱 이렇게 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보고 피부도 촉촉해지고 몸이 예, 비늘도 많이 없어졌어요.
0: 아, 예.
4: 아, 그러니까니 이 풍수빵이 너무 좋아서 예.
0: 네.
4: 정말 내 몇 달 동안 이렇게 썼는데 속수 뼈도 예.
0: 네.
4: 예,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0: 그럼 골다공증이 해결됐습니다. 예.
4: 그랬습니다. 예. 잠 자는 것도 예, 옛날처럼 그렇게 모조리 자면 안 잔다.
0: 네.
4: 예, 예, 예.
0: 사람 머리에 산소 부족함이 자꾸 잠으로면 예. 옵니다. 예. 그러니까 산소 부족함은 머리 대뇌세포도 대량적으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4: 예,
0: 그래서
4: 예,
0: 위축이 오면서 그런 치매 짝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예. 그게 해결됐으면 그러면 이런 치매 짝으로 더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4: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4: 예. 그 집이 우리 집은 5층인데도 막 올라가고 심이 달면 이랬다는데 지금은 정말 내기 좀 나니까니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약이 이 자체를 놓고 보면은
0: 네.
4: 아주 정말 예, 좋단 말입니다.
0: 많은 효과를 봤죠. 예.
4: 많은 효과를 정말 봤습니다.
0: 예,
4: 지금 이 맥이 그렇게 없거나 그런 증세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0: 예.
4: 예, 예. 예 이번에도 사실 그런 또 활동이 있다 하니까니
0: 네.
4: 아무튼 먹든 바 하고는 약을 계속 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네.
4: 계속 먹을 예산입니다.
0: 네. 네.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그래서 네.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는 분들 혈배강의 네. 심리첩 또 다섯 달 치량에 다섯 곽도 드립니다. 288-0018번 전화 치지. 네.
4: 예, 고마워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말 들어보게 되면, 그, 척추에 뭐 염증이 생겼다. 그 다음에 강직이라는 건 장질, 구구대졌다. 이런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병 이름을 달 때, 절대 이 병의 근원을 말아야 합니다.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기술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근원을 알아둬야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5: 네, 저도 풍습광하고 혈배강신 한답니다.
0: 네.
5: 이약 쓰기 전에 내 골관절이 너무 심하고 풍습관절도 심했습니다.
0: 네.
5: 물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거기 허리 협착증 거지 왔겠습니다.
0: 협착증 왔죠, 예.
5: 예. 근데 이 약을 두 가지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계략해서 썼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0: 예.
5: 예,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0: 예.
5: 그리고 우리 고모부도 이 약을 쓴 지 1년 넘어 쓰고 있는데, 구토 하수에 있어서.
0: 구토 하수, 예.
5: 예, 하수 와서, 예. 이 약하고 혈배강 같이 썼는데
0: 네.
5: 바로 걸지 못해서 지팽이 짚고 다니던 게 지팽이
0: 네.
5: 아이 짚고 다닌 지 우선 몇 달 됐습니다.
0: 예.
5: 이 약을 쓴 지 1년이 넘어 썼습니다.
0: 네.
5: 예. 그런 게 우선 신체도 많이 허약한데 신체도 좋아지고 지금 병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0: 네.
5: 그래서 선생님 친구를 결혼하니까 나요. 영 효과를 잘 봤습니다.
0: 그건 친구를 꼭 결합해야 됩니다. 구도 활성이 대단히 심하죠.
5: 욕, 약도 효과 좋고 선생님 친구도 어찌나 잘 하시는지 저는 연변에는 선생님이 최고인 것 같다는 내 말 앞대라.
0: 네.
5: 예. 처음에는 이 선생님 차에 계속 짐 맞으러 다녔지 않고 뭐니까.
0: 네. 우리 차로 다 모셔다 드리지 않습니까? 예.
5: 예, 예. 그래 그냥 차에 갔는데 지금은 지팽이를 아이 짚고 마음대로 컸습니다.
0: 네.
5: 그래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오늘이 저기나 우대소 때 약을 좀 많이 싸겠답니다.
0: 예예 예. 이번에 활동 좋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5: 예. 예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럼 우리 강직성 척추염 형태를 본다 할 때는요. 머리가 같은 거 하면, 우리, 그, 인류가, 그, 원신 때부터 진화해 오지 않습니까? 원신 때는 개이댕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이 걸어댕기 시작하는 게, 이것이가 개든딜로부터, 허리를 쭉 펴고서리 걸른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450만 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강직성 척추염은 꼿꼿이 걸른 데로부터 점차적으로 원신 때처럼 개이 댕긴다. 지금 개이 댕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껏 헤어지는가? 지팽이를 짚어야 됩니다. 지팽이를 아예 짚으면 개이 댕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15년에서 2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퇴행성 관절, 그러니까 우리 원시인 때는 점점 발전해서 걸어댕기고 그 다음에 걸던 딜로부터 전 퇴행성을 해가지고 퇴화돼서 전 점점 개댕길 정도 됐다. 이렇게 발전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근원은 어째서 이런 병이 걸리는가? 이 근원을 알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렁 차오실 그러니까 우리 이 날씨가 환경이가 벌써 춥거나 그 다음에 潮湿한 게 물질하거나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수도를 전문 이런 고치는 그런 공작하거나, 개체면 우리 그 쌍나위랑 가게 되면 그 초절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김에서 계속 온 하루 그 김에 떡 퍼져 있거나 이걸 통해서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째서 그런가? 이런 습하고 차고 그다음에 덥고 이런 것이가 막 들어가서 그 혈관 그쪽에 끼면서 그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척추에다 영양 물질을 공급해 줘야 되겠는데 공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렁스위치라는 거는 이건 우리 산물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헤엄치는 사람들이라면 찬물에서 자꾸 헤엄치지 않습니까? 이런 방면에서 문제 생기는 게고, 그리고 찬 기운이라는 거는 또 어디면서 오는가? 지금 서약을 대량적으로 쓴 데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단 무슨 약을 먹는다 할 때 그 약을 먹을수록 손발이 계속 차가워진다 할 때는 이 약이 잘못된 겁니다. 이 약은 한기를 낀 약이기 때문에 점점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한 가지 동작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창투 그 차를 모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방호실에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 지금은 뭐 나가면 또 차를 몰고 앉아 댕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집에 들어와도 계속 소지를 보면서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방호실에 앉아도 계속 앉아 있고, 이것이가 척추가 활동 못 합니다. 활동 못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투 이런 차를 모는 사람들은 덜렁덜렁 되면서, 길이랑 덜렁덜렁 되면서 척추에다 손상 많이 가게 되죠. 이래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치료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간단히 요조간만 탈출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척추에 여러 가지 이런 골수가 대량적으로 모자라고 그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찼고, 그 깊은 곳이라는 건 우리 동맥을 말합니다. 뚜마이라는 건 모든 척추를 동맥에 속하는 겁니다. 그 동맥에 한기 꽉 들어참으로써 거기 양기가 없어졌다. 주 양주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양기가 거기에 몽땅 한 대 집중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벌써 양기가 없어진다 할 때 그럼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이거는 여섯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간신 인쿠이, 간 곰팡이에 음에 대한 액체가 모자라다. 이걸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 귀에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잠 잘 못 자거나 건망증이 심하거나, 그 다음에 꿈이 많고 허리다리가 쏴내나고 나른해나고 흉골 그짝이 륵골 그짝을 해서 계속 아파난다, 개원한다, 입이 계속 말라든다, 손 발바닥이 열이 식이 난다. 그 다음에 오후만 되게 되면 따오한, 도둑 땀식이 흘린다. 이런 현상 나타나는 분들은 간신 인쿠일리 내가족설이 이게 다 강직성 척추염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우리 여김에 구수입부하고 그 다음에 여전자 인양후 이런 약재들은 몽땅 간 곰팡이에 음에 대한 액체를 보충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류 뚜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치 나쁜 것들이 동맥이 계속 머물러 있는다, 자리 잡고 있는다. 이렇게 되면 사지가 자꾸 꾸꾸대나면서 쥐어 올라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머리 아파나고, 결국, 쌍배 장질, 그러니까 뒷대티 뻣뻣대나고, 꾸꾸대나고, 그건 저공판장, 이거는 다 아시죠? 척추가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드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그 다음에 허리가 점점 구부러듭니다. 이런 방면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제일 중요한 약재, 거우지란 약재 들어갔습니다. 강아지 그 척추뼈처럼 생겼대서 거우지란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이가 동맥으로 쭉 들어갑니다. 동맥에 이런 시의 치를 없애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0433-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란다는 허생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허생도 좀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위로했다. 허생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아버는 다시 맥주 두 병을 시켰다. 란다는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얼굴이 붉어졌다. 시계를 보고 급히 일어나며 다음 주 결혼식에 아버는 설지를 데리고 오고 허생도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란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허생은 설지가 이미 아버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줄 알았다고 얘기하며 자신은 란단이와 완전히 관계를 끝냈다고 고백했다. 아버는 할 말을 잃었다. 허생은 자신이 이사한 뒤 란단이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향앙 사위를 찾아 주선하러 다녔다고 설명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높고 좋은 것을 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란다는 향앙 남자를 두 번 만난 뒤 바로 등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아버는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허생은 지금 모습이 그 이후라고 답하며 란다는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식당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허생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왔다고 말했다. 소모의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아버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허생은 인생은 한편의 꿈과 같다고 중얼거렸다. 허생은 자신이 소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가 언제나 진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버는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는 한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자주 뒤쫓아 다녔다고 얘기했다. 이발소에 들어가는 모습, 소모와 수다를 떠는 모습, 소진을 데리고 골목을 드나드는 모습, 나중에는 설지를 데리고 전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까지 모두 직접 보았다는 것이었다. 허생은 이런 아버지도 있냐며 마치 비밀 요원 같다고 놀라워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제 이모가 이 말들을 전해주었다고 했다. 아버는 정말 창피하다고 말했다. 허생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걷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허생은 잠자리에 들었고 아버는 술 기운에 취해 전등 아래로 다가가 편지를 썼다. 편지는 설지에게 보내는 내용이었다. 오늘 허생을 만났고 란단이 향락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적었다. 허생과 란단의 과거가 떠올랐고 아버와 설지 둘 사이의 추억도 생각이 났다고 써내려갔다. 남녀는 마지막에는 현실을 직면해야 하고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위로했다.

이제 호생과 란란도 헤어졌고 자신들도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적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이 말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추억은 마음에 간직할 것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바란다고 적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보의 이름을 썼다. 이틀 뒤 아보가 조양 신촌 대문에 들어서려 할 때 소진이 달려왔다. 소진은 큰아버지가 낯선 남자와 심하게 싸워 창유리를 모두 깨뜨렸으니 빨리 가보라고 재촉했다. 아보는 방으로 급히 달려갔다. 정말 두 채의 창유리가 모두 깨져 있었다. 큰아버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며 가슴 단추 두 개가 빠져 있었다. 작은 아버지는 이미 자리를 떠났고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으며 할아버지는 침대에 기대어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큰아버지는 아보가 왔냐고 반갑게 맞이했다. 아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큰아버지는 방금 거의 인명사고가 날 뻔했으며 작은 아버지가 자신을 때려 죽이려 했다고 불평했다. 아버는 왜 창유리를 깨뜨렸는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큰아버지는 돈 때문에 작은 아버지가 먼저 자신을 때리고 창유리를 깨뜨렸다고 변명했다. 아버는 침묵했다. 창밖에는 이웃들이 머리를 내밀고 구경하고 있었다. 이모는 이웃들에게 비켜라며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늙어서 괴롭다고 중얼거렸다. 이모는 큰아버지를 비평했다. 부모님의 생사도 돌보지 않고 재산만 독차지하며 남동생들을 괴롭히고 눈에는 오직 돈밖에 없다고 말했다. 큰아버지는 외부 사람이 참견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이모는 자신은 가족이므로 당연히 참견할 수 있다고 맞섰다. 큰아버지는 빨리 밥이나 지우라고 재촉했다. 이모는 이제 돈이 생겼다고 큰 사령관 행세를 한다며 비꼬고 여기서는 더 이상 밥을 해주지 않을 것이니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말했다. 이때 할아버지가 일어나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지금 총액이 얼마인지 먼저 말하라고 요구했다. 큰아버지는 얼마나 될 수 있겠냐며 답을 회피했다. 할아버지는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면 자신이 직접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큰아버지는 이 일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 할아버지는 관여하지 말라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윽박질렀다.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자 큰아버지는 사남로의 집은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살아도 좋지만 부동산 등기증에는 오직 자신의 이름만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모는 탁자를 치며 법정에 가자고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두 눈을 꼭 감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소모의 집으로 시선이 옮겨진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연탄난로의 냄새가 풍겨왔다. 골목 뒷문에서는 식초 고추장 냄새와 물고기의 비린내가 섞여 풍겨나왔다. 소모의 어머니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엄마가 이번에 온 것은 중요한 일

하나를 묻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다. 결혼한 뒤 소모는 왜 자꾸 고향집에 돌아오지 않는지, 춘향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리고 최근에 소모가 낮에 엄마가 출근한 사이에 대자명종 고향집에 와서 2층 방에 앉아 있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되물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으니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모를 바라보았다. 소모 어머니는 소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소문을 전했다. 소모가 모관살로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 생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그 집을 형에게 넘겨주어 형의 결혼집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다. 소모는 이 말을 듣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만약 소모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미리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모는 이 모든 이야기가 헛소리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이 소문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모 형의 여자친구 회사에 부부용 임시주택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소모는 웃음을 지으며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머니는 소모가 대자명종 집에 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가도 좋지만 다음에는 가족들도 있을 때 당당하게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저녁밥을 먹으러 온다고 말을 하면서 여자 이웃과 몰래 만나는 것은 옳지 않았다. 차라리 착한 여자를 찾아 모관살로 집의 주인이 되어 평탄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소모에게 말했다. 말을 마친 소모 어머니는 빠르게 문 밖으로 나갔다. 소모는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멀리에서 소주의 선박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실내에는 연탄 냄새가 퍼졌다. 앞에는 격투기 선생님 김매, 조제, 본 선생의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어 과거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때 소모는 공장에서 오후 교대 근무를 했었다. 사사급반에 있던 여로동자 한 명이 자주 그를 찾아왔다. 그 여자는 소모에게 금상사포 한 장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튿날에는 영접봉 네 개를 가져와 양말 뜨개바늘 한 쌍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소모가 정성껏 바늘을 만들었다. 소모는 그 여성이 매우 기뻐하며 이 바늘로 자신에게 옷을 짜주고 이불매를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계 핵심 작업반의 국분이는 자신이 밥을 사려고 줄 설 때마다 대신 사주겠다고 했으며 어제는 만두 한 그릇을 대신 사주었다고 얘기했다. 번 선생은 결국 두 사람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웃었다. 번 선생은 소모에게 공회에서 최근 선생님을 초빙하여 춤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며 소모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사실 춤 자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여러 여성과 친분을 맺을 기회를 가지라는 의도다. 소모는 점심시간 후 공장 6층 옥상에서 본선생 제자인 사안을 만났다.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사안은 소모에게 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춤은 제주풍의 춤이었다.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한 시간씩 진행되었다. 사안은 소모에게 춘반에는 여러 아씨들과 여자 노동자들이 있지만 얼굴은 평범함으로 먼저 춤을 추며 기회를 천천히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성장해서 손꼽히는 미인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점심시간 소모는 돈가스 국수를 먹고 있었고 국부는 만두를 먹고 있었다. 국부는 소모가 춘반에 참여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제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이냐고 웃으며 물었다. 소모는 두 번 정도 다녔다고 짧게 답했다. 춘반 수료 마지막 날 공회는 모든 수강생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소모는 퇴근할 준비를 하지만 본 선생은 왜 가려고 하냐며 물었다. 춤추러 가며 게으름을 피우면 너무 아깝다고 이야기하며 소모를 강하게 설득했다. 본 선생은 소모를 이끌고 6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는 채색 조명이 켜져 있었고 긴 탁자에는 오렌지 주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온통 젊은 남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본 선생은 여자 한 명을 소모에게 소개시켜주고 함께 춤을 추게 한 뒤 옆에서 지켜본 뒤 자리를 떠났다. 소모가 세 번째 곡을 추는 중 어깨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국분이었다. 국분은 환하게 웃으며 다음 곡은 자신과 함께 추자고 제안했다. 다음 곡은 느린 춤이었고 국분이는 소모보다 훨씬 춤에 능숙했다. 두 사람은 마주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안아 자연스럽게 춤을

월요일에 다시 만나 춤추기로 약속을 했다. 월요일 오후 소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섰을 때 날씨는 이미 매우 추워졌다. 날씨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들이 모여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설레는 분위기였고 많은 연인들이 이곳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단편소설 무성한 꽃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

0: 기능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경 호가복은

0: 활용해서 대상건설 진척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부는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방위 정부 사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역 경제 발전에 대한 대상건설의 중요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속도를 다그치며 마음과 힘을 모아 난관을 공략함으로써 더욱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착공 조업해 효익을 내도록 추동함으로써 현역 경제의 빠른 발전과 순위 제고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랑비를 무릅쓰고 호가복은 연변 대양인삼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의 생산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전반 계획, 기능 분포, 투자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1, 2,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견제하면서 표준화 재배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역량을 집중해 정밀심층 가공을 잘하고 숙박, 음식 등 부대시설을 다그쳐 보완하며 인삼 채취 체험, 견학 관광 등 경력 모시 공급을 1층 풍부히함으로써 인삼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융합 문장을 잘 엮고 좋은 제품이 좋은 가격에 팔리고 좋은 풍경이 좋은 수익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무 리마삼 1000톤급 시경균 순환경제 발전 대상은 시경균 배양 공장, 인삼 정밀심층 가공 공장 등을 건설해 수구균, 로경균, 인삼 펩타이드 고체 음료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부는 대상 진전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이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1기, 2기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주문 구매 사업을 가동해 준공되는 즉시 장비가 진입하고 설치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대상이 하루빨리 규모화 생산을 형성하도록 쟁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상황 정밀심층 가공 산업 대상은 주로 상황 커피, 상황 초콜릿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정화 작업장 내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진도를 살펴보고 제품 종류, 공예 기술,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설비 설치 및 시험 조정을 다그치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운영되도록 쟁취해야 합니다. 시장 조사 연구를 착실히 전개하고 시장 수요를 깊이 파악하며 시장 추세와 소비자 수요에 부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은 소간과 소 전립선 중위활성 물질을 추출해 가공 생산하는데 호태의 생물의학 중간체 대상과 산업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공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병행 작업과 교차 시공을 견제하고 공장 구역 도로, 경관 녹화 등 부대 시설을 다그쳐 완수하며 벽체 외리면 장식, 문과 창문 설치 등 공사 작업을 다그쳐 실시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GMP 표준화 인증 등 사업을 다그치고 생산 흐름선이 조속히 가동돼 운행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지방경제 발전에 조력해야 합니다. 화룡시 모부 목축업위원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 운영 정황을 문의하고 번식 기술, 사육 관리, 시장 판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소는 연변 특유의 량질 유전물질 자원으로서 고급 음식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대학교, 대형 연구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효를 계속 번식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우량 품종 번식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 양식 규모를 부단히 확대하기 바랍니다. 소를 키워 파는 전통적인 발전 모식을 타파하고 유구 도축, 정밀심층 가공을 질색에 발전시키며 즉석식품, 조리 스테이크, 부위별 맞춤형 고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적극 개발해 연변소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광동 미운향촌 문화관광종합체 대상 건설 현장은 건설 열기로 뜨겁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대상 진척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건설 목표를 주시하고 공정을 최소화하며 시공조를 누려 대상이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목표 고객층의 기호를 주시해야 합니다. 농사 체험, 레저 오라, 생태 야영 등 경력 모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람 로선을 알심지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경화 조성과 이야기식 표현을 통해 전원 풍경이 더욱 따스해지고 향촌 생활이 더욱 질감 있게 함으로써 광범한 관광객들이 오면 떠나고 싶지 않고 떠나면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령호 풍경군의 레저 낚시, 진수 오라, 수산물 관상 등을 일치한 종합성 생태 휴가 구역입니다. 호가복은 풍경구의 각 기능구역을 돌아보면서 접대 능력, 투자 계획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풍경구가 올해 수산 유전물질 자원장을 신축하고 관광계 봉사중심 등 기능구역을 완산한다는 것을 노회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갈수록 산수 전원과 여유로운 여행 방식을 동경하고 있는 바 이는 풍경구의 보기 드문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대상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 조건을 갖추고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관련 부문은 온 오프라인 선전 경로를 통괄적으로 이용해 풍경구 관광 자원 다채로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천 소개함으로써 풍경구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진일보 제고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소비하도록 유치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소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오늘날의 대상 투입이 바로 미래의 발전 증가량입니다. 대상 건설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줘야만 산업 토대가 더욱 튼튼해지고 발전 전력이 더욱 강해지며 후속력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화룡시는 대상 건설이라는 이 중점 사업을 잘 들어주고 정밀시책하고 난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협상 중인 대상이 하루빨리 락착되고 계약된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며 건설 중인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도록 해 대상 건설의 뚜렷한 성과로 현의 경제 발전에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명시와 관리 플러스 전담반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단위, 시간대와 진도 요구를 명확히 하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일일이 정리하고 정밀 시책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중점 추적하고 관리함으로써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조업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봉사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시공 일선과 생산 작업장에 자주 내려가 기업의 생산과 대상 건설 수요를 제때 료해하고 장악해야 하며 인력, 자금, 심사 비준 등 문제들을 둘러싸고 혁신적 사유와 유력한 조치로 병목 제약을 타파함으로써 대상 건설이 가속도를 내고 기업 발전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지도 간부는 앞장서 나가 기업을 유치하고 솔선수범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구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대상 단서를 예민하게 포착하며 대상의 적합도와 부합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 접목 상담하는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기업 혜택 정책을 세심하고 정밀하게 알려줘 더욱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 및 화룡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상수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8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0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3건, 훈춘시 2건, 도문시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8.6%,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42.9%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연변주민 연글시 사업단위 공개 초빙 필답 시험 기간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앞장서 총괄하고 연글시에서는 수험생의 식사, 숙박, 출행, 관광, 취업 등 전방위 수요에 집중해 원정 봉사를 펼쳐 광범한 수험생들이 연변에 남아 취업하도록 이끌어 연글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에는 자원봉사소가 설치됐고 자원봉사자들이 수험생들에게 짐 운반 등 편의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연길시 북산가도 단춘사회구역 자원봉사자협회 회장 리연생입니다. 저희는 주로 수험생들에게 차를 안내하고 안전 탑승을 도와줬으며 록셉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짐이 많아 이동이 불편하기에 짐을 차까지 들여다주고 목적지를 알려줬습니다. 택시 탑승 시에는 차문을 열어주고 안전 탑승을 도왔습니다.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공공교통 자원을 정밀하게 배치하고 시험 장소 주변 공공버스 로선 운송력을 10% 늘렸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로 시내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연 2천여 명 수험생에게 무료 수송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33개 음식점이 수험표 소지 수험생들에게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음식점에서는 특색 요리를 무료로 증정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36개 호텔은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퇴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숙식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주민 연결시 량급 인재 유치 육성 사업

0: 조치에 따라 각 시험 장소 취업 봉사대를 특별 설치해 량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을 선전하고 특별 초빙회 초청장을 배부해 청년들이 연길에 정착하도록 유치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혜민 정책을 시행해 수험생들이 수험표로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필답 시험 기간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결 공룡박물관에서는 연인수로 약 500명 수험생에게 무료 관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공안, 교통,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시험 장소 및 주변 지역을 상시 순찰하면서 치안 관리, 교통 소통, 도시 환경 정돈을 강화해 소음 방해, 교통 체증, 규정 위반 경영 등 문제를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수험생들에게 도시 매력을 체감시키고 연변의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1: 철골 주사나 중국이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이 일전 연변 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연변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본건설 공정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주제 전시로 전국 각지에서 온 40명이 기본건설 공정병 퇴역 로병사들이 연변에 모여 현장에서 전시를 관람하며 지난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2025년 6월부터 이번 주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이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은 1966년에 설립돼 1984년에 편제가 해제됐습니다. 기본건설 공정병들은 18년간 조국 각지에 뿌리내리고 난관을 극복하며 국방건설, 도시농촌기초건설 및 황무지 개척 등 중대 공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전람은 이 영웅적 부대의 발자취에 초점을 맞추어 전국 각지 로병사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100여 점의 전시품을 선보입니다. 전시품에는 군복 장비, 시공 도구, 방어용품, 영예훈장, 립공증서, 필사원고 등 귀중한 실물이 포함돼 전방위 입체적으로 기본 건설 공정병들이 조국을 건설하고 시대에 헌신한 군대 생활을 재현했습니다. 특별히 찾아온 퇴역 로병사들은 전시품 앞에 발길을 멈추고 오래된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사료 및 오랜 물건을 기증한 기본 건설 공정병 대표들에게 소장 증서를 수여했으며 기본 건설 공정병 전우희 집 대표가 연변 박물관에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역 로병사 한원재입니다. 저는 심수에서 와서 연변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아내가 기증한 군복을 비롯해 많은 전우들이 물품을 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실물들을 볼 수 있게 돼 교육적 의의가 아주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이 전람을 본 후 그들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람은 많은 청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어 그들이 몰입형으로 격정 넘치는 건설 세월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리경양입니다. 전람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오랜 물건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강고분투 정신을 느낄 수 있어 저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인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할 만한 역사적 시점입니다. 이번 전람은 지구국 박물관이 처음으로 전국 기본건설공정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주제 전람으로 로일대 기본건설공정병들의 간고분투 정신을 고양하는 동시에 연변주의 홍색 문화를 전파하는 풍부한 담채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계속되며 전 사회 무료로 개방합니다.
0: 2026년 길림성 과학보급 변강행 및 촛불 의무교육 연변주 특별 과학보급 활동이 그늘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연길시 제3중학교에서 중국 전자학회는 우리주 중소학교의 청소년 로봇 프로그램 작성 교수 도구 과학보급 실험 세트와 과학보급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공개 수업에서 과학기술교육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리론 플러스 실제 조작의 몰입식 과학기술 교수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지능형 로봇의 유연한 춤사위와 프로그램 작성 명령에 따른 흥미진진한 소통은 학생들의 시선을

0: 사로잡았습니다. 연결시 제3중학교 학생 제이진입니다. 수업 시간에 본 지능형 로봇과 AI 소통 기술 로봇, 국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수학, 물리, 화학을 열심히 배우고 과학 소실험을 많이 해보면서 로봇에 대한 열정을 학습 동력으로 전화하렵니다. 장래의 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한몫 기여하고 싶습니다. 연결시 제3중학교 물리교원 왕박입니다. 중백의 오묘함을 탐구하는 수업에서 전문가는 생동한 실험을 통해 추상적인 지식을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줘 실험 교수의 진정한 매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로봇과 인공지능 등 과학보급 수업은 우리의 물리 교수에도 융합혁신의 새 사로를 열어줬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 교수에 융합시키렵니다. 과학보급팀은 또 도문시, 령정시의 중소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실천 조작에 적극 참여하고 인공지능 기술 응용을 직관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과학기술이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도록 했습니다. 도문시 지성초학교 학생 천미신입니다. 새로운 학습 방법을 많이 배웠고 시야를 넓혔으며 생활 곳곳에 과학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향후 과학 학습이 더 기대됩니다. 많이 실천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렵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문가팀은 연길, 도문, 룡정의 총 8개 중소학교를 찾아 청소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 작성 등 과학보급 무료 교육 과정을 전개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교육 자원을 변강 교정에 전해 우리조 중소학교 과학기술 교육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에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남방항공은 7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연길 청도 왕복 항공편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항공편은 에어버스 32N 기종으로 운항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항합니다.
0: 즐거운 연길 대무대가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명광장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데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공연합니다.
1: 길림성 교육시험원에 따르면 길림성 2026년 보통 대학 입시 성적 및 각 단계별 합격 최저 통제 점수선이 6월 25일에 정식 공포될 예정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적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야,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어이시약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

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하루 남은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몇 가지 제품, 세 가지 제품 자체는 하루밖에 남지 않은 특수한 우대 활동인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은 아주 큰 범위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혜택으로 돌아가서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청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천희 박사 한 가게 498원에 15가게 15각 첫째, 그리고 1500원 현금권, 그 외에 레이저 치료 2기 좋은 이런 기회입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9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천희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곰팥을 치료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인데 한 가게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게 12각 1500원 현금권, 그리고 레이저 치료이기, 이렇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한 달 닷새를 복용한다. 35일간 복용하는 양인데 한 가게 가격이 28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게 되면 하루에 7, 8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오히려 더 싼 셈이 되죠.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은 598원 한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각은 3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15각 1500 현금권, 그리고 레이저 치료이기, 이때 한각의 가격은 24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병치료는 한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게 되면 뭐 역시 아주 가격적으로 우리가 접수하는데 7, 8원 밖에 되지 않는 하루에, 이 정도게 되면 눈을 구하는 차원에서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속 있게 전달해 드리는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제때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이니까 앞으로는 현금을 드리는 우대 활동은 거의 이번이 끝이라고, 이 정도 끝이 제가 전달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이 천희 박사하고 세신이로 우리 둘서 지금 쓰고 있는데.
1: 아, 내일간에 함께 내, 쓰시고.
2: 예, 예, 처음에 내가 쓰고 효과 좋으니까 또 뒷사람 씌웠단 말입니다. 그냥 이 약이 둘 다 다 마음 잘 든단 말입니다. 하나는 소변이 저 자고, 나는 이 머리가 저 심하면서 그러면서 기억력이 그냥 뚝 떨어져서 그러면 이래 쓰게 되는데 다 이 소변도 그렇고 다 몸에 담아온다 우리는.
1: 나 예, 그거는 그렇죠.
2: 몸에 배가 무슨 오만가지는 게.
1: 아, 그럼요. 예, 예. 관리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서 내리막 재질을 빠른 속도로 예, 내려갑니다.
2: 그렇습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천희 박사 쓰는, 야, 이 약 정말 옛날에 그 박사들이 모여서 저 천사를 모여서 연구를 하는 약이 어쨌든지
1: 이심할 바 없는 효과성.
2: 예, 기억력이 진짜 힘이 없었단 말인가. 그런데 이거 벌써 한 달 쓰니까 이게 벌써 머리가 예, 악이 남아네. 시인가는 증세가 없어지고 심해한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예, 악인이 완을. 그리고 무슨 말, 나는 물건을 한 게 가지려 가면 뭐, 갈 때는 신임 있고 가지가 기억하는데 약간 거리 뭐 아예 남아간다. 자꾸 이와야.
1: 가는 어간에 다.
2: 예, 이성공남아 가는 도통이 이성공까지. 이렇게 저 심했다만 한다. 그런데 예. 벌써 내가 어제 쓰더니 반년 쓰는데 지금 어제는 이제야 예, 경력이 완전히 괜찮다만 한다.
1: 예.
2: 아, 정말 답답하더만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좋으니까 이건 저 더 말할 때 없다만 한다. 그리고 이 소변도 좋고 그 뒷사람 또 항상 이게 그 귀에서 전기 소리, 그 저 소리 인이 나는 게 이게 대사람한테. 그러면서 허리 아프고 그 다리도 이게 아프면서, 그러면서 소변이가 진해 하수가 심하다는가. 그래서 이거 저 천이 이
1: 세신이
2: 썼는데 예, 예. 이 두 가지 다 쓴다고 하죠 지금 우리.
1: 예.
2: 그런데 이게 특히 무슨 귀에서 소리 하나가 이 소변이 가서 완전히 악이 남아.
1: 아, 저녁에 잠 잘 수 없겠고 소변 차수가 늘어나던 게 그게 해결 받으신다. 그렇겠죠. 예.
2: 잠 잘 수 없다만, 예. 잘하면 한 시간, 반 시간 약간 분한 거죠. 저 벌써 소변 찌끔 나가고, 만에 그렇죠. 없다만, 예. 조금 나가고, 그러면 자기 못한다만, 이거 시간도 또 오라다만, 미안한 말 다 해줬더라만.
1: 그렇죠.
2: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다 결합했었는데, 이게, 정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예, 이면나 저면나 다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이거 논에 들어가서는 이거 장길로 써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2: 예, 이번에 활동 올 때 또 이거 또 부정 써야 되겠습니다.
1: 예.
2: 예, 선생님께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1: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잘 예, 알았습니다. 예,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맹소방염 약으로 한 몇 달 쳤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나는 지금 좀 병, 이게 눈병이야 좀 중합니다. 이게 녹내장으로 진단받은 지 어디는 한 3년이 됩니다. 예, 이거 지금.
1: 아, 녹내장은 주의해야 하며 쉽게 실명하는 주의한 안과 질병에 속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보호적으로 치료하고 수술 안 나고 그때에도 그 병원에는 감옥에 갔다 매번마다 검사하러 가게 되거든 병원에서는 안하고 자꾸만 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수술해라 그래고 자꾸만 선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술 안 이때까지 안 나고 견제하다가 이번에도 또 이 약이 새로운 이 약이 뭐입니까 이 맹소방염 약을 딱 쓰면서부터는 더욱 좋습니다. 지금 맹소방은 다섯 달 넘게 썼는데, 여간에 의해 안압이 그것도 한 번도 올라야 합니다.
1: 아, 안압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주약에 안압이 오르는 게 제일 무서운 녹내장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예
3: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지, 안압이 올라가겠거나, 안압이 올라갈지 옛날에 눈알이 막 빠진 것 같고, 머리까지 올려가고.
1: 그럼요.
3: 예, 그래서 막 어떤데 진통제도 먹고 막 이래고, 이랬는데 이 몇 달간에는 이 약 쓰면서도 한 번도 안압도 올라가고 비원 정상은 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3: 그런 예, 눈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데에 눈이 자고 나면 깔깔하고 눈곱이라는 게 가득 나오고 그리고 한지 조금 나가도 눈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이랬는데 이러한 증세함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영 편안합니다.
1: 아, 그게 보통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보통 해결이 아닙니다. 예, 예.
3: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두 달 전에 또 검사를, 검사에서 두문두문가 자꾸만 검사해보면.
1: 아, 그렇죠.
3: 예, 가서 검사한 결과가 예, 그 보니까 지금 내게 내 시력이 올라갔습니다.
1: 시력이 보통 올라간다는 게 그게 보통 약으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예.
3: 예, 나도 이게 생각이 밖에 근본상 원래 나는 뭐 시력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1: 예.
3: 예 안암만 그래도 고정되고 있으면 된다 했는데 확실히 그래도 그거가 조금 배우는 게 많이 잘 되고.
1: 아,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내 검사 아까 이사만 하는 게 시력이 올라갔다고.
1: 예, 말. 그렇죠. 예.
3: 그래 뭐야 어떤 약 쓰고 있는 거 근데 이런 약 썼다는 거네 약 확실히 그 좋은 약이라며 그런 꾸준히 그날 쓰라고 해 그랬더라고 좋은
1: 그렇죠.
3: 약만
1: 예예
3: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확실히 이 좋은 약만 아주 오래 꾸준히 쓰면 또 활동량이 내릴 거지니까
1: 아 그렇습니다 예예
3: 예, 그럼 저도 오늘 또 한 15시간 더 배달 받으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눈병처럼에서는 이 제품 기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상처열을 폐열과 심장열을 쳐주고 간단습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간에 그리고 심장에 폐 다른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오장육부가 오히려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부담이 가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0: 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우리 형님이 이 부모 맞아서리 병원 치료로 잠깐 한 20날 하고 나와서리 이 저기 그런 전이박사 지금 쓴다.
1: 아, 주호 맞아요. 그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전이박사가 아주 명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예, 예 이전 한 5달을 거의 쓰는데 오 팔이고 다리고 팔을 두리고 다리를 둥둥 웃으면서리 조금 걸던 게 어떤 이 팔을 이 머리인데까지 올라간다.
1: 어 그렇죠. 예예 그만하면 기본으로 거의 지금 정상에 가깝게끔 회복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예.
0: 그렇다고 발치 쓰고 들어서리 그래도 다리 당기는데 줄줄 구수 당기던 다리.
1: 아 그렇죠. 그 쓰지 않고 저는 발을 떼면서 걸을 수 있다 그렇죠. 예.
0: 예. 우선은 이 전이박사를 예. 우리 형님이는 이런 사세 날 때까지 그냥 잡사야 될 것 같아.
1: 아 그렇죠. 예예. 예.
0: 그러면은 완전히 회복이 와도 또 예. 제프요 까봐 그래도 그냥 대접시게 되길래 이번에 우리 할도 좋을 때도 배달 받자 그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천희 박사는 이제 중풍 후유증 환자한테는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던 10년 루에 앉아 댕기는 신경외과 박사가 이 제품으로서 몸을 처세우고 자립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신가지라 하세요. 예.
0: 예. 그래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이 세심이로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문제는 제 아이 자꾸 귀에서 소리 나미. 요수간판 탈출이 있으면 걷기도 바쁘고 특히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세심이로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많이 나타진 게 알긴다 지금.
1: 예.
3: 예, 제 아이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고 요사이 허리 아픔이 다리 내리 줄이 뻗침이 걷기 힘들는데 이게 많이 나타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여기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닫아가지고 그랬더니 무슨 이학수니까 차수도 많이 들고 사람들 지금 제대로 산다 지금.
1: 그러면 예예
3: 예. 이번에 약 좀 더 대달 받자고 합니다.
1: 예 시스니로는 이번에 우대활동 활용해서 복용만 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단순 콤파뿐만 아니라 거울 감염병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혹은 또 여기 포함된 32가지 중약제가 우선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화계통, 호흡계통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선택해서 쓰시니 그 보람이 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강기원입니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한 가지 자문합시다.
1: 지금 말씀하세요.
4: 어떤 정황인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예, 중풍이 와서 지금 좀 심한 정도인데 이 천희 박사를 쓰면 어떻습니까?
1: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천희 박사가 너무 준악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 제품을 선택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중풍 후유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많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재표하는 걸 막아주는 이게 중코위원회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결국 국제에서 인정을 하는 아주 우수한 처방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그럼 오늘 선생님 제자리 배달 받겠습니다.
2: 501-7766번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5: 네, 저는 천희 박사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그래요?
5: 네,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저 맹감 노공이 왔답니다.
1: 예.
5: 저를 노코위원회가 변경해 거기서 점적 수사도 많이 맞고 주원에서 치료했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1: 점적주사라는 게 보통 은행잎 추출물을 그거 많이 넣게 돼 있죠. 예.
5: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주원하고 출원한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방송 듣고서 명심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1: 그렇겠죠.
5: 우리 친척들이 또 소개에 따라서 이거 저 천희 박사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한 반년 썼습니다.
1: 그래요.
5: 예. 그런데 이 머리 아프고 이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다음에 이 가슴이 막 답답하고 심장이 답답해서 심장이 아파서 막 두드렸습니다.
1: 가슴.
5: 예. 그런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5: 예. 그리고 이 그런 막 이렇게

0: 어지럼증이 나서 막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1: 구성단계 네. 다음에 중시해야 됩니다. 예, 예. 네.
0: 그래서, 이거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지럼증이 나지 않아. 어찌도 잠 잘 자는지 영 좋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죠. 그런 효과입니다. 네. 예.
0: 그리고 심장도 좋아지고 있을까요? 예, 대단히 정말 기쁩니다, 저는.
1: 예, 예.
0: 예, 그래서 이 천이 박사가 확실히 이 심내 혈관을 치료하는 데는 대단히 좋은, 예.
1: 특수한 제품입니다. 예, 예.
0: 예.
1: 예.
0: 예.
1: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제품이 아닙니까?
0: 예. 예. 그래서 이거에 우리 오빠도 쓰고, 그런다. 예. 우리 형님이도 쓰고.
1: 예, 예.
0: 그런데 이번에 이 활동에 저 오빠네도 참가하고 나도 이거 더 배달 받자고 그랍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천이 박사 네.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출처가 중코인의 원사의 처방이고 그리고 중국 발전계획위원회 고기술 산업의 큰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좋은 제품이고 청천미마의 발견이고 장숙이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니까 아무튼 이제 중풍 후유증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큰 문제점들을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좋은 약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총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한봉들이만 풀어서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에너지를 여기서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청춘미마의 발견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젊음을 찾는다는 것은 건강장수를 찾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는 이미 나라적으로서 이걸 추진하는 새로운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 항목에 있어서 주요한 추진 항목으로 여기 국가 거지부의 국가과학기술 그 지청 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서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적으로도 중요한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주의하기에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지금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고객이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심박수가 40몇 차밖에 되지 않던 게 본 제품을 드시고 원래는 건방 40차 벗어지게 되면 치부치를 이어야 됩니다. 심장 치부치라는 게 뭐 기계로서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을 뛰게 하는 이런 치료 방법에 속하는데 이러 기계를 써야 심장이 박동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됐는데 심장 치부치를 이어지 않고 본 제품을 열심히 복용하셨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그 후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심박수가 60차 중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부치를 열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까지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장수 제품으로서 운동 에너지의 원천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Q12 뭐 여기에 나오는 것은

100배 효과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전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우리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사 불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 관리에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고

0: 해커지 산물이다. 해커지라는 것은 바로 인류가 현대 과학기술 수평을 초월하는 이런 신비로운 기술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유지해주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 어디 따로 많이 있는 것 아닙니다. 천희 박사는 이 제품 자체가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돼 있어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불평형을 평형으로 아주 조절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보통 왕거성 질병, 노인성 질병, 그리고 보통 많은 약을 써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질병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가? 쉽게 인정하면 심장에 문제 생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 문제는 콩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오줌 잘 누는데 이럴 수 있는데요. 콩팥 콩능이 많은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에는 왼쪽 오른쪽에 각각 사구체가 100만 개, 100만 개 해서 양백만 개의 사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순시호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가? 1분의 콩팥에 바로 두근 능량이 피가, 심장의 피가 거길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모두 인체의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바로 콩팥에 들어가서 사구체에서 우리 몽땅 인체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을 체질합니다. 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혈액은 심장에 돌려보내고 거기에 노폐물은 뭐 방광 뇌도를 통해서 재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콩팥이 중요한 역할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주요한 조성 성분으로 보게 되면 로켈정 사슴이 핍니다. 빨리 쳐섭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중약 가운데서 주약에 올리 쳐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 자체가 이게 혈압을 올려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또 구체적으로 기타 항목이 그 성분들이 있는데요. 빨리 사람을 쳐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로켈정. 그리고 여기에 또 전독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으로. 그리고 32가지 중약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약의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허리다리가 시풀고 불면증이 있고 네. 이런 분들을 해결해주는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순정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6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열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1: 오늘은 인풍루, 산다른꽃, 산자, 만보, 굴담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풍루는 1472년에 지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압록강으로 세차게 굽이침에 흘러드는 장자강 안을 낀 곳에 어느 산중으로에서도 특별히 산수 경치가 아름다운 독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는 여러 가지 산새들이 깃들었고 또한

0: 여러 가지 산 짐승들이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보라니까 이 세상에서 이 독산보다 산수 경치가 더 가관인 산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 독산은 이렇게 제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 옆에 솟아 있는 산들은 독산이 기세에 기가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가 지난 뒤 독산이 살펴보니 맞은편에 솟아 있는 벌거숭이였던 남산이 전보다 몰라보게 경치가 아름다워졌습니다. 그전에 볼라니 이 남산에는 온통 돌바위 천지로서 벌거숭이인데다가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산이 너무도 가물다우니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하여 무산들 중에서 제일 보기가 흉했습니다.
1: 네, 몇 년 사이에 맞은편의 산이 아름답게 변했군요.
0: 예, 경치가 볼수록 더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벌거숭이 산에는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풍채가 룸름한 신선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허참 산이라며 응당 나무숲이 울창하고 온갖 풀들이 무성해야 세상 곤 새들이 찾아서 깃들 텐데 산이라 쓰고 나무 한 대 풀 한 포기마저 없으니 그게 어디 될 말인가. 산이란 있을 것이 다 있어야만 그래도 자랑할 만하지. 아마도 내 손에 가야만 할 것 같군. 이 산에 찾아온 신선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위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재간이 좋은 신선은 혼자서 들쑥날쑥 보기 어색한 바위는 까버리고 깎아 놓을 바위는 깎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 전보다 보기가 더 좋았습니다. 한동안 신선은 이렇게 바위를 까부신 후 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어디에서 나타난지 웬 할아버지가 학을 타고 신수염을 날리며 신선한테 다가왔습니다. 이 인자는 과연 부지런하구려. 지나다니며 볼라니 이 벌거숭이 산은 세상 보기 싫으니 오늘 임자의 손에서 이렇게 보기 좋게 되었네. 장하네. 임자가 정성을 넣어 산을 가꾸는 일에 감동되어 이렇게 찾아온 것이. 그 말에 로이님 그럼 저도 도우려 일부러 찾아오셨단 말씀인가요? 젊은 신선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래 임자가 그렇게 울뚝불뚝 험상궂게 소사해서 언제나 어색해 보이는 바위를 보기 좋게 깎아 놓았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텐가. 이제 나무와 풀을 심어 놓겠네. 이렇게 말을 마친 신선 할아버지는 오른쪽 소매 안에서 여러 가지 나무실을 꺼내어 여기저기 뿌려 놓았습니다. 연후 그는 또 왼쪽 소매 안에서 신비한 씨를 꺼내어 뿌렸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풀씨와 꽃씨였습니다. 연후 젊은 신선과 늙은 신선은 저마다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1: 네, 신선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도와주는군요.
0: 네, 바람을 타고 산지 사방에 떨어진 솔나무씨와 풀씨 꽃씨는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벌거숭이 산은 삽시의 산천 경계가 아름답게 변했던 것입니다. 야, 참, 그 산의 경치가 예감한 아름답지 않군. 독산은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독산은 아름다움에 끌려 달려오다가 그만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세차게 사품층에 흐르는 장사강이 독산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강아, 너는 좀 흐름을 멈춰주렴. 그러면 내가 저 아름다운 남산에 가서 이 세상에서 누가 더 아름다운 걸 비교보겠어. 독산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마을을 건넸습니다. 안 된다. 이전엔 네가 하늘 아래 유독 아름답다고 우쭐렁거렸지만 오늘은 이 부근에 네가 제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 벌거숭이였던 남산이 풍경이 너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한 거야. 그러니 너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있거라. 장장강이 이렇게 한동안 내놓으라고 우쭐렁거렸던 독산을 핀찬해 주었습니다.
1: 네, 독산이 우쭐렁거리지 못하게 되었군요.
0: 네. 독산은 아무런 소리도 더 못한 채 장사강이 거센 흐름에 막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영영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라에서는 푸르른 장사강이 구비구비 감돌아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종류의 아한 절벽 위에다가 아름답고도 단아하게 루각을 지어 인풍루라 이름을 달아주었습니다. 인풍루란 이름은 황홀한 풍경에 머나먼 곳에 있는 독산이 이곳까지 왔다는 데서 불려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0: 계속해 다음 이야기 들려주시죠.
1: 예, 련꽃 선사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7, 8월경에 이르면 압록강 중류 강기석에 있는 그닥 크지 않은 반달 모양의 못이 있습니다. 이 못에는 울긋불긋 여러 가지 색이 나는 련꽃이 다투어 피어나 모사람들이 인기를 끌는데 그야말로 과관이랍니다. 어야여 이곳에 이렇듯 예쁜 련꽃이 피어나는가

0: 먼 이전에 불암산 기슭이라는 연꽃을 가꾸는 아름다운 선자가 살았습니다. 따스한 봄철이 오면 부지런하고 일솜씨가 아주 알뜰한 이 선자는 늘 산수 풍경이 수려하고 살기 좋은 고장에 다니며 연꽃을 못에다 몰래 뿌려놓곤 했습니다. 목가에 뿌려진 연꽃은 자라나 여러가지 색이 연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고장에서는 꼭 태풍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연꽃을 아끼며 풍수를 안아오는 연꽃이라 높이 떠받들었습니다.
1: 네, 선자가 심은 연꽃이 해마다 풍수를 안아오는군요.
0: 네, 그런데 은혜 묻은 여름철 어디에서 왔는지 입이 함지방만큼 크고 대가리가 두 아름도 넘는 미꾸라지 신이 이 연못에 나타나 푸르승승하게 자라나는 연꽃을 뿌리채로 파먹어 치웠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개심한 미꾸라지 놈을 어떻게 하면 잡아치울까? 사람마다 연꽃이 잘못되니 못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후부터 이 연못에는 다시 연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심한 가물이 들어 농사도 잘 되지 않아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앞을 다투어 이 고장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이 모여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떨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글쎄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릴 수 있을 텐데 마을 사람들 연못 곁에다 불을 피워 빈 연기라도 하늘에 올리며 빌었습니다. 타래진 연기는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49날을 빌었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조급해난 거죠.
0: 예, 이때 연꽃 선자는 손에 쥐고 있던 버들 회초리를 물속에 넣고 먼저 저었습니다. 그러자 물기둥이 출렁 소리 섰더니 물속에 숨어있던 미꾸라지 신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가락한 미꾸라지 놈아, 너는 의하여 이 고장에까지 찾아와 사람들한테 재난을 마구 들쑤는 거냐. 그래, 네 놈이 나쁜 버릇을 그냥 못 되는구나. 연꽃 선자는 이렇게 미꾸라지 신을 질책했습니다. 망할련, 너희는 왜서 그냥 이 어르신님의 뒤를 쫓아다니며 못 살게 구는 거냐. 말을 마친 미꾸라지 신은 주먹을 쥐고 연꽃 선자를 때리려 했습니다. 내 놈은 아주 뻔뻔스러운 놈이야. 당장 사라져라. 연꽃 선자는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뭐 이 어르신들어 사라지라고 이마 패기에 피도 안 마르니니 응? 내 주먹이나 실컷 맛봐라. 말을 마친 미꾸라지는 주먹으로 연꽃 선자를 쳤습니다. 동작이 몹시 날린 연꽃 선자는 버들 혀초리로 미꾸라지 신을 한매 갈겼습니다. 아이쿠 내 죽는다. 한매 맞은 미꾸라지 신은 고함을 지르며 내 달아났습니다. 너 이놈 달아나기는 어디로 달아나. 이 또 웬 곳에 가서 행패를 부리려고 응? 안 된다. 이번엔 가만두지 않는다. 자 변해라. 연꽃 선자는 이렇게 외치면서 손에 쥔 버들 혀초리를 허공에 올리 뿌렸습니다.
1: 네, 연꽃 선자가 마술을 부리는군요.
0: 예, 그러자 그 버들 혀초리는 큰 돌로 변하여 날아가더니 미꾸라지 신을 쳤습니다. 미꾸라지 신이 아찔한 비명소리가 저 멀리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에 얻어맞은 미꾸라지 신은 연못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연꽃 선자는 또다시 연꽃을 못에 뿌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 못에는 이전처럼 연꽃이 앞다투고 변화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된 것은 더 말할 바가 없습니다. 그 후 이 고장에 고구려 왕터가 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왕인지 늘 들로를 즐겨 다녔습니다. 산수 경치 구경하며 술로를 불리러 연꽃 구경도 하던 중 왕은 왕비와 함께 활짝 핀 연꽃 구경을 나왔습니다. 한나들 연못에서 변호를 하고 나니 왕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왕궁이 규례에 의하면 왕은 해 뜬 뒤 왕궁으로 나왔다가 저녁 해가 지기 전에 궁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흥치 도도하게 놀던 왕과 왕비는 연못가를 떠나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왕비가 머리를 만져보니 아불싸 머리에 꽂았던 옥비녀가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이 비녀는 보통 비녀와 달리 왕비로 간택되어 궁으로 들어올 때 상감마마한테서 선사받은 뇌물이었습니다. 옥비녀를 잃어버리면 왕은 꼭 벌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아, 이 일을 어쩌는가 상감마마께서 알면 경을 치겠는데 왕비는 콩콩 굴뛰는 마음을 달래며 온밤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옥비녀는 다른 곳에 떨어질 수가 없겠는데 단정코 연못가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옥비녀를 잃어버리면 큰일이죠.
1: 예. 이튿날 아침 왕비는 신의를 시켜 궁을 밖에서 일을 맡아보는 대신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어제 상감마마와 함께 병꽃 그 목가에 가서 꽃 구경을 하다가 그만 머리에 꽂은 옥비녀를 목속에 떨어뜨린 것 같으니 경은 몰래 몇 사람을 데리고 목가에 가서 그 옥비녀를 찾아오라. 만약 찾아오지 못하면 큰 경을 칠 줄 알거라. 그러자 예 소인은 알겠습니다. 기중한 옥비녀를 꼭 찾아오기에 힘을 다하겠나이다. 왕비의 령을 받은 대신은 몇몇 사람을 데리고 곧장 레모스로 찾아갔습니다. 레모스에 이른 이들은 어디라 없이 깐깐히 살펴봤지만 기중한 옥비녀가 도대체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실로 바다에 떨어진 옥구슬 하나 찾아내기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물속에 떨어진 옥비녀를 찾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1: 예, 어느덧 저녁 해가 띄어 넘어가는지라 대신 일행은 풀이 죽은 채 굴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내일 계속 찾으라. 왕비는 맥없이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대신이 대답이었습니다. 대신은 몇 며칠 류목가에서 옥비녀를 찾아봤지만 종시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날씨는 아주 청신하였습니다. 왕은 여러 대신들과 함께 담론하던 중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들은 우리 고구려 도배 련꽃이 자라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가? 경들 중 누가 들었으면 구구의 이야기나 터놓아라. 말을 마친 왕은 좌우 대신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냄새가 지숙해 보이는 대신이 나섰습니다. 상감마마께 아뢰옵니다. 소현은 련꽃이 유독 우리 고구려 땅에 피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그 말에 왕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하고 물었습니다.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온 전설인데 여적에 련꽃 선자가 나타나 못에다 련꽃을 심어놓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경은 그 련꽃 선자 이야기를 터놓도록 하라. 왕이 또 재촉을 했습니다. 하여 그 재상은 련꽃 선자와 련못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왕 앞에 터놓았습니다.
0: 네, 왕이 네. 련못 유래를 알려고 그러는 거죠.
1: 예, 련꽃 선자에 대한 세상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 난 왕은 마치도 지혜로운 련꽃 선자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도 좋고 하니 짐이 기분도 홀가분하렸다. 듣자니 요새 그 련꽃이 아주 잘 폈다고 하니 련못으로 그 꽃 구경을 갈까 하노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왕은 왕비와 함께 꽃가마에 올라 곧수 련못가로 갔습니다. 나무에 앉았던 새들은 목청 높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일행이 련못가에 이르러 보니 곱게 피어난 꽃들이 많이 꺾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꽃가마에서 내린 왕은 련꽃들을 살펴보더니 좌우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제날 왔을 땐 그렇게도 푸르싱싱하던 련꽃이 의하여 이런 재앙을 입었는가. 옆에 섰던 여러 재상들과 대신들은 영문을 모르는지라 모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입만 쩝쩝 다셨습니다. 아, 련꽃 선자님이 우리네 고구려에 찾아와 일부러 심어놓은 련꽃을 이렇게 짓밟아 놓다니 이건 도대체 어인 일인가 말다. 경들은 연유를 박히라. 왕의 얼굴은 왕궁에서 련꽃 선자 이야기를 감미롭게 듣고 있던 그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독 이곳에만 곱게 피는 꽃이 짓밟히니 왕도 가슴이 쓰리는 모양이었습니다.
0: 네, 련못이 어지럽게 되는 연유를 알아야죠.
1: 예, 이때 한 대신이 왕 앞에 나섰습니다. 상감마마한테 신하는 아뢰옵니다. 실은 지난번 왕비께서 이 못에다 그만 옥비녀를 들고 싸운 뒤 그 신하들어 그 옥비녀를 찾아내라고 분부하였기에 신하는 몇 사람을 데리고 이 연못에서 옥비녀를 찾느라 삼비치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탓으로 꽃이 이렇게 재앙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래 떨어뜨린 그 옥비녀를 찾아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상감마마 못 찾았나이다. 왕비는 황망히 왕이 눈치를 살피며 대답하였습니다. 상감마마 신하는 계속 그 옥비녀를 찾아보겠나이다. 꼭 찾아 내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나이다. 대신은 땀을 훔치며 왕비의 얼굴과 왕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상감마마 재상이 이야기가 진실하오니 련꽃을 짓밟은 것을 제로 다스리지 말아 주옵소서. 왕비는 인차 왕한테 사정도 하였습니다.

0: 네, 왕이 과연 사정을 보아줄까요?
1: 예. 왕비의 사정을 듣고 난 왕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아무런 말도 없이 천천히 대목가를 건네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은 다시 그 옥비누를 찾아내느라 이 련못을 못쓸게 만들지 말지어다. 이 련꽃은 머나먼 곳에서 찾아온 련꽃 선장님께서 손수 여기에만 심어놓은 것이니 아무쪼록 이 련꽃을 알뜰하게 가꾸도록 해라. 비로 눕석에 떨어진 옥비누가 아깝기는 하지만 짐은 그것에 대해 두 번 더 묻지 않겠노라. 그때로부터 이 고장에서는 이 련못을 잘 가꾸고 련못도 잘 키워 련꽃을 감상하는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원래 흰색 련꽃만 피던 것이 여러 가지 색 련꽃이 변한 뒤 그것은 왕비가 떨어뜨린 옥비누가 련꽃 색깔을 다양하게 변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0: 남로강이로 흘러드는 통과하는 아홉 개 기이한 산간 협곡을 에돌아 우산 기슭을 지나간 뒤에 그 곁에는 아주 깊은 높이 하나 있으니 만보 굴담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다음 주의 산수 경치가 너무도 사람을 황홀하게 하여 옛날 한 시인이 시 한 수를 봤습니다. 산 허리를 잔주름 지름길 되었고 청청성 철렁바위 폭포수에 씻기우니 이고장 화건을 속선을 아니로되 범심 다 씻어 신선이 되어라. 전한대에 하면 만보단 밑에는 아주 깊은 동굴이 있었는데 동굴을 따라 한낮을 들어가면 몇 번쩍 번쩍 빛을 뿌리는 엄청나게 큰 신비로운 금괴가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가지 보물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금은 녹색 옥구슬, 야광주, 보석빛이, 보물도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잦아여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물에 대한 수소문이 바다에 퍼져가니 마침내 부여국이 왕이 괴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 네, 부여왕이 그 보물을 욕심내는 거죠?
0: 예, 부여국이 왕은 욕심이 굴뚝같은 위인이라 어떻게 하면 소문난 보물을 손쉽게 손아귀에 넣겠는가 호시탐탐 노리던 어느 날 여러 대신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은 자나 깨나 소문난 그 보물을 어쩌고 마음먹었으니 경들은 그 어떤 대책이라도 없는가.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대신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모두 머리를 숙인 채 가타부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 이 큰 나라의 짐이 손을 시원히 풀어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원통하다. 짐은 언제 가면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는지. 물 뿌린 듯이 조용한 권례를 휘 둘러보며 왕이 한탄하였습니다. 삼강 마마의 욕망이 정 그러자면 소인이 군대를 이끌고 그 보물개를 빼앗아오미 어떠합니까? 여러 대신 중 토구를 쓴 장군이 한마디 아뢰었습니다. 뭐 그 보물을 빼앗아오자고? 그건 안 된다. 왕은 설레설레 도리질하였습니다. 이윽고 대신 중 키가 구척이 되고 두 어깨가 쩍벌어진 문관 차림을 한 대신이 나섰습니다. 상관마마께 아뢰옵니다. 경이 한번 제주를 펴보겠나이다. 왕이 바라보니 무예가 뛰어나고 머리를 잘 쓰기에 왕이 총애를 받은 그 대신이었습니다. 경이 손수 보물 가지러 가겠다니 짐은 매우 흡족하네 하기 생각하네. 경은 한번 힘써 보게나. 이렇게 말하고 난 왕은 그 대신한테 어조 한 잔을 상으로 부어주었습니다. 상가마마의 은혜에 꼭 보답하고서 보물을 가져오도록 하겠나이다. 절대 빈손으로는 돌아오지 않음을 굳게 다지옵니다. 이렇게 군영장을 세운 대신은 보물이 있는 곳으로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1: 네, 그 대신이 보물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요?
0: 네, 대신은 부지런히 길을 걸어 만보담을 찾아냈습니다. 늪속에 들어간 대신이 이 구석 저 구석 찾던 그때 끝내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그러고는

0: 경비가 매우 삼엄했습니다. 건장하게 생긴 개도령이 손에 번쩍이는 검을 들고 밤낮 쉼없이 파스를 서고 있었습니다. 저 굴속이 결정에 보물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올 때 왕 앞에서 군영장까지 두고 온 이상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굴속에 들어가야 한다. 부여국 대선이 이리저리 머리를 짜고 있을 때 개도령한테 하인들이 음식을 날아다 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옳지, 저 신부르꾼 놈을 매수해보자. 이렇게 작심한 그 부여국 대선은 외딴 곳에서 밥을 날아오는 신부름꾼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간만인데요. 부여국 대선은 신부름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더라? 신부름꾼은 여쭤해 하였습니다. 소인은 저 앞마을에 살지요. 임자가 매일 고생스럽게 음식 심부름하는 것을 늘 보았지요. 자기를 서올려주는 말에 심부름꾼은 흐뭇해놨습니다. 그래, 그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심부름꾼이 물었습니다. 아니, 별일 없지요. 부여국 대선은 심부름꾼과 진절히 이야기를 나눈 척하다가 몰래 음식에다가 몽헌양을 슬쩍 쏟아넣었습니다. 이럴 줄 알리 없는 신부름꾼은 부여국 대신과 헤어진 후 개도령한테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1: 네, 몽곤약을 먹으면 취해서 잠들게 되는 거죠.
0: 예, 그렇죠. 날라온 음식을 맛나게 먹고는 개도령은 깊은 잠에 골아 빠지고 말았습니다. 히히, 모든 것이 이 어른님 생각대로 슬슬 불려가는군. 개도령을 지켜본 후 속이 흐뭇해난 부여국 대신은 보물굴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앞을 헤가르고 들어가도 굴은 어찌나 깊었던지 끝이 없었습니다. 한나절 걸려서 굴 끝에 닿았습니다. 부여국 대선은 이리저리 살피며 보물길을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괴짝도 없는 빈 굴이었습니다. 그는 부득불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이 황급히 굴에 나와보니 파수를 보던 개도령이 잠을 깨는지라 두 눈을 그 비비다 거렸습니다. 빈 굴 속에 들어갔다 오는데 맨날 걸렸군. 발각되기 전에 빨리 피하자. 이렇게 생각한 대신은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1: 네, 대신이 아직 보물을 못 찾은 거죠?
0: 예. 대신은 꼭 보물구를 찾아내겠다는 데서 이리 여러 구석을 살펴봤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그는 또 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도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다름 아닌 조개신이었습니다. 손에다 하극을 쥐고 기세당당하게 굴옥에 서 있었습니다. 이 굴이 보물 계열을 둔 굴이 오를까? 혹시 계장군이 지키던 그 굴처럼 빈 굴이 아닌가? 한번 허탕을 치고 난 대신은 어딘가 저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은 혹시 다른 곳에도 이런 굴이 있지 않을까 하고 돌아다 보았습니다. 과연 그가 예견한 것처럼 또 이런 굴이 있었습니다. 그 굴에는 자라장군이 큰 칼을 들고 어마어마한 자태로 파수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 물속엔 이런 굴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하고 돌아보니 확실히 굴은 세 개였습니다. 이 세 개 굴 중에서 한 개 굴에는 꼭 보물개가 들어있을 테지 개 장군이 지키는 굴에는 들어가 보았으니 남은 두 개 굴 중에서 보물개가 있는 굴은 조개신이 지키는 굴일까? 아니면 자라 장군이 지키는 굴일까? 설마 다른 굴이 또 있을까? 대신은 운수를 맞춰보려고 점을 쳐보았습니다. 결국 그 자라 장군이 파수서는 굴속에 보물이 있다는 전개가 나왔습니다. 부여 장군은 자라 장군이 굴로구에서 떠나기를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밤중이 다 되었습니다.
1: 네, 대신이 자라 장군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0: 네, 밤이 깊어가자 그래서 자라 장군은 자리를 뜨자 대신은 굴로구를 가리운 바위돌을 밀어놓고 재빨리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속에서 이리저리 보물길을 찾아보았지만 웬일인지 아무런 괴짝도 없었습니다. 또 한 번 속았던 느낀 대신 나몰래 더들어가 굴옥에 나왔습니다. 그가 살펴보니 자라장군이 어디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차, 하마터면 늦을 뻔했구나. 대신이 살펴보니 자라장군이 그 무슨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굴옥을 막아놓은 바위돌을 천천히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엉? 외놈이 굴속에 들어가려고 바위돌을 움직였구나. 도대체 어떤 놈이야? 다음이 있으면 이 어르신님 앞에 나서란 말이다. 나서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다. 자라 장군은 호령을 했습니다. 이놈아, 이 어르신님이 이 굴을 구경하고 싶어서 돌문을 움직여 놨다. 대신은 자라 장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 어디에서 굴러온 놈이냐? 이름이나 대라. 자라 장군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 바다에 사는 거다. 듣자니

0: 이곳의 산수 경치가 세상 아름답다 하기에 구경하러 여기에 왔다. 그런데 이곳은 대체 무슨 구리기에 누구도 구경 못하게 바윗돌로 막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웬 데서 굴러온 너 같은 놈은 구경 못한다. 대가리가 모가지에서 날아나기 전에 당장 사라져라. 자라 장군은 두 눈을 부릅뜨고 호령을 했습니다.
1: 네, 자칫하면 싸움이 생기게 되겠네요.
0: 네, 설마 이놈과 맞다들어 봤대자 자라 자신한테 아무런 리득이 없다는 것을 느낀 대승은 된 욕을 먹고 배를 굴뚝같이 솟아올라왔지만 속으로 눅다치면서 순순히 물러갔습니다. 이 굴속에도 보물개가 없으니 대체 어느 굴이 있는가? 혹시 조개신이 파서 본 그 굴속에 보물개가 있을까? 소문이 파다한 걸 봐서 꼭 어느 굴에 보물개가 있겠는데 그나저나 조개신이 파수선 그 굴속으로 들어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대신은 조개신이 파수선 굴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개신은 한시도 굴 곁을 떠나지 않고 굴을 지킨 데다가 여러 조개들이 자주 레왕하는 바람에 좀처럼 조개신한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오래 숨어있을 수는 또 없었습니다. 에라 마지막 수를 써보자. 이렇게 생각한 보유국 대신은 조개신 앞에 나섰습니다. 조개신님 안녕하옵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보니 매우 기쁘지요. 그 말에 이 임자는 누구길래 함부로 이곳에 찾아오는가? 조개신은 의아한 눈길로 물었습니다. 소인은 저 바다에서 사옵지요. 사실 이곳은 경치도는 고장이라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찾아온 것이지요. 글쎄 진작 와보니 백문불여일견이라고 산수 경치는 그야말로 아름답군요. 대신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허나 여기는 마음대로 구경 못하게 되네. 조개신이 말했습니다.
1: 네, 조개신이 네. 허락하지 않는군요.
0: 예, 네, 그러다 대신은 헤헤, 자, 이것은 임자한테 드리는 약속하다고 드리네. 약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게나 하고 동전을 내놓았습니다. 야근 수락을 작작하고 여기를 빨리 떠나게 조개신은 넘겨주는 동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개신은 매수 하려는 노릇이 그만 수포로 되자 대신은 그만 왈칵 배리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감춰뒀던 칼을 뽑아들고 불시에 조개신한테 달려들어 몰래 죽여버리자고 했습니다. 이에 눈치가 빠른 조개신이었지만 급히 피하지 못하다 보니 그만 대신이 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고약한 놈아, 네 놈은 부여국에서 온 보물 도둑놈이로구나. 이 어르신님은 진작 반했다. 자, 내 솜씨를 봐라. 보상을 입은 조개신은 대놓아여 칼을 마구 휘둘러대며 대신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이들 둘은 맞붙다 생사 판가리 싸움을 벌려나갔습니다. 한낮을 싸웠지만 누구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이 무예는 그야말로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칼서기가 아주 날래 그의 솜씨에는 조금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개신도 칼을 휘두르면서 싸움을 벌려나갔는데 대방 적수한테 그 어떤 빈 구석도 주지 않았습니다.
1: 네, 둘의 무예가 비슷한 거죠?
0: 예, 이들 둘이 싸우는 매우 굉장했지만 좀처로 승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놈을 잡아라, 보물 도둑을 빨리 잡아라, 여기저기에서 외침 소리가 들려왔는데 살펴보니 개 도령과 자라 장군도 각기 병장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여 개 도령 자라 장군 및 조개신 셋서 합세하여 대신을 가운데에 놓고 신이 혼자서 셋을 당해낼 수 없는지라 대신은 끝내 배겨내지 못하고 걸음아 나를 살려다오 하면서 장망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대신은 끝내 보물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는 돌아가며 두고 온 군령장이 있는지라 부여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론 것도 사라져버렸습니다.
1: 네, 보물을 끝내 찾지 못했네요.
0: 네. 원래 그 금깨석이 보물은 압록강이 보물인데 압록강씨는 이 보물개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압록강씨는 장수 거북한테 맡겨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장수 거북은 자기 몸으로 보물개가 들어있는 골문으로 막고 움직이지 않았기에 물대가 등에 앉아 돌바위 같았습니다. 이렇듯 장수 거북이 돌바위 형상으로 몸을 위장하였기에 누구도 이 보물개가 들어있는 굴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압록강 씨는 보물개를 갑옷을 입은 자한테 맡긴다고 말한 뒤 개, 조개, 자라한테 빈 굴을 지키게 하여 도둑놈의 죄력을 전이시켰던 것입니다. 그도 그 이 담 밑에 만 가지 보물에 들어있는 긴깨가 있다 하여 만보 굴담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6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방약 정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번, 256-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지금 어버이설 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 활동은 아주 독특합니다. 예. 이중으로 현금을 감해 드리는 우리 활동이죠.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아홉각을 사시는 분들 100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아홉각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2470원이 드리기 때문에 50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우대 활동 기간에만 또 그 현금 200원을 더 빼드리니까 두 번 빼드리는 게입니다. 예. 그러니까 7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2270원이면은 100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예전에도 4000원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설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또 3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3700원이 17곽을 살 수 있죠. 예. 그리고 36곽을 또 사시는 분들, 원래는 이게 36곽 사자면은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이 드리기 때문에 4,752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설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죠.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은 그 6개월 하고도 또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이고, 그 9곽을 사는 이런 분들은 100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17곽을 사시는 분들, 9곽을 사시려고 그 전화를 하시거나 그리고 이 우리 활동에 참가하려고 또 문의하시고 생방송에 참가한다 할 때, 또 우리 그 이 드리는 물건이 다릅니다. 예. 999원이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은 36곽 사시는 분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 골첩 8곽, 9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 골첩 3곽을 또 증송해 드립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그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이죠.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풍습성 심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0: 네, 잠시만요.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2: 약 먹기 전에 고혈압으로 약을 2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네.
2: 10년 사후 장약심리방 먹고 있는데 약도빠에서 약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려지니까.
1: 예.
2: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기도를 받으면서

0: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자비하고 그 감량해서 예, 제가 그렇게 잘 되니까.
1: 예, 꼭 예, 지도를 받으면서 잡수면은 기그 아 그 뭐 다른 그런 일에 예, 구분기를 안 걷고 예, 계속 네. 그 예, 혈압 조절이 잘 돼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꼭 지도를 네. 받아야 됩니다. 예.
0: 네, 이 단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도 그렇게 잘 된다.
1: 예.
0: 신경 소리에 귀에서 소리 나게 10여 년 동안 고생하고 예, 단약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리고 병원에다 검사한 것이 따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 안 납니다.
1: 네.
0: 그런데 예, 이하고 먹으면서 예, 머리 어지럼증이 차 이롭습니다.
1: 네.
0: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이하고 먹으면서 이하에 대한 궁금증이 간다.
1: 그렇죠, 예.
0: 예, 우리, 예, 로인 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그랬는데, 자기 동생이 예, 진단을 받았단다.
1: 예.
0: 이런 사람 이하고 있으면 허가 볼 수 있는가 해서 예, 궁금해봤는데.
1: 아, 예, 이 우울증이라는 게 알아듣기 쉽게 이게 말하면 이게 신경성으로 인해서 이런 우울증이 오게 되죠. 예.
0: 예. 예,
1: 우리 이 장약 이 심리방어는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아, 신경치료를 해준다. 예. 이 그 효소는 예,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주로 아, 신경세포를 빨리 수복해줘가지고 신경전달도 제대로 해주고 신경쇠약 증상도 치료해주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분들한테서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아, 그 정서가 절약되어 있고 예, 한숨을 자주 쉰다거나 아, 혼자 있기 좋아하고 어떤 일이나 흥치 없고 예,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거나 또 조급증이 몹시 나고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 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아, 또 신경쇠약 증상을 또 치료해주는 이런 아, 그 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주로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감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돕는데 그렇게 좋은 이런 약 입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구분보고 쓰라 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이사 17979번으로 구분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의 중풍 환자가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야, 약은 어쨌든 옛말에 정말 야, 위척한 이게 나쓴 게 혈압 그다음 이 심률이 뛰는 게 이하고 딱딱 세워서 뒤를 되니까 아예 한 달 좀 쓰고 나가에 적감에는 잘 하루틀에 한 달 안을 쓰고 나서 아이디어다 해라 선생님.
1: 뭐 이 약을 드셔가지고서 몸에 적응하면서 그만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꼭 어느 만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 아유, 예. 맞습니다. 예, 들어볼까 선생님 그 예. 내용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아예 한 달 쓰고 나가 해라 조금씩 떨어지려부터 시작한 게 그다음부터는 아이 반년 좀 넘었을까나 일곱다 야덥다 이랬을까 차차차차 어느 정서에 거의 돼서 그 다음에 10달 쓰고 나니까 선생님이 좀아가 물어보고 이게 약이 좀 어느 이렇게 좀 효과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나 아이 처음에는 하루 건너서 이렇게 잡수고 그 다음에 또 사흘 나흘 다시 이렇게 열흘 가서 이렇게 하나씩 잡수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세 번씩 뛰어대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혈압이 조절된다고 그러니까요.
1: 예, 그렇죠. 꼭 예, 이런 지도를 받으면서 잡숴야 됩니다. 예.
3: 예, 그래 예. 지도 받으면 딱 하니까나 예, 딱 선생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딱 그렇게 예. 할까 그렇게 됐대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심률도 또 예, 그에 따라 예, 아, 140개씩 뛰는 게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바쁩니까? 예.
1: 거의 신경계를 같이 치료해줘야 됩니다. 심장 치료함에 예. 신경계를 같이 치료해줘야 그런 증상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3: 그 예, 그래서 세계 심리라는 이거 신경을 치료하는 그게 또 제일 그 좋은 약이 예. 같지 않나요? 예. 아, 그다음에 또 그게 또 어떻게 치료되겠습니까? 아이 그게 뭐니까 그게 네 가지 황금으로 된 약이 또 네 가지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다음 5,400m 이상의 홍경철 들어가지 않나요? 그다음 무슨 별 치료 못하겠어? 그다음 이 군대가에 이런

0: 좋은 약이 훌륭한 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병이 치료되고 두 번째 푹 아이겠다 말한다 선생님.
1: 그렇지.
0: 예. 야 정말 약은 어쨌든 예, 우리 방송에 들어보고 남 갖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저기 앉아 정도에 앉아서 놓고 해보면 예, 약은 이런 좋은 약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에서 구원되고 정말 기다리면 아니 구분질 걷지 않고 다 지금 병에서 해탈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이야기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누나 다 알지, 그모니까.
1: 예, 그래, 심장뼈 있다. 그리고 그 중풍이 왔다. 이래면은 꼭 이 주치공능이 심장병이 치료된다는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이 중풍이 치료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가? 이거 딱 보고서 했어야 됩니다.
0: 그래, 맞아요. 예. 그게 딱 써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쓰니까, 그 다음에.
1: 예, 그렇죠.
0: 생일하게 나서지더라고 한다. 정말 우리, 이렇게, 우리 활동할때 쌓았습니다, 선생님.
1: 아, 예.
0: 예. 예, 그래, 예, 쌓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좀 뭔가 삼촌도 쌓았지. 이모부도 또 예, 놓고 한번 와서 예, 별나게 자꾸 그래도 해라고 얼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뭔가 살짝 이렇게 얼음씩 지나가서 자고. 그런 게 약속이, 아, 그 다음에 얼음씩 나지 않고 해라고 그 다음에 조절 때 가서 너무도 좋아서 예. 아, 이렇게 좋냐? 처음 봤다며 이번 우리 합동 여기서 며칠 없다니 싸겠단다 선생님.
1: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단약 심리방 먹고 있습니다. 그럼 있는 밥 먹고 있는데
1: 예.
3: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가생기로 예.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하고의 경력이 없고 또 머리에 소리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아침에 정시 아이 났댔습니다. 이런도 아닌데 아침에 정시 바짝 나고 고라니 말쑥해지고 예. 어지럼 쓰이 변소된 게 큰 현저한이 똑같아 봤습니다.
1: 아.
3: 예, 그래가지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던 것도 많이 감소되고 있고 예. 그리고 위도 아이도 와가지고 예. 계속 식구물이 올라오고 쏙쏙 찌르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뭔가 그 위가 계속 무섭게 또 찬 것처럼 이래가지고 예.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예, 소화 잘 되니까 밥맛도 돌아서 밥도 잘 먹고 예. 식품물이 올라던 것도 많이 났고 트림하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3: 그리고 관절도 예, 퇴행성 관절이고 요즘만 특수돼서 예, 오르내리기 좀 힘들었습니다.
1: 설계를 예?
3: 네. 예. 난간 붙들고 두세 번씩 쉬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 다 수상으로 다리 부순 게 좀 느리네. 다리 가벼워지니까 예, 그렇게 가면 많이 쉬워지고 예, 오르내리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저는 예, 요즘에 그 뭔가 활동 얼마 좋습니까? 예?
1: 그렇죠. 예. 현금호 이승으로 감해주는데.
3: 그렇습 말입니다.
1: 예. 예.
3: 그래서 남편분도 신체가 아주 좋단 말입니다. 계속 같이 쓰려고 예, 배달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남편이 두 번 노시사에 왔단 말입니다. 예.
1: 예.
3: 그래가지고 이미 반신불수고 딸 걸지 못하고 말씀도 잘 못하고 혈압도 높고 했는데 내 공고를 지금 먹고 있는데 용 좋다고 예, 내 이번에 이런 활동에서 와서 나는 약 있는 것도 또 싸겠다. 너는 왜 이런 맘대로 해라 했던 게 아, 자기도 오늘 배달 받아서 공고 기간이 들어서 있으리
1: 공고하게 하면 좋습니다. 이게 일 없은다 하면서 차가서 약을 안 잡수고 그만두는 것보다도 공고 단계를 그렇지. 거치는 것이 아주, 아주 필요합니다.
3: 예, 예. 저는 모든 게 세계 시니까나
1: 그렇죠.
3: 예, 예, 바트바트
1: 그래,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번.
1: 맞습니다.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예, 당연히 내방을 뭘로 한답니다.
1: 예.
4: 저는 젊은 먹기 전에는 심장병이 좀 심합니다.
1: 예.
4: 거기다 갔던데, 그게 쌓지 두 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병이 서로가 항상 그거 심장이 떨면 아프고, 야, 한 번 발사 할 때는 그거 땀은 떨며, 그 쉬운 땀에 그 머리부터 잘겨가지고 막 쉬운 땀 잘 잘라서, 원래 이번 아야 먹을 관 넘기 바쁜다. 그래서 그, 이 발달할 때는 이 하는 게 불려서 고차지 먹고, 불려서 실려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했는데, 지금 이 당장 심리방을 먹는다는 것은, 입원다는 건 모르고 소리 삼거든.
1: 아, 자, 이 심장이 많이 좋아지는 소리.
4: 예, 예. 뭐, 오늘 믿을만 한다. 돈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소리. 한 번, 이제.
1: 입에는 한 번 더 열면.
4: 그리고 또 고혈압. 약을, 서약을 또 한 30년간 먹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지금의 선생님이 그 지도가, 지도대로 먹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한꺼번에 먹지 말고 또 이틀에 한 번씩.

0: 그 다음에 4월에
1: 몇 달이 한 몇 달 잡순 다음에 그렇게 지도를 해서
0: 예, 이렇게 예, 몇 달 잡순 목구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목소리 다세 한 번씩 이렇게 먹었는데 9달 이렇게 이동 선생님이 맡기신 대로 먹으니까 사람이 하고

0: 그래서 이게 그 얼마나 바쁜 그래서 이 약 먹고 그런 증상이 뭐 먹다가 없어지고 아주 편한 남자지요. 야, 이 약은 정말 훌륭한 이 약은 정말 서장 약이지. 이라 황진나질 한 약이 한 가지 네가 지나야지. 그리고 홍경촌은
1: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게입니다.
0: 예, 그 약은 얼면 이름부터 좋다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먹어봤는데 정말 이거 낙태가 들어간 게 어째서 신기하지 않겠어 이 약이.
1: 그렇지.
0: 예, 그래서 나는 이 약을 계속 먹길래 우리 둘이 먹길래 이번에 대사를 받아온 이번 저 활동이 특별히 좋죠, 엄마.
1: 예, 이번에 우리 활동에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경제상에서 많이 부담을 덜죠,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0: 현금 감해주는 활동이 얼마나 좋을까?
1: 그것만큼 그거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0: 예. 그러니까 나는 남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어요. 또 대사를 받자 계속 광고를 하긴 해서 우리 아바에서 병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예. 이삽수고, 효과도 참, 많이 시안을 했어. 저를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서 좀 계속서 먹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예,
1: 건강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두 량수는 이 상야 숙내방을 위해 먹고서니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우리 둘 다 이렇게 고혈압 환자인데, 당연 심내방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3: 몇 달 이렇게 이 약을 먹고서 예, 또 선생님이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예, 적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예, 먹었는데 예, 예. 혈압 조절이 예,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예, 그렇죠.
3: 예. 지금 예상에 심내방만 이렇게 먹고 있단 말입니다.
1: 아, 예.
3: 저는 원래 예, 관심병이 또 있어가지고 숨이 많이 차고, 내 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어지럽고, 또 잠도 안 오고,
1: 예.
3: 또 경질이 예, 닦고 나고, 거기다가 면봉까지 와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이 예, 푸들푸들 이렇게 떼서 예, 고생했는데, 예, 이 훌륭한 약재들로 이렇게 제설한 이, 제거한 이 약이래 그러는지 이 약 효과가 예, 다릅니다.
1: 그렇죠. 예.
3: 네, 우리 량수는 예, 다른 약을 예,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3: 계속 이 약을 먹으면서 예, 건강 찾기 위해서 예,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아, 예. 참가해서 배달 받았습니다. 예.
3: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끊겠네요.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 풍습성 심장병에 대해서 그 알아봅시다. 예, 심장 안에는 좌심방하고 우심방, 좌심실과 우심실 이렇게 네 개 방이 있습니다. 예, 이 좌심방하고 우심방은 심장 상반부에 위치해 있는데 혈액 공급을 받는 책임을 지고 있고 좌심실과 우심실은 심장 하반부에 위치해 있는데 혈액을 펌프해가지고 피를 폐를 비롯해서 전신의 혈액을 보내준다. 예, 예, 주야의 좌심방 과 좌심실 사이 두 개의 판엽으로 구성된 것을 이천판막이라고 하죠. 예, 풍습성 심장병은 이천판막이 잘려니 와서 생기는 병입니다. 예, 이 이천판막이라는 게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은 아, 좌심방에서 동맥이 피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 이 피가 원래 좌심실을 넘어가야 되죠. 예, 그다음 좌심실에서 다시 주동맥에 나가게 됩니다. 예, 그때 좌심방이 피가 좌심실에 넘어갈 때는 이천판막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미 용혈성 연쇄상구균에 의해서 염증이 왔기 때문에 곁에 있는 심장내막하고 짤련이 왔단 말입니다. 예. 들어붙었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럼 이 용혈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전에 우리 편도선염을 알았다거나 피름이나 감기 또 인후염을 알았다거나 이럴 때 생기는 이 균이가 용혈성 연쇄상구균입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우리 아마의 중풍이 걸렸겠습니다.
1: 예.
5: 녹음이, 예. 그래서 예, 약을 많이 먹었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의 치료가 잘 안 됐겠다. 그래서 하체라고, 그 다음에 발을 걸지 못하고, 밥만 먹고, 그 다음에 밤에 꿈이 많고, 자꾸만 입이 삐 뜨고, 그 다음에 발이 이렇게 뜨고 이랬겠습니다.
1: 그래서. 아, 예.
5: 예. 그래서 내가 많이 부충해서

0: 오히려 저 대사람이 방도 도움받아야 이렇게 예,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다.
1: 아, 예.
0: 근데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아, 거기다가 좀 조심해가지고 소변을 받지 못하고 소변을 나는 게 또, 그래서 그런 게 예라고 신경이 나게 됐습니다, 나를, 예.
1: 아, 예.
0: 예. 그래던 사이에, 그 뭐, 병원에 갔다 온 건 치료한 건 너 말할 데 없고, 되겠다고 애를 썼는데, 아니 됐다, 잘 됐는데, 어느 날에 선생님 간 거도 그 장난이에. 치료되고 그다음에 중풍에 치료되고
1: 이게 중풍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예, 그 크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예, 한 가지는 그 뇌혈관이 막히면서 예, 오는 이런 질병을 또 말하고 예, 하나는 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이 예, 이게 다 예, 그 중풍이라고 한다. 예, 이런 거에 예, 예, 그래서 예, 그건 대체적으로 막히고 터지고 이런 걸로 나뉘는 게 다 중풍이라는 게. 예.
0: 근데 나는 우리 생각한 거는 혈감약 계속 먹으면 중풍이 아이 걸리는가 했댔습니다. 혈감약 계속 먹었는데 공제를 못했습니다. 그랬고 내는 녹음이 걸리는데 아이들께다 선생님이 말씀을 딱 듣고 지도를 한 대로 예, 이걸 당장 쓰고 그 다음에 이래니까 나 예, 차차차차 예, 정신이 얼뜨려지네. 영역이 없던 게 오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이래는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서는
1: 예, 날씨 이거 잡순다면은 꼭 제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 혈압약을 감량하면 좋습니다. 예. 이 혈압약이라는 게 이게 서약으로 된 이런 약이라가지고서 그 몸에 부작용이 좀 크지니까 예. 그래서 조금씩 감량하면 좋죠. 예. 몇 달 드신 후에. 예. 그렇습니다.
0: 그래서
1: 예.
0: 선생님이 말대로 딱 하니까는 이렇게 치료가 딱 맞게서리 떨어집니다. 딱 치료된다. 예.
1: 예.
0: 예.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밥도 다 먹고 잘 자고 이랬습니다. 예. 활동 다 하고 예. 똑똑해지고 이랬습니다.
1: 예.
0: 예. 나도 예. 심장이 나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두드랑이에 담낭이 있어가지고 단열도 못 먹고 이랬던데 그래 머리 아프고 머리 어지럽고 이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숨이 찬 것도 많이 좋아져서 예, 열심히 예. 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1: 아.
0: 근데 우린 활동할 때마다 약을 쌉니다. 이 약이 하도 내게 맞으니까 나 그 뭐 서슴없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암약을 맞으면 맞는 약을 쌉으면 좋죠. 예.
0: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써 이번 활동이 더 좋으니까 나도 내 동생이도 한 애 있는데 예. 한국에 있는데 그 붙여달라고 해서 전문의 선생님 지도 받고서 이거 했었는데 예, 효과가 상당히 좋답니다. 예.
1: 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그분은?
0: 꺼지려고 녹음이 두 번 걸리고 그 다음에 숨이 차고 맥이 없고
1: 아...
0: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 받아서 전문의에서 한번 썼는데 한번 붙여다 썼는데 예, 많이 좋답니다. 그래서 저기 특별한 게 정신이 맑아진답니다. 예,
1: 아, 예, 그렇습니다.
0: 뻔하던 게.
1: 그렇습니다. 예.
0: 그래서 오늘도 예, 그런 배달을 받겠답니다. 예, 예. 한 번도 붙여달랍니다. 그래 나 꾸준히 먹어야 된다. 우리 꾸준히 먹으니까 이게 치료 잘 된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1: 아,
0: 먹겠답니다.
1: 예. 예. 241-7979번으로 그 전화해가지고 배달 받아서 거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291-7979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291 어, 241-7979
0: 맞습니다.
1: 예, 예.
0: 예, 예 배달 받아 보내주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용혈성 상구균이, 아, 이제 그,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때 이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런 분들이 이 용혈성 상, 연쇄 상구균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 이 균이가 혈액 속에 순환하다가 심장이 갔을 때 이 전판막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이렇게 곁에 있는 심장내막하고 짤려니 왔기 때문에 이 전판막이라는 문이 활짝 못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심방에 있던 피가 심실에 몽땅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남죠. 예, 그다음 좌심실이 수축할 때는 이 이천판막이라는 문이 꼭 닫혀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심방에 피가 심실에 들어갔던 것이 주동맥에 나가야 되지 이게 융류해서 심방이 도로 빨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활짝 열리지 못하던 문이 똑꽉 닫히지도 못합니다. 예. 활짝 열리지 못함과 동시에 다 그 옆이 심장이 내막하고 짤려니 왔기 때문에 꼭 닫히지 못하죠. 예. 그러면서 틈새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좌심실이 수축할 때 대부분은 주동맥이 나가고 소부분은 빨류해서 자기가 흘러들어왔던 좌심방에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 피가 원래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예. 피가 원래 한 방향으로 흘려야 되는데 자꾸 융류해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혈전이란 게 생깁니다. 예. 어떻게 리하면 쉬운가 하면은 돼지를 금방 잡아 피를 그릇에 담

0: 담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릇에 담아놓고 흔들거나 한참 놔두면 응고됩니다. 예. 사람이 혈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응고가 됩니다. 예. 예. 이 풍습성 심장병이 이런 도리병입니다. 예. 문제는 심장이 생기겠지만 증상은 머리에와 나타납니다. 예. 혈전이 혈액순환하고 같이 머리에 오고 머리에는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대뇌의 제일 약한 혈관이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모세혈관들이 막히면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경력이 떨어지고 경동맥 방탈이 생겨나죠. 예. 때문에 혈전도 녹여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뚫어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이런 방법으로 풍습성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혈전 용해진 소홍화라든가 지룡 우슬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소목하고 당귀, 천공하고 우슬, 사원자하고 거미과금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풍습성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풍습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8일 화룡에서 대상건설 진척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의 경제 발전에 대한 대상건설의 중요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속도를 다그치며 마음과 힘을 모아 난관을 공략함으로써 더욱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착공 조업해 효익을 내도록 추동함으로써 현의 경제의 빠른 발전과 순위 제고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랑비를 무릅쓰고 호가복은 연변 대양인삼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의 생산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전반 계획, 기능 분포, 투자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1, 2,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견제하면서 표준화 재배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역량을 집중해 정밀심층 가공을 잘하고 숙박, 음식 등 부대 시설을 다그쳐 보완하며 인삼 채취 체험, 견학 관광 등 경력 모식 공급을 1층 풍부히함으로써 인삼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융합 문장을 잘 엮고 좋은 제품이 좋은 가격에 팔리고 좋은 풍경이 좋은 수익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무 리마삼 1000톤급 시경균 순환경제 발전 대상은 시경균 배양 공장, 인삼 정밀심층 가공 공장 등을 건설해 수구균, 로경균, 인삼 펩타이드 고체 음료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가봉은 배상 진전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기업이 시공 명령을 통과하고 1기, 2기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주문 구매 사업을 가동해 준공되는 즉시 장비가 진입하고 설치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대상이 하루빨리 규모화 생산을 형성하도록 쟁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상황 정밀 신청 가공 산업 대상은 주로 상황 커피, 상황 초콜릿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정화 작업장 내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진도를 살펴보고 제품 종류, 공예 기술,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설비 설치 및 시험 조정을 다그치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운영되도록 쟁취해야 합니다. 시장 조사 연구를 착실히 전개하고 시장 수요를 깊이 파악하며 시장 추세와 소비자 수요에 부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은 소간과 소 전립선 중이활성 물질을 추출해 가공 생산하는데 호태의 생물의학 중간체 대상과 산업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공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병행 작업과 교차 시공을 견제하고 공장 구역 도로, 경관 녹화 등 부대 시설을 다그치 완수하며 벽지, 외리면 장식, 문과 창문 설치 등 공사 작업을 다그치 실시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GMP 표준화 인증 등 사업을 다그치고 생산 흐름선이 조속히 가동돼 운행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지방경제 발전에 조력해야 합니다. 화룡시 모부 목축업위원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 운영 정황을 문의하고 번식 기술, 사육 관리, 시장 판매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소는 연변 특유의 량질 유전물질 자원으로서 고급 음식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대학교, 대형 연구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효를 계속 번식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우량 품종 번식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 양식 규모를 부단히 확대하기 바랍니다. 소를 키워 파는 전통적인 발전 모식을 타파하고 유구 도축, 정밀 신청 가공을 질서 있게 발전시키며 즉석식품, 조리 스테이크, 부위별 맞춤형 고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적극 개발해 연변소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광동 미운향촌 문화관광종합체 대상 건설 현장은 건설 열기로 뜨겁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대상 진척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건설 목표를 주시하고 공정을 최소화하며 시공조를 누려 대상이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목표 고객층의 기호를 주시해야 합니다. 농사, 체험, 레저, 오라, 생태, 야영 등 경력 모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람 로선을 알심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경화 조성과 이야기식 표현을 통해 전원 풍경이 더욱 따스해지고 향촌 생활이 더욱 질감 있게 함으로써 광범한 관광객들이 오면 떠나고 싶지 않고 떠나면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령호 풍경군의 레저 낚시, 진수 오라, 수산물 관상 등을 일치한 종합성 생태 휴가 구역입니다. 호가복은 풍경구의 각 기능 구역을 돌아보면서 접대 능력, 투자 계획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풍경구가 올해 수산 유전물질 자원장을 신축하고 관광객 봉사 중심 등 기능 구역을 완성한다는 것을 료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갈수록 산수 전원과 여유로운 여행 방식을 동경하고 있는 바 이는 풍경구의 보기 드문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대상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 조건을 갖추고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관련 부문은 온 오프라인 선전 경로를 통괄적으로 이용해 풍경구 관광 자원, 다채로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천 소개함으로써 풍경구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진일보 제고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소비하도록 유치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소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오늘날의 대상 투입이 바로 미래의 발전 증가량입니다. 대상 건설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줘야만 산업 토대가 더욱 튼튼해지고 발전 저력이 더욱 강해지며 후속력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화룡시는 대상 건설이라는 이 중점 사업을 잘 들어주고 정밀 시책하고 난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협상 중인 대상이 하루빨리 락착되고 계약된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며 건설 중인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도록 해 대상 건설의 뚜렷한 성과로 현역 경제 발전에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명시와 관리 플러스 전담반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단위, 시간대와 진도 요구를 명확히 하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일일이 정리하고

0: 정밀시책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중점 추적하고 관리함으로써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조업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시공 일선과 생산 작업장에 자주 내려가 기업의 생산과 대상 건설 수요를 제때 류회하고 장악해야 하며 인력, 자금, 심사 비준 등 문제들을 둘러싸고 혁신적 사유와 유력한 조치로 병목 제약을 타파함으로써 대상 건설이 가속도를 내고 기업 발전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지도 간부는 앞장서 나가 기업을 유치하고 솔선수범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구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대상 단서를 예민하게 포착하며 대상의 적합도와 부합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 접목, 상담하는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기업 혜택 정책을 세심하고 정밀하게 알려줘 더욱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직소 관련 부문 및 화룡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상수랑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8일 우리조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0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3건, 훈춘시 2건, 도문시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8.6%,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42.9%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연변주 및 연글시 사업단위 공개 초빙 필답 시험 기간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앞장서 총괄하고 연글시에서는 수험생의 식사, 숙박, 출행, 관광, 취업 등 전방위 수요에 집중해 원정 봉사를 펼쳐 광범한 수험생들이 연변에 남아 취업하도록 이끌어 연글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연결 서역에는 자원봉사소가 설치됐고 자원봉사자들이 수험생들에게 짐 운반 등 편의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춘사회구역 자원봉사자협회 회장 리연생입니다. 저희는 주로 수험생들에게 차를 안내하고 안전 탑승을 도와줬으며 록셉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짐이 많아 이동이 불편하기에 짐을 차까지 들여다주고 목적지를 알려줬습니다. 택시 탑승 시에는 차문을 열어주고 안전 탑승을 도왔습니다.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공공교통 자원을 정밀하게 배치하고 시험 장소 주변 공공버스 노선 운송력을 10% 늘렸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로 시내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연 2천여 명 수험생에게 무료 수송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33개 음식점이 수험표 소지 수험생들에게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음식점에서는 특색 요리를 무료로 증정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36개 호텔은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퇴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숙식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주미 연결시 량급 인재 유치 육성 사포체에 따라 각 시험 장소 취업 봉사대를 특별 설치해 량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을 선전하고 특별 초빙회 초청장을 배부해 청년들이 연결에 정착하도록 유치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혜민 정책을 시행해 수험생들이 수험표로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필답 시험 기간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결 공룡박물관에서는 연인수로 약 500명 수험생에게 무료 관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공안, 교통,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시험 장소 및 주변 지역을 상시 순찰하면서 치안 관리, 교통 소통, 도시 환경 정돈을 강화해 소음 방해, 교통 채증, 규정 위반 경영 등 문제를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수험생들에게 도시 매력을 체감시키고 연변의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1: 철골 주사나 중국이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이 일전 연변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연변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본건설공정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주제전시로 전국 각지에서 온 40명의 기본건설공정병 퇴역 로병사들이 연변에 모여 현장에서 전시를 관람하며 지난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연변박물관은 2025년 6월부터 이번 주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이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은 1966년에 설립돼 1984년

0: 단연의 편제가 해제됐습니다. 기본 건설 공정평들은 18년간 조국 각지에 뿌리내리고 난관을 극복하며 국방 건설, 도시 농촌 기초 건설 및 황무지 개척 등 중대 공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전람은 이 영웅적 부대의 발자취에 초점을 맞추어 전국 각지 로병사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100여 점의 전시품을 선보입니다. 전시품에는 군복 장비, 시공 도구, 방어용품, 영예 훈장, 립공 증서, 필사 원고 등 귀중한 실물이 포함돼 전방위 립체적으로 기본 건설 공정병들이 조국을 건설하고 시대에 헌신한 군대 생활을 재현했습니다. 특별히 찾아온 퇴역 로병사들은 전시품 앞에 발길을 멈추고 오래된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사료 및 오랜 물건을 기증한 기본 건설 공정병 대표들에게 소장 증서를 수여했으며 기본 건설 공정병 전우의 집 대표가 연변 박물관에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역 로병사 한원재입니다. 저는 심수에서 와서 연변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아내가 기증한 군복을 비롯해 많은 전우들이 물품을 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실물들을 볼 수 있게 돼 교육적 의의가 아주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이 전람을 본 후 그들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람은 많은 청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어 그들이 몰입형으로 격정 넘치는 건설 세월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리경양입니다. 전람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오랜 물건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강고 분투 정신을 느낄 수 있어 저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인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할 만한 역사적 시점입니다. 이번 전람은 지구국 박물관이 처음으로 전국 기본건설공정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주제 전람으로 로일대 기본건설공정병들의 간고분투정신을 고양하는 동시에 연변주의 홍색 문화를 전파하는 풍부한 단체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계속되며 전 사회 무료로 개방합니다.
1: 2026년 길림성 과학보급 변강행 및 촛불 의무교육 연변주 특별 과학보급 활동이 그늘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연결시 제3중학교에서 중국전자학교는 우리주 중소학교의 청소년 로보트 프로그램 작성 교수 도구 과학보급 실험 세트와 과학보급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공개 수업에서 과학기술 교육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리론 플러스 실제 조작의 몰입식 과학기술 교수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지능형 로봇의 유예는 춤사위와 프로그램 작성 명령에 따른 흥미진진한 소통은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연결시 제3중학교 학생 최희진입니다. 수업 시간에 본 지능형 로봇과 AI 소통 기술로부터 국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수학, 물리, 화학을 열심히 배우고 과학 소실험을 많이 해보면서 로봇에 대한 열정을 학습 동력으로 전화하렵니다. 장래 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한몫 기여하고 싶습니다. 연글시 제3중학교 물리교원 왕박입니다. 중백의 오묘함을 탐구하는 수업에서 전문가는 생동한 실험을 통해 추상적인 지식을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줘 실험 교수의 진정한 매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로봇과 인공지능 등 과학보급 수업은 우리의 물리 교수에도 융합혁신의 새 사루를 열어줬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 교수에 융합시키렵니다. 과학보급팀은 또 도문시, 령정시의 중소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실천 조작에 적극 참여하고 인공지능 기술 응용을 직관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과학기술이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도록 했습니다. 도문시 지성초학교 학생 천미신입니다. 새로운 학습 방법을 많이 배웠고 시야를 넓혔으며 생활 곳곳에 과학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향후 과학 학습이 더 기대됩니다. 많이 실천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렵니다.

0: 所未知.
1: 이번 활동에서 전문가팀은 연길, 도문, 룡정의 총 8개 중소학교를 찾아 청소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 작성 등 과학보고 무료 교육 과정을 전개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교육 자원을 변강 교정에 전해 우리 조 중소학교 과학기술 교육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에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 남방항공은 7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연길 청도 왕복 항공편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항공편은 에어버스 32N 기종으로 운항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항합니다.
1: 즐거운 연길 대무대가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명광장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데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공연합니다.
2: 길림성 교육시험원에 따르면 길림성 2026년 보통 대학 입시 성적 및 각 단계별 합격 최저 통제 점수선이 6월 25일에 정식 공포될 예정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3: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

0: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곡은

고향을 한결같이 지키는 소나무처럼 강인하고 굳건한 정신노래한 곡이 있습니다. 최순희 작사, 박성철 작곡의 소나무입니다. 간결하고 힘있는 가사와 선율이 듣는 이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김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창순 작사 김일환 작곡의 우리 연변 조울시구입니다. 경쾌하고 밝은 리듬 속에 고향이란 자긍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허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성장을 이끌어준 스승님이 따뜻한 정을 담은 곡을 준비했습니다. 방준 작사, 홍영하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는 은은하게 퍼지는 스승의 사랑을 향기에 비하여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살리며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라고 명확하게

0: 이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 오리알 선물 세트 1세트 혹은 웅담 지황 눈약 2곽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4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 6개월 우대 활동은 예, 동충 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까지 할인해 드리고 또 단오 명절 선물까지 드리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시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예,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도 아주 좋은 이런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이 과학적인 이 효능이가 이미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이런 신비한 약입니다. 바로 동충하초는 그 이름 자체에도 신비로운 생명활동이 비밀이 담겨 있고 겨울에는 벌레 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 풀이 된다는 이런 뜻이 이름은 동충하초가 곤충이 몸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아주 독특한 이런 생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곰팡이 일종인 동충하초 균이가 나비라든가 매미, 벌 등 이런 특정 곤충이나 유충이 이런 유충.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동충하초를 지금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2: 이건 그약이 피름이 온 게 잘 들어야 돼가지고 소리. 이래서 병원 치료를 뭐 된지나 하는 것도 잘 되지 않고 이래서 지금 동충하초를 냈었는데 무슨 피름도 떨어지고 그약이 관심 뺏으면 늘상 심리도 고르게 튼기 그것도 말이 좀 온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2: 좀 그래 특히 밤에 소변 차수 자다가도 그래서 고생했는데 소변 소변 차수를 틀니까 사람 잠도 지금 제대로 잔다 지금.
1: 예.
2: 저기 위랑 게 주량이 소화에 대해서 늘상 더부감이 그래는 게 그 증상도 익었으니까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 이번에 활동 오라지 텐데 배다 받아서 쓰다고 된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네,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정말 이 그 동충하초에 감사드리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 예.
3: 좋은 약을 정말 저 정말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이 병마에서 해탈돼가지고 지금 건강한 삶을 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저는 예, 이렇게 노공이 걸린지 거의 어떤 15년이 된다.
1: 네.
3: 그러니까 정말 만병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머리 아프단 말입니다. 예.
1: 네.
3: 머리 계속 아프고 예. 혈증 그냥 올라가고 예. 혈압이 그냥 올라가고 어째 그런지 예. 이 약 그렇게 먹어도 예. 말 안 듣더라 말입니다. 조금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4: 이리약을 먹은 게 효과 좋습니다. 이제처럼 이렇게 아프던 증상이 좀 많이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약을 먹다 뭐 예, 한 날에 두세 번씩 먹으면 먹었던지 아예 먹었던지도 얼마 안 해서 몰라서 이랬다는데 이건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도 예, 한번 먹으면 용효가 좋으니까 되나, 예, 용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심장이 앉아가지고, 예, 속이 황당하면 소리 두근두근하고, 예, 어떤 때는 가슴도 침침한 것 같으면 소리, 호강 가다 어떤 때는 밤에 자다가, 예, 숨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게, 이래서 농촌 하도가 약이 좋아 그러는지, 그렇게 현금을 안 하던지, 이번에는 현금을 여야 득가 싸면 20몇 가지고 돈을 1,000원까지 할인한다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래, 나는 이 활동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뇌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 동충하초는 신장과 폐 작용해서 허약한 신체도 보강하고 기를 도와주면서 기침하고 천식, 빈혈의 효과가 좋고 신체 전반적인 기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 효능에는 효능을 보면은 지금 우리 전 인류가 예, 알다시피 우리 동충하초의 효능이가 인류의 건강에 아주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저혈구로 증식시키고 과산화 지질은 제거하면서 우리 인체의 산소 소비량을 억제한다는 이런 이 림상 결과가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질병을 예방도 하고 회복을 돕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마저씨 동충하초 발효동금 쓰고 있습니다.
3: 네.
4: 나는 예, 혈압이 그냥 조절이 안 돼갖고 예, 현모의 물 아프기, 오지랑증이 많,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게 뒤에서 자꾸 소리 나지. 그리고 꿈이 많고 눈에 잠을 못 잤습니다.
3: 네.
4: 그렇지네. 그래, 눈에 잠 못 자요. 그래서 만날이 흐린 날이 맑은 정신 있는 날이 없으니까 네, 정시아이랑 정시라고 해놨습니다.
3: 네.
4: 그리고 예, 폐가 또 나빠갖고, 예, 나는 기침질이 기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폐에 좋다는 약도 많이, 기침에 좋다는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는 없습니다.
3: 네.
4: 그런데 지금 동충하초 발효동금 먹으면 기침이 되겠습니다.
3: 네.
4: 많이 납니다.
3: 네.
4: 어울린다.
3: 네. 네. 그 발효 동충하초 균분도 더 드리고, 또 현금도 할인하고, 단오 명절 선물도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그리고 동충하초가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이런 특수한 효과를 보는 그 원리라 할 때에는 신장의 양기를 보충해 줍니다. 예, 우리 인체가 늙어가는 이 과정은 이 양기가 소모되는 과정으로 봐도 됩니다. 예, 바로 양기, 우리 인체의

0: 불씨가 꺼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불씨를 돋궈준다 할 때에는 인체 정력이가 강화되면서 모든 기능이가 기능 장애에서 효능도 있고 특별히 좀 연세가 있으면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좀 이 아랫배 쪽으로 좀 차가워집니다. 아랫배라든가 손발이 찬 이런 분들에게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천은 신장과 폐에 작용해서 허약한 체질도 보강하고 정기를 도우면서 평상시에 식은땀을 많이 흘리거나 혹은 기침천식이 낫지 않거나 또 가래가 많은 이런 증상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우리 식은땀은 이 호흡기 질환 바로 폐 기능하고 많이 관계됩니다. 그리고 오란 병을 앓은 뒤 회복에서도 효과적이고 노인분들에게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하고 평상시에 추위를 많이 타는 이런 분들이거나 약간만 추우면은 좀 콧물이 나거나 눈물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서 바로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효과가 빠릅니다. 우리 동충하초의 효능은 지금 전문가 선생님들도 얘기합니다. 우리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기한 이런 효능도 있고 성분이 있다 합니다.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종합해서 그 효능을 얘기한다 할 때에는 동충하초원 자체가 인체 여러 곳에 작용해서 활력을 주기 때문에 뭐 인체의 체질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노화를 방지하는 이런 보약에 속하면서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활성산소도 억제하고 각종 균에 대한 항균 효과라든가 혹은 항바이러스 효능이가 있기 때문에 감염성 질병, 나는 몸에 자꾸 염증이 생긴다 혹은 폐질환이 있거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에는 아주 좀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양기가 허약해서 발생하는 허리라든가 무릎이 자꾸 시큰거리면서 좀 시리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손발과 아랫배가 차고 대변이 무르고 설사를 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힘없이 나가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몸이 냉한 이런 감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620년 전부터 아주 귀중한 고산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로 전통적으로는 폐하고 신장이 강장제로 사용해 왔고 호흡기 질환하고 피로해소, 약한 체질을 개선시키는 데서는 효과가 전통적으로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적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를 정상화시키는 효능이가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감기 온 것보다도 한번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다시 몸을 처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우리 동충하초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은 이 정신력이가 강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신체가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부터 떨어집니다. 때문에 동충하초에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적응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신체 균형을 유지시켜서 건강한 몸을 보강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오래 쓰신 분들일수록 계속 씁니다. 3년 지금 4년 쓰는 이런 분들은 활동마다 참가하기 때문에 또 경제적이고 또 몸도 또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활성 물질을 갖고 있어서 이 산화 방부제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세포 손상도 최소화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전반적인 건강에 아주 큰 이런 작용을 합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방송 외 모니터는

여기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변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일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1: 우리는 우대 활동을 거의 뭐 다시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감이 납니다. 겨우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레이저 치료이기 종 이게 이 자체가 여러분들 뭐 공짜로 차려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등한히 하지 마시고 이 제품 자체는 한번 받게 되면 종생 쓸 수 있는데 충전하면 이튿날에 또 그 이튿날에 이렇게 쓸 수 있는 혈관 혈액을 관리하는 우수한 레이저 치료이기니까 이 세 가지 우대 활동에 따라가면서 명서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 가지 우대 활동 15각에 15각 한각 한 달 동안 그리고 1,500원 그리고 레이저 치료기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는 우대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하지 마시고 이런 우대 활동은 지금까지 하는 우대 활동 가운데서 아주 폭이 높고 그리고 통이 크게 하는 우대 활동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아지원에 그것은 여러 달째 먹었습니다.
1: 예.
2: 예, 먹어보니까 내 삼고충이 제일 좋았을 때다.
1: 아, 그렇죠. 예, 고혈당, 고혈압, 고혈증은 예.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0: 겁니다.
1: 고하랍이 있으면서 그냥 헤라비하고 먹어도 좀 언정에서 안 되던 게 지금 이거 먹은 후부터 언정에 지금 영 잘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래요. 나 공세 부서 있으면서 그냥 뭔가 뭐 머리도 뻥하고 힘하고 영 정신이 나고 이랬댔습니다. 맨날 오빠 나고 남이 정신에 살다시피 했댔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머리 많이 막아졌습니다.
0: 네, 충족한량이 산소를 포함한 네. 혈액이 공급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모든 기억세포가 살아나는 거죠.
1: 네, 그리고 네. 팔다리 그냥 저리고 저녁이면 자다 일어나고 그냥 다리 주먹을 해서 이랬댔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치 안 하고 이렇게 줄을 뻗치지 않아 좋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그리고 경동맥이 빵칼이 있다든지 빵칼이 많이 적어졌다고 이랬대다. 내 전번에 검사 받으니까.
0: 그게 이 제품이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1: 예. 그 혈지도 정상이라고 이랬대다.
0: 예.
1: 그 혈지하고 먹던 것을 혈지하고서는 아예 먹습니다. 혹시 하루 건너씩 먹습니다.
0: 예.
1: 그렇습니다. 예.
0: 예.
1: 그렇죠. 혈당도 조금 높은 것도 언성이 잘 되고, 여름에는 좋습니다.
0: 예.
1: 먹다 먹어보니까 이야기 머리에는 제일 좋습니다, 진짜.
0: 예.
1: 통풍이 아예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1: 예. 예, 그리고, 이 명사받느냐도 내가 어째 쓰는가, 뭐, 해도 약을 쓰든, 많이 방송 들어봤댔습니다. 그래도 들어보다가, 내도 눈 약을, 이렇게 약방이 약을 떠올려 그냥 싸서 썼댔습니다. 근데 낫지 않던 게, 빛이 싫고, 그냥 까까라고 그냥 침침하시니 했댔습니다. 근데, 이거 썼음부터 인사났어, 되게 와. 한 달 조금 넣었으니까, 침침하지 않습니다, 눈이가. 눈앞이 황해난다, 황해난다.
0: 아, 그럼요. 속으로부터 예. 완치 효과를 거두는 제품 자체가 명세방입니다. 예.
1: 그리고 예. 바깥에 나 빛이 싫어서 한 눈을 찍을 때는 게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여름에는 좋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 레이저 티켓도 배달 받았는데 그건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1: 가슴이 예. 그 차니까나 하루에 두 번씩 차니까나 가슴이 편안하고 예. 머리 많이 막아진다.
0: 이제 경동맥의 방칼이 줄어들다는 게 이 공로도 예. 있습니다. 예. 40원에게 공로도 예. 있고.
1: 예. 여름에는 다 좋습니다.
0: 종합도 좋습니다.
1: 예. 마음이 예. 안정이 잘 된다. 그래서 예. 마음이 편안하고 잠을 잘 잔다.
0: 그렇죠.
1: 너무 좋습니다. 정서조절도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0: 예.
1: 그런데 지금 약이 조금 있긴 있는데 혈당 알아서 끝이 난다니까 내 아무래도 오늘에 더 쌓으려고 그럽니다. 더 쌓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0: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501-7766번에 예. 전화하면 인사 배가 되겠죠.
0: 아, 그럼요. 예, 예.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40원액은 우리 예. 지구에 나온 애는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건강, 새로운 계단에 오르신 걸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오늘 지체용 보건대는 허약 아이한테 영 좀 아파서 성대했습니다. 영양소가.
0: 아, 그렇죠. 예.
3: 예. 이 40원액을 쓰니까 이 밥맛 있고 밥도 잘 먹어 먹이나고 그래서 혈압까지 지속도 잘 된다.
0: 면역력이 올라가고 인삼도경이 다시 10배 효과고 예.
3: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한다.
0: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는 남을 데 없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4: 예, 저도 40원액 쓰는 한도입니다.
0: 예.
4: 예, 이거는 또 한 참 먹었습니다. 한 반년 이상, 반년 좀 많이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예, 예.
4: 예. 이거 먹기 전에 내 어떤 나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가 검사하면 크게 무슨 모병은 없단다. 그런데 예. 어쨌든 여기저기 불편하더라 말인다.
0: 예.
4: 조금 힘들다는 건 이게 혈압도돌이 아이 되면서 계속 쉰다. 예. 그래서 약도 많이 썼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다가 내 방송 들어본 게 있어가지고 원액이 들어볼까 영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0: 예. 효과성에 대해 있으면 또 없습니다.
4: 예, 내 길에 이거 접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이거 먹으니까 얘 첫돈 혈압도 소리 잘 됩니다.
0: 예, 예.
4: 예, 약을 예. 크게 얘 내고도 며칠에 한 번씩도 먹고 얘 크게 아이 먹습니다. 진짜 지금
0: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4: 예,
0: 있습니다.
4: 예, 예, 예. 그리고 이 혈지도 많이 이렇게 예 온당되고 예 조금 높던 게
0: 예.
4: 그리고 이 머리랑 아프던 증상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상고에 해결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예, 그렇죠. 예, 어쨌든 머리가 좀, 예, 진짜 이 머리 두통이 심했는데 그 증상도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0: 예.
4: 얘기하고 가슴이도 계속 더부룩하면서 잠도 잘 나오고 꿈도 많고 이랬는데 이 증상

0: 그것이 다 지금 해결하고 있단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서 이 방송 들어보니까 이 활동 중에 진짜 이번에 활동이
1: 축사합니다. 이번 활동으로서 아마 고방에 올랐다 그런다면은 소련하는 것 같습니다. 거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0: 용 좀 투기합니다.
1: 투기합니다.
0: 활동이 좋을 때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 활동이 좋을 때 조금 더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래서 나했어요.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만 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반년, 1년 후에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을, 삼고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소화계통.
2: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럼요.
2: 제목이 잠이 좀 해설한다.
1: 아, 그렇죠. 예.
2: 내 잠은 미네 못 자서 어떤 적에는 밤 샛날이 엉망이었단 말인다.
1: 심장 건강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잠 못 자는 데는. 그리고 뇌동맥경화도 관련이 있어서 쭉 형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밤인데도 낮인가 하고 신경은 계속 작동하니까 못 자는 거죠.
2: 네, 그래서 하지 못하고 그날은 정말 영 바쁘더란 말인데 그런 게 치우는 것도 뭐 저녁마다 그렇게 잘 잔다.
1: 아, 그렇죠.
2: 그랬다면 만대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많이 올라가는지 감기가 아예 합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믿어도 됩니다. 인삼녹경이 다수의 효과라는 게 숫자는 간단한 가치만 해도 보통 효과 아닙니다.
2: 예. 이야기하다 효과 좋으니까 예, 난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네, 저 밤을 좀 한번 합시다.
1: 예.
2: 우리 시내가 예, 그게 당뇨병 앞에 쪼그러 저리 눈이 부연히 잘 보이지 않고 예. 그리고 영이 자꾸 가렵고 예, 물체도 자꾸 이렇게 겹쳐 보인답니다.
1: 아, 예.
2: 이렇게 이런 게 좀 어떻게 하는가 해서 감사합니다.
1: 물체가 겹쳐 배운다는 게 노인성 쌍광이라는 겁니다. 노인성 란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안과 질병이 구체 증상 가운데 일부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2: 네, 들어보니 저희 활동도 영적고 한데 우리 그 집에서 이런 활동 좀 참가해서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시죠. 예, 건강 기원합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제 지금 사지원에 그 넉 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아, 네, 이 약을 선택한 게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4: 네, 예, 이렇게 경후도 나쁘고 녹궁시 후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예, 어쨌든 뒷골이 항상 좀 시한 게 정시 아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골이 정시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좋으니까 예. 선생님이 지금 할랄건 내려 먹어도 영 좋다 말입니다.
1: 아, 예.
4: 이럽지 그렇게
1: 예,
4: 먹어.
1: 예예. 어쨌든 떨구지는 마시고 예예. 예. 이
4: 아,
1: 제품 자체는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예,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4: 저절이 또 영 잘 됩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이 골이 그도 일어나면 항상 시하던 게 진에 시원한다. 찬물에 탐모욕 하는 같은 그런, 그런 시원한 감이
1: 예, 예.
4: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나는 원래 국리도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째 이게 소화제, 그렇게 소화 잘 됩니다.
1: 소화가 잘 됩니다.
4: 밥이 맛있습니다.
1: 예. 심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위동력이 좋아지고.
4: 제가 예, 살이 다 숙근이나 올랐습니다.
1: 그렇죠. 살이 좀 올라야 되지. 예. 떨어질라부터 시작했다면
4: 뭐. 예, 오를까나, 예. 배 커질까나, 조금.
1: 부담됩니까?
4: 떠넣어서 입기 바쁘단 말입니다.
1: 예, 예.
4: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어쨌든 정말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인삼로경이 다섯 배라 말이 딱 맞습니다.
1: 그렇죠.
4: 예, 예. 감기도 이게 왔다는 인차, 떨어지지, 영 좋습니다.
1: 예.
4: 그래서, 제 명서방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 명서방에, 내 백내장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눈이 부에 잘 아이 보이고, 또 예, 눈꺼비도 허리 끼고, 눈에 피도 지고 하던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4: 영 정신이 납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이번이, 10일까지 이게, 그거 우대 활동이야 이거 뭔가
1: 예.
4: 그래 약이 좀 있어도 이런 특수한 우대 활동은 없지 그러니까.
1: 아, 그렇죠.
4: 그 약값이 높지.
1: 예.
4: 또 우리 여성 나 먹은 다음에는 약을 달고 있어야 건강 찾고 병원 아이 간단 말입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약이 너무 좋아서 네 이번에 두 가지를 다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그렇게 하셔.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지원의 명서방은 배합도 좋고 그리고 쓰기도 편리하고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우대 활동도 좋지만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사지원액은

0: 200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에 속하면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때문에 힘든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반년, 1년, 그 이상, 5년, 10년도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이고 애들도 어른도 모두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보는 좋은 제품이라는 걸 진일보 확신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3: 참된 자유는 자기 이유를 갖는 것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유를 떠올리면 늘 막힘이 없는 상태거나 또 뭐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마음만을 생각을 했는데 참된 자유란 자기의 이유를 갖는 것이라니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네요. 그러니까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네요. 책임을 지려면 무슨 일이든 나만의 기준 그리고 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닐까요? 네, 모든 것을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수는 없어도 나만의 이유를 잘 정리하고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이 부부는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자는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김미화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육아 코치 김미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실 겁니까?
1: 오늘은 지난번에 계속으로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류형에 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 내용을 다시 본다면 첫 번째로는 난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난 아무 힘도 없어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유형 다섯 번째, 완벽주의 부모, 난 결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인데요. 이런 부모는 무질서나 불결함, 흠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경우가 잦습니다.
0: 외모, 지위, 물질적인 소유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커다란 가치를 두는 경향이 강해서 또 완벽이 이루지 못하면 다 실패라고 여기기도 하네요. 이러면은
1: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외모에 대해 비판적이죠. 완벽주의 부모를 가진 아이는 부모한테 지지와 격려를 받는 대신 비판과 여부, 때로는 비웃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며 잘하게 됩니다. 또 칭찬이나 긍정적인 조언을 거의 받지 못해 받기에 자존감이 무척 낮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거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쉽게 불안과 걱정에 쉽게 쌓이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아요? 또한 뭐 실패를 하게끔 되는 경우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1: 네, 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내 존재보다 행위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느낌,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비판적이 되는 경향,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비난하는 경향, 자신이 감정을 알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 그리고 강박적인 행동, 그리고 우울, 그리고 우리 이어서 유형 6,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부모, 난 나빠,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인데요. 때때로 부모들은 아이에게 말을 잘 듣게 만들려고 일부러 수치심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심이 아이 자기 인식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네요. 이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아? 너 자신이 창피한 줄 알아라? 뭐 이와 같은 말들은 뭐 자기 딴에는 어르니까 그렇게 눈이 보이고 하니까 이를 살에 몰고 말하는 거죠.
1: 네. 저도 크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컸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그때는 저희 부모들도 뭐 배운 것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뭐 가정교육 배움센터에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 이런 식의 말들은 누가 들어도 수치심을 주는 말이 확실하기 때문에.
0: 근데 그때 당시엔 잘 모르고 그냥 쉽게 입에서 내뱉는 말이잖아요. 이게 마음에 담고 있다가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쉽게 튀어나오는 말 상처
1: 그렇죠.
0: 주죠.
1: 네. 그러니까 저희 치료 후 부모들 보게 되면 자존감이 좀 낮고 또 좀 그런 면도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정말 얼마나 어떤 애들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 애들 정말 진짜로 부모님들이 집에서 좋은 걸로 많이 비춰줬죠. 나는 태어난 자체로

0: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이런 당당하게 그런 하는 애들 또 많잖아요, 지금.
1: 맞아요, 맞아요.
0: 네네.
1: 그 반대로 이 애가 엄마는 내 말 할 때 잘할 때 어때서? 엄마도 부끄럽지 않아. 장편이 일 없어서? 이래.
0: 네.
1: 반문하면 지겠어요.
0: 네. 근데 지금 저희 부모들과도 대화하면서 너는 영원히, 너는 50이 60 돼도 너는 영원히 내 아이야. 이러면서 저희도 막 강압하잖아요.
1: 그래, 그래. 맞아요.
0: 네.
1: 아유, 참. 뭐 세상에.
0: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뭐한 형태로 수치심을 줄 때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괜찮던 행동이 갑자기 밖에서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이 되거나 아이가 전혀 배운 적 없는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고 부모가 부끄러워하는 경우 아이는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워집니다.
1: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요.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악의적인 아닌데 근데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네. 그걸 또 쭉 생각해보면 아이의 그 눈높이에서 아이가 어릴 적에는 다 뭐 물덤벙 술덤벙 하면서는 일도 저지르게 되고 이런저런 거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크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돼가지고는 좀 더 차분해 생각해보게 되면 내가 좀 더 지나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해볼 때도 있잖아요.
0: 네. 그러면서 지금 저도 그래요. 아들도 어릴 때 엄마가 상처 좀 말이나 행동, 눈빛 이런 거 한 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게 되면 아이가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 어릴 때 받은 상처는 한평생 치유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러면서 뭐 다 공부해도 아이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 정말 그렇게 말해서 진짜 미안하다. 이런 말 하면서 소통하면서 진짜 이런 부모들도 뭐 그때들도 그 아이들 잘 되라고 한 말이지
1: 기침
0: 들려고 뭐 상처 들려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리고 부모들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뭐 근데 친부모가 얘기했을 때는 속에 앙금이 갈 정도로 그렇게 담아두진 않잖아요. 한쪽 귀를 뚫고 한쪽 귀를 내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또 보게 되면 엄마가 또 그만해. 너 지금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망신 주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 아이는 창피하고 심판을 받는 기분이고 또 수치스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수치심까지도 아이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게 되는 짐까지 땀게 되잖아요. 내 잘못으로 엄마도 그런가? 이중 부담이 오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신여기기, 비난하기, 경멸하기, 굴욕감 주기, 불가능한 기대로 무력감 주기 등등 여기에 속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해 깎아내릴 때 이를테면 너희의 누구처럼 하지 못하니 라고 하는 건 아이에게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결점을 찾아내게끔 하는 안전 습관을 가르쳐주는 셈이 됩니다.
1: 아이에게 또 혐오거나 경멸하는 표정을 짓는 것은요 절대적인 거부를 뜻하기도 하는데 코웃음 친다거나 또 입을 삐죽거리는 것 같은 이런 행동 뭐 경멸하는 표정 특히 아이에게 큰 의미를 갖는 사람이 보여주는 경멸의 표정은 아이에게 자신이 역겹고 또 거슬리고 존재라고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수치심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경험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0: 네, 맞아요. 또 자신보다 틀림없이 더 강하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하여 자기를 두르게 패는 것만큼 굴욕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경멸에 찬 표정으로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벌로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또 이웃이 보고 있는 바깥에서 때리면 아이가 느낀 굴욕감은 정말 영혼의 깊은 상처와 같습니다.
1: 아이에서 모를 것 같은데 크면서 이렇게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으름장 놓고 뭐 몇 마디 하는 그게 치우치지 않고 그냥 뭐 쥐어 던지고 나무 막대기로 치고 받고 머리를 쥐어 흔들고 뭐 이러면 그거 안 되죠. 굴욕감을 엄청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배신감도 느끼고.
0: 네. 그렇죠.
1: 예전에는 뭐 이런 일이 간혹 주변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많이 못 봤어요.

0: 우리나라 많이 다르죠.
1: 달라져 교육도 달라지고 사는 삶의 행복지수도 참 많이 제고되고 좋아졌잖아요. 그만 삶이 사는 게 넉넉하니까 그만 여유가 있어서 여전히는 잘 먹고 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못 사니까 신경이 팽팽해서 그런지 모두 다 네 한마디 네 한마디 하다 보면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네. 추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 부모가 아이에게 적절한 기대를 가질 때 또 우리 부모의 기대는요 아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으로 작용을 하게 되며 아이에게 무력감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아이가 모든 것에서 남들보다 앞서기를 원하는 부모의 터무니없는 기대는요 아이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다는 걸 명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미화 강사님을 모시고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사님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기 아이가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욕구가 강

0: 한 부모들은 아이에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길에 미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 때 아이는 그런 자신이 비참하고 아주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를 이루는 건 더 힘들어지고 맙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 역시 아이의 지침을 안겨줍니다. 비난하는 두어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엄마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너에게 정말 실망이구나.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자녀의 영혼을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거부와 더러운 혐오나 경멸에 찬 표정 때문에 주심을 느낀 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자라게 됩니다.
1: 왜냐하면 아이는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이라고 배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조건적 관계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사실은 뭐 부모가 만족할 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배웠기 때문일 수도 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때요?
0: 네, 그렇죠. 수치심을 너무 많이 당한 아이는 수치심의 메인 또는 수치심에 기반한 사람이 됩니다. 수치심의 메인 사람이 공통점은 심각한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나 방치, 유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아이에게 넌 가치 없고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고 나빠. 넌 가치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으니까 어른들이 맥히는 대로 널 아무렇게나 대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수치심의 메인 사람은 수치심과 관련한 모든 감정을 막아내기 위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욕감을 느끼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했다고 느낄 때 화를 내는데 수치심에 매인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하고 방어적인 경향을 보이며 비판을 받거나 공격당한다고 느끼면 곧바로 분노가 폭발하곤 합니다.
1: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이미 뭐 자신이 너무 비판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를 비판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의 스스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되면 단순한 농담이나 좋은 뜻에서 한, 비평 한마디에도 4시간씩 분노에 떨곤 합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았던 수치심을 고스란히 되돌려줄 방법을 생각하느라 4시간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자기 방어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형7은 자기만 생각하는 부모, 자기 도취적인 부모, 난 중요하지 않아. 난 보이지도 않는 존재야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서 아이 욕구와 바람보다는 늘 자신이 욕구와 바람, 신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등한시하는 것이 그것이 적극적인 방식이든 수동적인 방식이든 아이에게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1: 그래요.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에 대한 증오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너무나 이상화된 자기 모습을 추구하게 돼서 결국 좌절감과 실패작이라는 느낌이 든다든가 불행하다는 느낌이 가로목자라 들기도 하겠네요.
0: 네. 자기만 생각하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기 도취적인 부모 역시 오직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 네.
0: 자신의 욕구만이 중요합니다.

0: 중요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그 누구도 심지어 자녀라 해도 중요하지 않죠. 다만 자기가 있다면 자기 주도적인 부모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부모보다 훨씬 극단적인 모습을 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도치적 엄마는 자신의 행동과 경험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조차 자신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녀가 그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에만 예컨대 사람들이 칭찬이거나 좋은 엄마라고 인정해주거나 자기를 승배하고 뜨받들어줄 때에만 뭐 있다고 여깁니다.
1: 그리고 또 부모로서 갖는 권력을 누린다든가 또 그런 권력을 자신의 흔들리고 또 불안정한 자아를 세우는데 쓰기도 하네요. 자기 도치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를 보게 되면요, 완벽하지 못한 존재,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거부하는 못난 아이인 동시에 이 부모의 과장된 공상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도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0: 네, 그렇습니다. 가장 새로운 것은 자기 도치적인 부모들이 아이에게 단순히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존재 가치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너 시험 성적이 나쁘구나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완전히 실패다기구나 하고 말하는 식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없게 되고 비판의 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비판을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아이는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1: 살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지 말아야 할 일도 생기곤 하는데 참고 참다 못해서 또 어떤 경우는 욕을 담지 못할 욕을 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네. 아이를 향해서 던지는 말 뭐 이제처럼 완전히 뭐 실패자이다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정도 정말 굴욕을 너무 줬어요 이런 데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러면 내가 좋아하지 않은 거 알아서 부모가 됐던 뭐 말을 들어서 미안해 그런 거 아니고 다 잘할 수가 있어. 지금 아빠가 좀 너무 경

0: 정말 시간이 지나도 사과할 건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때서 그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진실하게 정말 정말 아프잖아요. 정말 뭐 그때 말할 적에는 모르고 말았는데 병원에서 알고 보니 정말 아프잖아요.
1: 그래, 그리고 있어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아이를 상대로 해서 할 말 안 할 말은 그리고도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뭐 그런 경우 주변에서 행동이나 뭐 이런 욕이 나가는데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상처 입은 자존감 때문에 숨거나 또 회피할 방법을 자꾸만 찾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일곱 가지 부모령에 관하여 모두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아이한테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늘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다른 것을 비춰주는 부모가 되기에 노력합니다.
1: 그렇죠.
0: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그렇죠. 좋은 부모가 있어서 좋은 아들 딸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반성해야 되지. 그래서 나중에도 어떻게 잘해라. 그 예비 그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 미안해. 잘할 수 있어. 넌 해낼 거야. 그래,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라는 주제로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 오늘의 사연이 있어요. 오늘의 사연 듣고 또 우리 강사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성격이 급한 탓인지 아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자꾸만 뇌를 거칠 새도 없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안 그래도 가장 혈기왕성 7살에 아이들까지 가다니까 살벌하게도 장난을 치고 살벌하게도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들을 보고 있으면 가장 원초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저는 브레이크가 밟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면 위험한다는 거 몰라. 도대체 왜 진정을 못하는 거냐 너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새에 아이에게 나쁜 부모가 돼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저처럼 성격이 급한 엄마들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지 아이에게 나쁜 걸로 비춰지는지는 않을지 뭐 이모저모로 걱정스러운 얘기로 이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들으시고 어떠신가요?
0: 네. 옛말에 미운 7살이란 말이 있잖아요.
1: 그래요.
0: 게다가 혈기왕성한 남자아이 정말로 그 나이 되면 살벌하게 장난치고 살벌하게 멀대죠. 정말 사연을 주신 어머니 마음 너무 이해되고 공감이 갑니다. 이때는 아이를 정말 잘 교육해야지 하고 다짐하고는 아들이 살벌하게 장난치고 놀면 또 버럭 소리치고 화낼 때가 많을 겁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1: 너무 보는 것 같네요. 아들 하나도 네. 둘이면은 어휴 뭐 입이 삐. 원래는 아주 그저 얌전했을 땐 내는 그런 성격 사람이 아니어서 아이를 둘 키우면서 변했어요 성격이.
0: 네 진짜 정말 너무 많이 와 그래. 정말 너무 많이
1: 맞아요.
0: 네,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0: 어머니께서 그래도 사연을 주신 어머니 자신이 성격이 급한 것도 아시고 하면 지금부터 아들을 키우는 책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서 보고 정말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학습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조건이 된다 하게 되면 교육센터에 가서 배우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화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브레이크 받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제 자취에 가서 정말로 너무 힘들게 됩니다. 일단 아들 키우는 엄마들 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 엄마들은 다 여자다 보니 그렇게 험하게 장난도 못해봤거니와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로 정말 내 새끼 맞느냐 하는 일을 일정을 정말 많이 하면서 키우고 정말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 장난치는 아이를 보고

0: 보고 화가 난다면 아이한테 먼저 정말 진로 어른 화를 먼저 밝혀내야 되죠. 밝혀내고 아들한테 아들 네가 이렇게 장난하면 엄마가 화가 나 이렇게 알려주고 아이를 제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7살 아이다 보니 안 들을 수도 있고 조금 정지해 있다가 또 장난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소통으로 아이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화내고 소리를 높였다면 정말 아이와 엄마 소리쳐서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와 7살이다 보니 소통이가 가능할 때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다 보니 장난이 심하다 이것을 알고 아이와 소통하다 보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다 보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재미나는 놀이도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창조하고 놀아주면서 아이 그 놀고 싶은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엄마 혼자 남자 아이와 놀아주는 게 체력이 딸릴 때가 있으면 아이 아빠 도움을 받아서 아빠가 아들과 함께 놀아주면 또 더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답변 마칩니다.
1: 네, 오늘 짧은 시간에 그래도 도움의 말씀 우리 강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원주였습니다.

0: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

0: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도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테는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내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 얘기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 두골테의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0: 12일간 봉행할 수 있는 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특수한 우대활동이라며 이번 기회의 우대활동의 특점은 20각을 싸면 원래는 100% 무료로 주는 차원에서 20각을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5각을 더 얹어서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 계담에 양차는 내치 더 이번에 우대활동으로서 허망 현금권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한 각은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구복과 외형, 구복약 한 각이 외형약 한 각이 따라갑니다. 이래서 15각에 20각을 드리는데요. 보통 15각에 15각을 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100% 무료로 드리게 되는데 이번엔 또 5각을 더 얹어 드리니까 2,500원에치 또 현금권으로 따라가는 셈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10원이고 100조방 구복약은 20각에 25각이 계담에 한 각에 1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직접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남들의 많은 분들이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한 곳만 불편하면 거기에 유관되는 약을 사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노인성 질병은 한 곳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사가 하향해서 거기에 시민들한테 어디 아픕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우리 노인성 질병 같은 것은 한 것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도리가 아주 통한다면 여러모로 불편하던 도리가 통한다면 나이가 곧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가 문란이 오게 되어 있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낡은 세포가 탈락되는 이 비례가 애들은 뭐 원래 6근 났다면 금방 12근, 뭐 24근, 30근, 60근 이렇게 올라가지만 해도 어른들은 세포 분열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탈락되는 세포가 많고 생성되는 세포가 더디고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사 불평형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이거 이제 허리줄에 항상 머리 어지럽고, 아니, 그리고 혈압도 언젠 안 되고, 그래 놓고 손 저리고에, 하여튼 이래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0: 예.
2: 그러다 백종원 구박에 방송 듣고 먹고 있는데, 조금 혈압이 계속 엉성되고, 지금 찌질고 많이 납니다.
0: 예.
2: 아, 그래 놓고 이거 헛가슴다 무슨 이래도, 그리고 나 전립선 이래, 소변봉이 밤소변을 뭐 자주 잡고 한번 보다면 한참씩 기도를 했는데 시원하지 못하고 조금씩 반전이 백조만 구분 먹어보다 소변 한번 본 양이 많아지니까 소변도 자주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0: 아, 그럼요. 이 제품 자체가 부간성, 감각,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그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콤파츠 든든하니까 그런 증상이 자연적으로 개선을 가져올 수밖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네, 그 다음에 효과도 어떻게 꾸준히 계속 먹으려 사려고, 예. 예, 두골 때문에 또, 우리 좋게 요지간에 한국에서 금방 들어왔는데, 아이 안에 여초가 탈짓고, 무릎 관절 심해서, 예, 와서 앉았다 이래서 아마, 아, 이제 나이 50대 중반 때인데, 아이, 다 짓고 일어섭니다. 아이, 이 관절이 아파서.
0: 아, 예.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2: 예, 남자한테 이런 정보에서 뭡니까? 두골 때좀 수상한데 어떻습니까?
0: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그분한테 이 두골태가 빨리 쓰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는데 보통 50대 중반이라면 7, 8에 56 해서 남성들이 갱년기 좌우 그리고 외국 생활에 진출하는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을 수 있으니까 특히 그 년령 단계에 불편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6, 70, 7, 80 여기에 비하면 젊었다 하지만 해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능이 콱콱콱 떨어지는 그때로 호르몬 분비가 많이 문란이 오게 되고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되면 주하게 콤파츠 허암으로 인해 가지고 골격통이 생기고 소변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아직 소변 먹기에 소리 나거나 그런

0: 아니겠지만 해도 특히 골격통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때 이 시작에서 이 제품 딱 선택하는 게 기회입니다. 이때 제때를 다 쓰르게 되면 그 후반생 편안하게 지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 이때 예, 잘 배달 받게 되면 뭐 기본으로서 계단을 잘 뛰어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히
2: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미 나이가 드셔갖고 관절통으로서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는 분들 가운데서 5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특히 60, 70, 80 이때 들어선 다음에는 관절통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통 중에서는 관절에서 관절을 치료하는 방법보다도 근원에서 중이 치료로 보면 변증 치료로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차원에서 치료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백자방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약을 먹고 예전 혈압과 심장이 좀 어느 정도 영조할 테니까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3: 그리고 예, 소변이 잦아서 고생했는데 이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밤 배달 잦수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밥 먹지 못해 자꾸 맥이 없어 뒤로 누워있었댔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납니다.
0: 아, 그렇죠. 예.
3: 예. 결국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예, 나가 활동도 잘하고 결국 눈이 많이 맑아진 감이 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예.
3: 네, 그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지금이 예, 많이 나서서 예,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감각 콤팟이 든든해지는 차원에서 이제 상술한 그런 증상들이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여기 황정이라 뭐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하니까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계속 이 약 먹어볼까요? 구보게 돼서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 좋아서 예, 지금 계속 쓰려고 하는데 저 약이 떨어져서 좀 배달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아,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액은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여러 가지로서 한 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좋아지고 있더라.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품 자체는 제하수오란 성분 자체가 부관성 감각 콤팟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검은 머리가 나게 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하수오란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 밑으로부터 뽀석뽀석 나오는 잔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특히 이 정수리 부분에서 검은 머리가 나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 제하수오라는 수라는 머리수, 우라는 거는 검어진단 말입니다. 확실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는 차원에서 감각 콤팟이 도와주는 전면적인 효과성 가운데서 주요하게 여러모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인양호란 성분 자체는 역시 콤팟이 양을 돋아주면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노인성 질병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가습으로 우리가 피부는 건조하지만 해도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부종이 생기거나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면서도 습이 생기거나 한을 우리 쪽 하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밤에 주무실 때도 덧가발 신고 잔다는 이런 분들, 양말 신고 잔다는 오히려 집에서도 성내복을 입고 있는다는 이런 분들, 이게 바로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한가습이 제때 몰아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몰아내는 성분이 바로 인양호란 성분입니다. 그리고 황정이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중약재 가운데서는 바이초지성이라 합니다. 백초의 가운데 제일 신성한 약재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됐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황정이라는

0: 창부는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다스려주는데 상처로 놓고 말하겠다면 심장과 폐경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처로 놓고 말하겠다면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다 합니다. 황장이. 하처로 놓고 말하면 부선 이징, 콤팥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기자란 성분 자체가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정신이 나게 하더라. 구기자는 단순 구기자를 쓰기보다도 처방 가운데 들어가야 그 역할을 충분하게 배합해서 할 수 있는데 구기자란 성분 자체가 눈이 맑아지고 정신이 나고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소화계통도 좋아지고 간은 중요한 소화장기에 속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두골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나는 부수골가를 워낙 고생한 데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여러 곳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두골대를 묶고 바르고 하니까 효과 아주 좋습니다.
0: 예.
2: 예, 똥털 덜합니다. 그래, 어디를 못 다니던 게 다닐 수 있고 그렇습니다.
0: 예.
2: 예, 앞으로 계속 쓸 예상입니다.
0: 예, 두골대는 견제할 필요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여기 전화번호 501-775번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기본으로서 관절통을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아주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준 분들 가운데서는 작용이 없고 작용이 미미하다고 말씀하는 분들 그럴 수 그건 작용이 없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은 어려운 제일 관절통 가운데서 어려운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1: 잠시만요. 제가,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됩니까?
0: 예,
1: 맞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4: 예, 선생님, 예. 이 투골대그 관절약에 그런 단삼하고 산치 들어갔습니까?
0: 아닙니다. 그런 게
4: 아이들 왔습니까?
0: 아이들 왔습니다. 흑개미하고 예. 칭팡탕하고 진주하고 방귀 이런 성분 이 성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성분이 잘 맞지 않는가 봐요.
4: 예. 아, 예.
0: 없습니다.
4: 아, 예. 예. 내 저기 뭔가 간경화 있습니다.
0: 아, 예. 간이 자극하는 건 이게 없습니다. 예. 간이 도와줍니다.
4: 선생님 저는 예. 그런 이 모른 간절이 심하고 경추에 있고 척추관 협착에 좀 도움이 되니까
0: 척추관 협착에 쓰는 약입니다. 이게 척추관 협착이라는 게 그게 그 척추 그 맥의 관절마디가
4: 예.
0: 삐에서 나오면서 척추관을 압박해서 척추관 예. 협착이 오는 겁니다. 그 우리 보통 예. 동물이 그 늑골 같은 거 쏴다 보게 되면 어간에 그 골수가 통하는 예. 그 길이 있죠. 그게 바로 신경관입니다. 거기를 신경 통하는데 그게 요추관 판이 한나 밀어 나오면서 그걸 미니까 신경관이 압박을 받아서 요추관 협착이 오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아래 다리가 저리거나 마비가 예. 오거나 허리 아픈 것도 아픈 게지만 해도 조약이 예. 아래로 내리 전달됩니다.
4: 옳습니다.
0: 예. 이 제품 자체를 두

0: 쉬고 바르고 아픈 데다 예.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국가보험
1: 이 백가방지구 수술에 지금 병원도 가지 않고 입원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혈압도 조절이 잘 받고 심장도 뭡니까 이전보다 막 차수가 100차 넘어뜨던 게 지금 80, 90 아래로 지금 이렇게 뛰니까
0: 정상 돌아왔네요. 예.
1: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팔, 다리가 그저 거들거들 했습니다.
0: 예.
1: 영 팔, 다리가 무력했습니다.
0: 그러니까. 근육과 예. 골격이 제대로 잘 활동하는데 편리하지 않게 무력해진 거죠. 예, 예.
1: 예.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자 해야 되게 무슨 물건 지면 뚝뚝 떨구고 다 먹은 며칠도 밥숟가락 떨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백가방 쓰고 나서 이게 지금 다리가 이전보다 맥이
0: 그렇죠.
1: 납니다.
0: 이게 예, 아주 그렇습니다.
1: 예. 예, 다리도 걸어도 예, 걸어도 다리도 지금 이전보다 뭡니까 맥이 납니다. 맥이 난다.
0: 예예.
1: 예, 그래 나와서 지금 운동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0: 그렇죠.
1: 그런데도 형 이전보다 얼마나 나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예. 침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 백가방 이야기가 안전하고 예, 효과 빠르고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1: 예. 예. 그래 그다음에 모두 형 안개 온 집 식구가 예, 정말 기쁜다 안개라.
0: 그렇죠. 집에 예. 환자가 한 분 예. 있다는 게 본인도 불편하지만 해도 그 식구들이 보기도 그렇고 가슴 아프고 다 걱정되는 예. 거죠. 예.
1: 정말 그렇습니다. 계속 쓰려고 하면서 아주 중풍 환자들이 이 약은 정말 아는 명약입니다.
0: 예. 그렇죠.
1: 예. 예. 예. 그래서 선생님께 내 전화 드립니다.
0: 예.
1: 주문 받으려고.
0: 예. 예. 그렇게 하셔. 주문 전화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압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백자방 구멍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백년 장수 제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노령화를 어떻게 건강한 사회에 이끌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이게 깊은 연구를 거치고 나온 처방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천성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 맞게끔 노인님들의 앞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누리자 하니까 아파서 힘들어져서 누리지 못하는 분들한테 가서 바깥에 나올 새도 별로 없다. 약 30분 간격으로 자꾸 드시고 그거 명심하다 보게 되면 근데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누구나 침대에 누워 자는 것만은 사실인데 주무시기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빨대로 빨아들이고 양치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깊은 잠을 이제 공동주체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을 해결한다. 이게 큰 공동주체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자기 직전에 드시게 되었기 때문에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약 힘이 세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11시부터 1시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1시부터 3시는 간에 피를 담아오는 이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깊은 잠을 당신이 자야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여름철을 어떻게 보낼 건가요?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그늘 아래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도 좋고 달콤한 여름 과일을 나누며 더위를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물총이나 물풍선을 가득 준비해서 친구들과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텐데요. 친구들, 뜻깊은 추억을 하나씩 만들면서 여름만이 선물하는 특별한 기쁨을 마음껏 느껴보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오늘은 날개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날개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품종마다 색과 맛은 어떻게 다른지, 날개는 어떤 영양물질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날개 저장 방법까지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날개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요? 날개는 장미과에 속하는 단연 생초본 식물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으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날개는 따뜻하고 햇빛이 충족한 환경을 선호하며 적응력이 강해 여러 종류의 토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날개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탐스러운 과일로 변하게 된 걸까요? 날개는 꽃이 핀 후 열매가 성숙되기까지 일반적으로 30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기간은 온도, 품종 및 재배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빨간 색딸기를 예로 들어 성숙하는 과정에서 날개 색깔 변화를 설명드릴게요. 크게 4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녹숙기이죠. 날개 열매가 전체적으로 녹색을 띱니다. 엽록소 함량이 비교적 높고 안토시안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백숙기인데요. 열매가 하얀색이거나 연한 녹색을 띱니다. 엽록소가 거의 사라지고 과육이 점차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색깔이 변하는 시기인데요. 날개가 빛을 받는 면부터 연분홍색이 나타나기 시작해 점차 퍼져나가 착색 면적이 서서히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홍숙기인데요. 딸기가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동요 산딸기를 듣고 딸기의 다양한 품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딸기가 모두 빨간색인 것은 아닙니다. 품종에 따라 맛도 다르고 색깔에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얀색을 띤 흰 딸기가 있죠. 그 중에서도 백설공주 딸기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품종이랍니다. 백설공주 딸기 식감은 부드럽고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는데요. 비록 겉모습이 하얀색이지만 수관은 빨간색이랍니다. 딸기의 수과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바로 딸기 겉면에 나 있는 작은 타원형 알갱이들을 가리킨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열매처럼 딸기의 매개 수과 안에는 한 개의 종자가 들어있죠. 퍼지게 됩니다. 계속해 홍안 딸기를 알아보자요. 홍안 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광택이 나는 빨간색 과피를 가지고 있으며 향기가 비교적 진합니다. 또한 과육이 비교적

알게 이런 색깔 차이는 유전적 특성에 대해 결정이 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안토시안의 축적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홍안딸기와 같은 빨간색 품종은 보통 천축규소와 수레국화소라는 두 가지 종류의 안토시안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색소 함량이 높을수록 색깔이 더욱 진해집니다. 그럼 흰딸기는 어떠할까요? 흰딸기 품종은 안토시안이 거의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과육이 대부분 하얀색을 띠게 된 거랍니다. 흰딸기를 제외하고 기타 품종에는 안토시안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딸기는 또 어떤 영양물질이 들어...

딸기를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요?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합니다. 딸기는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먹을 때에만 꺼내서 씻어야 하죠. 딸기를 씻을 때 꼭지를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흐르는 물에 딸기 표면에 먼지 등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 소금물이나 쌀뜨물에 5분간 담가둡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몇 번 헹궈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딸기를 씻은 후에는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으며 다 먹지 못할 경우 단조림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딸기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는데요. 딸기가 어떻게 익어가는지, 그리고 품종에 따라 색깔과 향, 맛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았죠. 또한 딸기에 들어있는 영양물질과 딸기의 저장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작고 예쁜 딸기 하나에도 이렇게 신비로운 비밀이 가득 숨겨져 있었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앞으로 딸기를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먹어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향자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연이 조화를 준비.

모두 모두 모여라.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불필이랑 불면서 산에 가자, 들로 가자. 산 열매도 따서 먹자, 꽃 속에서 뛰놀자.

신나게 놀자. 꼬마 동무, 어깨 동무 모두 모두 모여라.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파랑새와 노래하고 숲에 가자, 강에 가자. 나무 타고 올라보자, 헤엄치며 비교 보자.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란다는 호생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호생도 좀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위로했다. 호생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아부는 다시 맥주 두 병을 시켰다. 란다는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얼굴이 붉어졌다. 시계를 보고 급히 일어나며 다음 주 결혼식에 아버는 설지를 데리고 오고 호생도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란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호생은 설지가 이미 아버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줄 알았다고 얘기하며 자신은 란단이와 완전히 관계를 끝냈다고 고백했다. 아버는 할 말을 잃었다. 호생은 자신이 이사한 뒤 란단이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향강 사위를 찾아 주선하러 다녔다고 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제 이모가 이 말들을 전해주었다고 했다. 아버는 정말 창피하다고 호생과 란단의 과거가 떠올랐고 아버와 설지 둘 사이의 추억도 생각이 났다고 써내려갔다. 이제 호생과 란단도 헤어졌고 자신들도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적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이 말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추억은 마음에 간직할 것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바란다고 적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버의 이름을 썼다. 이틀 뒤 아버가 조양 신촌 대문에 들어서려 할 때 소진이 달려왔다. 소진은 큰아버지가 낯선 남자와 심하게 싸워 창유리를 모두 깨뜨렸으니 빨리 가보라고 재촉했다. 아버는 방으로 급히 달려갔다. 정말 두 채의 창유리가 모두 깨져 있었다. 큰아버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며 가슴 단추 두 개가 빠져 있었다. 작은아버지는 이미 자리를 떠났고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으며 할아버지는 침대에 기대어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큰아버지는 아버가 왔냐고 반갑게 맞이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큰아버지는 방금 거의 인명사고가 날 뻔했으며 작은아버지가 자신을 때려 죽이려 했다고 불평했다. 아버는 왜 창유리를 깨뜨렸는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큰아버지는 돈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먼저 자신을 때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늙어서 괴롭다고 중얼거렸다. 이모는 큰아버지를 비평했다. 부모님의 생사도 돌보지 않고 재산만 독차지하며 남동생들을 괴롭히고 눈에는 오직 돈밖에 없다고 말했다. 큰아버지는 외부 사람이 참견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이모는 자신은 가족이므로 당연히 참견할 수 있다고 맞섰다. 큰아버지는 빨리 밥이나 지우라고 재촉했다. 이모는 이제 돈이 생겼다고 큰 사령관 행세를 한다며 비꼬고 여기서는 더 이상 밥을 해주지 않을 것이니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말했다. 이때 할아버지가 일어나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지금 총액이 얼마인지 먼저 말하라고 요구했다. 큰아버지는 얼마나 될 수 있겠냐며 답을 회피했다. 할아버지는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면 자신이 직접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큰아버지는 이 일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 할아버지는 관여하지 말라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윽박질렀다.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자 큰아버지는 사남로의 집은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살아도 좋지만 부동산 등기증에는 오직 자신의 이름만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모는 탁자를 치며 법정에 가자고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두 눈을 꼭 감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소모의 집으로 시선이 옮겨진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연탄난로의 냄새가 풍겨왔다. 골목 뒷문에서는 식초 고추장 냄새와 물고기의 비린내가 섞여 풍겨나왔다. 소모의 어머니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엄마가 이번에 온 것은 중요한 일 하나를 묻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다. 결혼한 뒤 소모는 왜 자꾸 고향집에 돌아오지 않는지, 춘향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리고 최근에 소모가 낮에 엄마가 출근한 사이에 대자명종 고향집에 와서 2층 방에 앉아 있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되물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으니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모를 바라보았다. 소모 어머니는 소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소문을 전했다. 소모가 모관살로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 생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그 집을 형에게 넘겨주어 형의 결혼집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다. 소모는 이 말을 듣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만약 소모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미리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모는 이 모든 이야기가 헛소리일 뿐 가도 좋지만 다음에는 가족들도 있을 때를 하면서 여자 이웃과 몰래 만나는 것은 옳지 않았다. 차라리 착한 여자를 찾아 모관살로 집의 주인 추측하며 웃었다. 본 선생은 소모에게 공회에서 최근 선생님을 초빙하여 춤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며 소모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사실 춤 자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여러 여성과 친분을 맺을 기회를 가지라는 의도다. 소모는 점심시간 후 공장 6층 옥상에서 본선생 제자인 사안을 만났다.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사안은 소모에게 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춤은 제수풍의 춤이었다.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한 시간씩 진행되었다. 사안은 소모에게 춤반에는 여러 아씨들과 여자 노동자들이 있지만 얼굴은 평범함으로 먼저 춤을 추며 기회를 천천히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사안은 소모에게 작업반 춤반 수료 마지막 날 공회는 모든 수강생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소모는 퇴근할 준비를 하지만 본 선생은 왜 가려고 하냐며 물었다. 춤추러 가며 게으름을 피우면 너무 아깝다고 이야기하며 소모를 강하게 설득했다. 본 선생은 소모를 이끌고 6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는 채색 조명이 켜져 있었고 긴 탁자에는 오렌지 주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온통 젊은 남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본 선생은 여자 한 명을 소모에게 소개시켜주고 함께 춤을 추게 한 뒤 옆에서 지켜본 뒤 자리를 떠났다. 소모가

세 번째 곡을 추는 중 어깨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국분이었다. 국분은 환하게 웃으며 다음 곡은 자신과 함께 추자고 제안했다. 다음 곡은 느린 춤이었고 국분이는 소모보다 훨씬 춤에 능숙했다. 두 사람은 마주 서서 서로의

월요일에 다시 만나 춤추기로 약속을 했다. 월요일 오후 서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섰을 때 날씨는 이미 매우 추워졌다. 날씨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들이 모여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설레는 분위기였고 많은 연인들이 이곳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2: 아, 독산 이렇게 재자랑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 옆에 솟아있는 산들은 독산이 기세에 기가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가 지난 뒤 독산이 살펴보니 맞은편에 솟아있는 벌거숭이였던 남산이 전보다 몰라보게 경치가 아름다워졌습니다. 그전에 본란이 이 남산에는 온통 돌바위 천지로서 벌거숭이인데다가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산이 너무도 가물다하니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하여 무산들 중에서 제일 보기가 흉했습니다.
1: 네, 몇 년 사이에 맞은편의 산이 아름답게 변했군요. 네,
2: 경치가 볼수록 더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벌거숭이 산에는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풍채가 룸름한 신선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허참 산이라며 응당 나무숲이 울창하고 온갖 풀들이 무성해야 세상 곤 새들이 찾아서 깃들 텐데 산이라 싶고 나무 한 대 풀 한 포기마저 없으니 그게 어디 될 말인가. 산이란 있을 것이 다 있어야만 그래도 자랑할 만하지. 아마도 내 손에 가야만 할 것 같군. 이 산에 찾아온 신선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위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재간이 좋은 신선은 혼자서 들쑥날쑥 보기 어색한 바위는 까버리고 깎아놓을 바위는 깎아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 전보다 보기가 더 좋았습니다. 한동안 신선은 이렇게 바위를 까부신 후 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어디에서 나타난지 웬 할아버지가 학을 타고 신수염을 날리며 신선한테 다가왔습니다. 이 인자는 과연 부지런하구려. 지나다니며 볼라니 이 벌거숭이 산은 세상 보기 싫으니 오늘 임자의 손에서 이렇게 보기 좋게 되었네. 장하네. 임자가 정성을 넣어 산을 가꾸는 일에 감동되어 이렇게 찾아온 것이에. 그 말에 로이님 그럼 저도 도우려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말씀인가요? 젊은 신선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래 임자가 그렇게 울뚝불뚝 험상궂게 소사해서 높다고 우쭐렁거렸지만 오늘은 이 부근에 내가 제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

0: 벌거숭이였던 남산이 풍경이 너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한 거야. 그러니 너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있거라. 장장강이 이렇게 한동안 내놓으라고 우쭐렁거렸던 독산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1: 네, 독산이 우쭐렁거리지 못하게 되었군요.
0: 네, 독산은 아무런 소리도 더 못한 채 장자강이 거센 흐름에 막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영영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라에서는 푸르른 장자강이 굽이굽이 감돌아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종류의 아한 절벽 위에다가 아름답고도 단아하게 루각을 지어 인풍루라 이름을 달아주었습니다. 인풍루란 이름은 황홀한 풍경에 머나먼 곳에 있는 독산이 이곳까지 왔다는 데서 불려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0: 계속해 다음 이야기 들려주시죠.
1: 예, 련꽃 선사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7, 8월경에 이르면 압록강 송류 강기석에는 그닥 크지 않은 반달 모양의 못이 있습니다. 이 못에는 울긋불긋 여러가지 색이 나는 련꽃이 다투어 피어나 모사람들이 인기를 끌는데 그야말로 가관이랍니다. 어야여 이곳에 이렇듯 어여쁜 련꽃이 피어나는가. 먼 이전에 불암산 기슭에는 련꽃을 가꾸는 아름다운 선자가 살았습니다. 따스한 봄철이 오면 부지런하고 일솜씨가 아주 알뜰한 이 선자는 늘 산수 풍경이 수려하고 살기 좋은 고장에 다니며 련꽃을 못에다 몰래 뿌려놓곤 했습니다. 목가에 뿌려진 련꽃에는 자라나 여러가지 색이 련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고장에서는 꼭 태풍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연꽃을 아끼며 풍수를 안아오는 연꽃이라 높이 떠받들었습니다.
0: 네, 선자가 심은 연꽃이 해마다 풍수를 안아오는군요.

0: 예. 그런데 은혜 묻은 여름석 어디에서 왔는지 입이 함지 방만큼 크고 대가리가 두 아름도 넘는 미꾸라지 신이 된 것은 도말할 바가 없습니다. 그 후 이 고장이 고구려 왕태가 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왕인지 늘 들로를 즐겨 다녔습니다. 산수 경치 구경하며 술로를 불리러 연꽃 구경도 하던 중 왕은 왕비와 함께 활짝 핀 연꽃 구경을 나왔습니다. 한나들 연못에서 배놀이를 하고 나니 왕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왕궁이 규례에 의하면 왕은 해 뜬 뒤 왕궁으로 나왔다가 저녁 해가 지기 전에 궁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내일 계속 찾으라. 왕비는 맥없이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대신이 대답이었습니다. 대신은 몇 며칠 련목가에서 옥빈을 찾아봤지만 종시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날씨는 아주 청신하였습니다. 왕은 여러 대신들과 함께 담론하던 중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들은 우리 고구려 도읍에 련꽃이 자라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가? 경들 중 누가 들었으면 구구의 이야기나 터놓아라. 말을 마친 왕은 좌우 대신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냄새가 지숙해 보이는 대신이 나섰습니다. 상감마먹게 아뢰옵니다. 서현은 련꽃이 유독 우리 고구려 땅에 피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그 말에 왕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하고 물었습니다.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온 전설인데 여적에 련꽃 선자가 나타나 못에다 련꽃을 심어놓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경은 그 련꽃 선자 이야기를 터놓도록 하라. 왕이 또 재촉을 했습니다. 하여 그 재상은 련꽃 선자와 련못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왕 앞에 터놓았습니다.
1: 네, 왕이 네. 련못 유래를 알려고 그러는 거죠.
0: 예, 련꽃 선자에 대한 재상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 난 왕은 마치도 지혜로운 련꽃 선자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도 좋고 하니 짐이 기분도 홀가분하랬다. 듣자니 요새 그 련꽃이 아주 잘 폈다고 하니 련못으로 그 꽃구경을 갈까 하노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왕은 왕비와 함께 꽃가마에 올라 곧수 련못가로 갔습니다. 나무에 앉았던 새들은 목청 높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 일행이 련못가에 이르러 보니 곱게 피어난 꽃들이 많이 꺾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꽃가마에서 내린 왕은 연꽃들을 살펴보더니 좌우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제날 왔을 땐 그렇게도 푸르싱싱하던 연꽃이 의하여 이런 재앙을 입었는가. 옆에 섰던 여러 재상들과 대신들은 영문을 모르는지라 모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입만 쩝쩝 다셨습니다. 아, 연꽃 선자님이 우리네 고구려에 찾아와 일부러 심어놓은 연꽃을 이렇게 짓밟아 놓다니. 이건 도대체 어인 일인가 말이다. 경들은 연유를 박히라. 왕의 얼굴은 왕궁에서 련꽃 선자 이야기를 감미롭게 듣고 있던 그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독 이곳에만 곱게 피는 꽃이 짓밟히니 왕도 가슴이 쓰리는 모양이었습니다.
1: 네, 련못이 어지럽게 되는 연유를 알아야죠.
0: 예, 이때 한 대신이 왕 앞에 나섰습니다. 상감마마한테 신하는 아뢰옵니다. 실은 지난번 왕비께서 이 못에다 그만 옥빈혈을 들고 싸운 뒤 그 신하들어 그 옥빈혈을 찾아내라고 분부하였기에 신하는 몇 사람을 데리고 이 못에서 옥빈혈을 찾느라 삼비치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탓으로 꽃이 이렇게 재앙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래 떨어뜨린 그 옥빈혈을 찾아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상감마마 못 찾았나이다. 왕비는 황망히 왕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하였습니다. 상감마마 신하는 계속 그 옥빈을 찾아보겠나이다. 꼭 찾아내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나이다. 대신은 땀을 훔치며 왕비의 얼굴과 왕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상감마마 재상의 이야기가 진실하오니 련꽃을 짓밟은 것을 제로 다스리지 말아주옵소서. 왕비는 인차 왕한테 사정을 또 하였습니다.
1: 네, 왕이 과연 사정을 보아줄까요?
0: 예, 왕비의 사정을 듣고 난 왕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아무런 말도 없이 천천히 련못가를 건네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은 다시 그 옥빈혈을 찾아내느라 이 련못을 못 살게 만들지 말지어다. 이 련꽃은 머나먼 곳에서 찾아온 련꽃 선장님께서 손수 여기에만 심어놓은 것이니 아무쪼록 이 련꽃을

알뜰하게 가꾸도록 해라. 비로 눈속에 떨어진 옥빈이가 아깝기는 하지만 짐은 그것에 대해 두 번 더 묻지 않겠노라. 그때로부터 이 고장에서는 이 련못을 잘 가꾸고 련못도 잘 키워 련꽃을 감상하는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원래 흰색 련꽃만 피던 것이 여러 가지 색 련꽃이 변한 뒤 그것은 왕비가 떨어뜨린 옥빈이가 련꽃 색깔을 다양하게 변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0: 이야기.
1: 이 하나 있으니 만보 굴담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다음 주에 산수경치가 너무도 사람을 황홀하게 하여 옛날 한 시인이 시 한 수를 붙습니다. 산 허리를 잔주름 지름길 되었고 청청성 철렁바위 폭포수에 씻기우니 이고장 화건을 속세는 아니로되 범심 다 씻어 신선히 더라. 전한리에 하면 만보담 밑에는 아주 깊은 동굴이 있었는데 동굴을 따라 한낮을 들어가면 몇 번쩍 번쩍 빛을 뿌리는 엄청나게 큰 신비로운 금괴가 있어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보물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금은 녹색 옥구슬, 야광주, 보석빛이, 보물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하여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물에 대한 수소문이 바다에 퍼져가니 마침내 부여국이 왕이 괴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 네, 부여왕이 그 보물을 욕심내는 거죠?
1: 예, 부여국이 왕은 욕심이 굴뚝 같은 위인이라 어떻게 하면 소문난 보물을 손쉽게 손아귀에 넣겠는가 호시탐탐 노리던 어느 날 여러 대신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은 자나 깨나 소문난 그 보물을 어쩌고 마음먹었으니 경들은 그 어떤 대책이라도 없는가.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대신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신들 모두 머리를 숙인 채 가타부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 이 큰 나라의 짐이 손을 시원히 풀어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원통하다. 짐은 언제 가면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는지. 물 뿌린 듯이 조용한 권례를 휘 둘러보며 왕이 한탄하였습니다. 삼강마마의 욕망이 정 그러자면 소인이 군대를 이끌고 그 보물계를 빼앗아오미 어떠합니까? 여러 대신 중 토구를 쓴 장군이 한마디 아뢰었습니다. 뭐 그 보물을 빼앗아오자고? 그건 안 된다. 왕은 설레설레 도리질하였습니다. 이윽고 대신 중 키가 구척이 되고 두 어깨가 쩍 벌어진 문관 차림을 한 대신이 나섰습니다. 상관마마께 아뢰옵니다. 경리 한번 제주를 펴보겠나이다. 왕이 바라보니 무예가 뛰어나고 머리를 잘 쓰기에 왕이 총애를 받은 그 대신이었습니다. 경리 선수 보물 가지러 가겠다니 지금은 매우 흡족하니 하기 생각하니 경은 한번 힘써 보게나. 이렇게 말하고 난 왕은 그 대신한테 어조 한 잔을 상으로 부어주었습니다. 상관마마의 은혜에 꼭 보답하고서 보물을 가져오도록 하겠나이다. 절대 빈손으로는 돌아오지 않음을 굳게 다지옵니다. 이렇게 군영장을 세운 대신은 보물이 있는 곳으로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0: 네, 그 대신이 보물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요?
1: 네, 대신은 부지런히 길을 걸어 만보담을 찾아냈습니다. 늪속에 들어간 대신이 이 구석 저 구석 찾던 그때 끝내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그러고는 경비가 매우 삼엄했습니다. 건장하게 생긴 개두령이 손에 번쩍이는 검을 들고 밤낮 쉼없이 파수를 서고 있었습니다. 저 굴속이 결정에 보물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올 때 왕 앞에서 군영장까지 두고 온 이상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굴속에 들어가야 한다. 부여국 대신이 이리저리 머리를 짜고 있을 때 개두령한테 하인들이 음식을 날라다 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옳지, 저 심부름꾼 놈을 매수해보자. 이렇게 작심한 그 부여국 대신은 외딴 곳에서 밥을 날라오는 심부름꾼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간만인데요. 부여국 대신은 심부름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더라? 심부름꾼은 여쭤해 하였습니다. 소인은 저 앞마을에 살지요. 임자가 매일 고생스럽게 음식 심부름하는 것을 누구를 보

0: 아지요. 자기를 서울려주는 말에 심부름꾼은 흐뭇 태어났습니다. 그래, 그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심부름꾼이 물었습니다. 아니, 별일 없지요. 보육국 대수는 심부름꾼이 꾼과 진절히 이야기를 나눈 척 하다가 몰래 음식에다가 몽헌양을 슬쩍 쏟아 넣었습니다. 이럴 줄 알 리 없는 심부름꾼은 보육국 대신과 헤어진 후 개두령한테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1: 네, 몽헌약을 네. 먹으면 취해서 잠들게 되는 거죠.
0: 예, 그렇지요. 날라온 음식을 맛나게 먹고는 개두렁은 깊은 잠에 골아 빠지고 말았습니다. 히히, 모든 것이 이 어른님 생각대로 슬슬 불려가는군. 개두렁을 지켜본 후 속이 흐뭇해난 부여국 대사는 보물굴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앞을 헤가르고 들어가도 굴은

0: 애씨는 전화장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 어디에서 굴러온 놈이냐? 이름이나 대라. 전화장군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 바다에 사는 거다. 듣자니 이곳이 산수 경치가 세상 아름답다 하기에 구경하려고 여기에 왔다. 헌데 이곳은 대체 무슨 구리기에 누구도 구경 못하게 바위돌로 막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웬 데서 굴러온 너 같은 당장 사라져라. 자라 장군은 두 눈을 부릅뜨고 호령을 했습니다.
1: 네, 자칫하면 싸움이 생기게 되겠네요.
0: 네, 설마 이놈과 맞다들어 봤대? 이 임자는 누구길래 함부로 이곳을 찾아오는가? 조개씨는 의아한 눈길로 물었습니다. 소인은 저 바다에서 사옵지요. 사실 이곳은 경치도는 고장이라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찾아온 것이지요. 글쎄 진작 와보니 백문불여 일견이라고 산수 경치는 그야말로 아름답군요. 대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허나 여기는 마음대로 구경 못하게 되네. 조개신이 말했습니다.
1: 네, 조개신이 네. 허락하지 않는군요.
0: 예, 네, 그러자 대신은 헤헤, 자, 이것은 임자한테 드리는 약소하다고, 드리네 약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뀌나 하고 동전을 내놓았습니다. 약은 수락을 작작하고 여기를 빨리 떠나게 조개신은 넘겨주는 동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개신은 매수 하려 노릇이 그만 수포로 되자 대신은 그만 왈칵 배리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감춰뒀던 칼을 뽑아들고 불시에 조개신한테 달려들어 몰래 죽여버리자고 했습니다. 이에 눈치가 빠른 조개신이었지만 급히 피하지 못하다 보니 그만 대신이 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고약한 놈아, 네 놈은 부여국에서 온 보물 도둑놈이로구나. 이 어르신님은 진작 반했다. 자, 내 솜씨를 봐라. 부상을 입은 조개신은 대놓아여 칼을 마구 휘두르대며 대신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이들 둘은 맞붙다 생사 판결 싸움을 벌려나갔습니다. 한낮을 싸웠지만 누구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이 무예는 그야말로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칼서기가 아주 날래 그의 솜씨에는 조금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개신도 칼을 휘두르면서 싸움을 벌려나갔는데 대방 적수한테 그 어떤 빈구석도 주지 않았습니다.
1: 네, 둘의 무예가 비슷한 거죠?
0: 예, 이들 둘이 싸우는 매우 굉장했지만 좀처럼 승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놈을 잡아라, 보물 도둑을 빨리 잡아라, 여기저기에서 외침 소리가 들려왔는데 살펴보니 개 도령과 자라 장군도 각기 병장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여 개 도령, 자라 장군 및 조개신 셋서 합세하여 대신을 가운데에 놓고 치니 혼자서 셋을 강연할 수 없는지라 대신 끝내 배겨내지 못하고 걸음아 나를 살려다오 하면서 장망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대신 끝내 보물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는 돌아가며 두고 온 군령장이 있는지라 부여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론 것도 사라져버렸습니다.
1: 네, 보물을 끝내 찾지 못했네요.
0: 네. 원래 그 금계석이 보물은 압록강이 보물인데 압록강 씨는 이 보물개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압록강 씨는 장수 거북한테 맡겨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장수 거북은 자기 몸으로 보물개가 들어있는 골문으로 막고 움직이지 않았기에 물대가 등에 앉아 돌바위 같았습니다. 이렇듯 장수 거북이 돌바위 형상으로 몸을 위장하였기에 누구도 이 보물개가 들어있는 굴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압록강 씨는 보물개를 갑옷을 입은 자한테 맡긴다고 말한 뒤 개, 조개, 자라한테 빈 굴을 지키게 하여 도둑놈의 죄력을 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도 그 이 담 밑에 만 가지 보물이 들어있는 긴케가 있다 하여 만보 굴담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6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훈천시에서는 38명 이속으로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훈천시에서는 정무 인공지능 척척 박사를 내와 38개 부문 1,889했습니다. 훈천시 정무대청 2층에 들어서면 한 로봇가 자신을 추천하면서 방문자의 뒤를 따릅니다. 이 로봇가 주동적으로 봉사를 제공하는 것은 훈천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 의도적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주민 장선생은 로봇을 따라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는데 앞뒤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변 낙가 상호무역위원회사 직원 백설도 정무봉사 로봇 도움을 받아 시간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이전 절차에 따르면 사전에 대청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물꾼이 1차적 고지서를 주며 돌아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왕복해야 했습니다. 이 척척 박사는 매우 편리합니다. 24시간 온라인 상태이고 24시간 무료 자문이 가능해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디지털 정무가 진정으로 민생의 혜택을 주고 실속 있는 일을 하며 시로를 거두고 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대중이 급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입각하고 정무 척척 박사에 의탁해 전방위적인 대답, 사항 조회, 일처리 안내 등 봉사 기능을 실현함으로써 정무 봉사에 막힌 부분을 뚫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정무 봉사를 틱톡 플랫폼까지 확장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생방송실을 가동한 후에는 생방송실의 인원수 상한선이 무제한이기에 똑같은 문제를 한 사람이 제기하면 생방송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어 한 번에 전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을 운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소항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은 점이 폐단보다 큽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더 좋은 정부 봉사를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한 부문이 이런 능력조차 없다면 참 배포가 작은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생방송을 시작한 지 서너 달이 지나자 창구 사업일꾼들도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훈천시 공항국 정무봉사대대 정치지도원 화근영입니다. 주로 사항 정보를 동태적으로 갱신할 수 있어 한 번에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기에 대중이 여러 번 걸음하고 반복해 묻지 않아도 됩니다. 대중이 사물을 보러 올 때 처음 상태인 AI 플랫폼 그리고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에 이르기까지 훈천시에서는 1년 남짓한 시간을 들여 대중의 다리품을 데이터 봉사로 바꿔놓았습니다. 디지털

0: 이틀 정부 건설에서 겨루는 것은 보기 좋은 대형 스크린이 아니라 대중이 기꺼이 쓰려 하는지 사용하기 편리한지에 있습니다.
1: 국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년에 우리소는 전주 사회과학조직과 광범한 사회과학사업일꾼들을 단합 인솔해 사회과학 플러스 사회과학 리념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사유를 기쯤으로 확장하고 진지를 넓히며 담체를 혁신해왔습니다. 목전 전주적으로 성급 사회과학 보급기지 6곳이 조성됐으며 연평균 각종 보급활동 400여 차례 펼쳐 대중 연 1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가동식에서 전일이 새로 비준받은 12곳의 성급 사회과학 보급기지를 인정할 때 관한 결정을 대독했는데 우리소 해란 명주탑 동북봄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이 포함됐습니다. 류립신이 전성 사회과학 보급주관 활동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 조선족 특색 가무 공연,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전시, 문화창의 제품, 과학 보급 서적,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내용이 마련된 가운데 주민 300여 명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현장 활동을 통해 대중들은 동북변강 역사문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더 깊이 료해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참가 인원들은 연변 박물관에서 열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진결 주제 전시를 참관했습니다.
0: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상국이 주최하고 길림 소면호 가사집단 주시위원회사가 주관한 연변주 인력자원 봉사기능 경련 대회 및 인력자원 봉사업 고품질 발전 추진회의가 일전 연결해서 열렸습니다. 연변주 인력자원봉사업 고품질발전사업추진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전주 인력자원봉사업의 현재 발전 형세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사업 경험을 교류했으며 우리주 인력자원봉사업 발전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사업 방향을 명확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인력자원봉사기능 경련대회에서 전주 각 현시에서 온 8개 팀이 4가지 경련 종목에 참가해
1: 체험과는 다양한 소통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체험관에서는 사기극본을 내왔는데 주민들이 소절을 모어 가상 사기극 줄거리 연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서를 정리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분석하며 교차 검증하고 허점을 조사하면서 추리를 통해 사기 논리를 간파하고 사기 인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개관 첫날 연결시 공안국에서는 사회구역 주민 대표들이 몰입형 체험 학습을 하게 해 과학기술로 반사기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반사기 교양을 수동적인 강의 듣기에서 능동적인 체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민경 소홍입니다. 연결시 공안국에서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을 조성한 목적은 숨겨져 있는 사기를 보고 경종을 듣게 하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몰입형 체험, AI 사기 폭로, 실제 사례 재현, 전신 사기 극본 체험 등 모의 훈련을 통해 사기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사기 방지가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렵니다.
2: 커진 실리.
1: 연결시 진학가도 춘향사회구역 주민 리가혜입니다. 연결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경각심을 일층 높이게 됐습니다. 이곳의 가상현실 기술은 사기 수법을 직관적으로 재현해 전신 사기 위해성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도 사기 방지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쉽게 믿거나 송금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반사기 지식을 적극 보급해 안전 방어선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15명 이상 단체 예약을 접수하고 매주 3개 단체 체험을 접수합니다. 주민들은 미리 일주일 전에 소속 사회구역 또는 단위를 통해 통일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에 성공하면 매주 목요일 오후에 체험관을 방문해 1시간 정도 참관이 가능합니다.
0: 주 생태환경국에서는 일전 녹색전환 자원봉사 동행 미래연변 공동체리 공동향유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관 기업에서 온 간부와 종업원 40여 명이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 오수는
1: 전국 눈 복원의 날입니다. 그날 연변 조의병원은 전국 눈 복원의 날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의무 일꾼들은 눈 건강 중요성과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 등을 선전함과 아울러 시력

0: 검사, 색업등 검사, 전문 시력 검사, 각막 곡률 측정, 안압 검사 등 여러 안과 검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는 현재 사람들이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데다 안 좋은 눈 사용 습관까지 겹치면서 안과 질환 환자가 날로 저렴화되고 있다면서 올바른 자세를 지도했습니다. 또한 중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야 흐림, 눈 건조, 안압 이상, 백내장 등 문제에 대해 규범화된 진료 건의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조기 검진, 조기 예방, 조기 치료라는 과학적 눈 보호 인식을 갖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안과 주임 김호길입니다. 근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씨를 쓰고 책을 읽을 때 자세와 조명입니다. 중노년층의 백내장은 시력에 영향을 준다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육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당위 통전부, 주분열연합회가 연교시당위 통전부, 연교시분열연합회, 연교시신흥가도 당사위원회와 손잡고 펼치게 되는 단오 무형문화재 민속주제 활동이 18일 연교시 신흥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활동 체험 내용에는 무형문화재 전지, 중지 만들기, 향낭 제사, 오색실 편집 등이 포함됩니다. 활동은 만 6세부터 14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가정 20가구를 모집하는데 의향 있는 가정은 주 분열연합회 조직 선전부 전화 0433-251-8006번의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됩니다.
0: 제7회 전국 농업업종 직업기능대회 농산물 중개인 기능경련 길림성 선발전이 일전 길림농업대학 제교육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농산물 중개인 4명을 선발해 출전시켰는데 선수들의 주요 취급 품목은 대두, 옥수수, 령지, 식용균 등 연변특생 농업산업을 아우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길림지보 과학기술위원회사의 정가흔, 도나 대석두, 리씨 가족, 현대농업의 리광산이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쉰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팀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장,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최근 다리 꼰채 기동안기 도전이 인터넷에서 유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작정 따라하다가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하남성 신양의 한 소녀가 다리 꼰채 기둥안기 동작을 따라했다가 몸이 기둥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원들이 출동을 해서 소녀를 함께 들어올려 무사히 구조를 했습니다. 철강성 인민병원 성형외과 운동의학과 주임의사 조 씨는 다리를 꼰채 기둥안기 동작은 본질적으로 자가 잠금 장치와 같은 바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와 엇가락 꼬게 되면 관절이 특정 각도에 고정이 되는데 이러면 스스로 풀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학적 측면에서 다리를 꼰 채 기둥안기 동작이 인체의 정상적인 생체 구조와 운동 역학 원리에 어긋나며 인체의 명백한 부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발목 관절을 비정상적으로 뒤틀게 해주고 또 강한 압박 상태에 빠뜨려 인대나 바늘 상연골판 등 주요 구조에 손상을 입히기 쉽습니다. 관절 잠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장시간 동안 압박으로 근육 경련과 국소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억지로 빠져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은 인대 파열, 관절낭 손상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며 일부 손상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초신 주임의사는 이 동작은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백해 무익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뼈와 인대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손상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미성년자는 더욱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이런 위험한 도전에 아이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를 꼰 채 기둥 안기 동작은 신체 해롭고 위험한 만큼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남들에게 털어놓기 힘든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생활 습관이 불규칙적이고 식습관이 소구화되면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변비는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라 홀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변비를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건 물론 다른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먹는 것 무지한 게 중요한 것이 배설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면 쉽게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변비란 구경 무엇이며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변비에 쉽게 걸릴 수 있는지 또 변비를 예방하려면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조이병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색하기 어려운 병인지라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의학적으로 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3: 예, 변비라는 것은 그 소화물 찌꺼기가 장도에 오랫동안

0: 동안 머물고 있는 미술이 그 배변하는 시간이가 길어지고 이와 동시에 그 대상에서 그 소화물 찌꺼기 가운데 수분을 과다하게 흡수해서 건조한 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는 그 기가 약해서 장도의 기가 약해서 그 파변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물 찌꺼기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말해서 변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파변하는 시간이가 네 날 내지 일곱 날 되게 되면 이것을 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어휴, 이틀도 모르겠네. 너도 나도 정말 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변비에 걸리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주약의 그 처지 하나는 그 위장이 실질적인 열독으로 인해서 그 소화물 찌꺼기가 많이 건조돼서 장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한 게 원이고 그다음 하나는 그 간장과 그 비장이 기가 허해서 소화물 찌꺼기를 제때 이렇게 배설 못하는 그러니까 파열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성되는 변이가 오랫동안 장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량의 그 수분이 흡수되고 또 변이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장기 그러니까 대장이 그 점막에 붙어 있으면서 잘 나아가는 이게 두 번째 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정서가 불온정해서 간기가 순통 잘 안 돼서 변이 잘 나아가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다음 하나는 그 논에 들어가서 그 혈이 허해지는 그러니까 혈이 허해지면서 위장도의 그 점막이 그 운행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진액 도사가지고 그 장도의 그 혈액 순환 장애가 오고 하니까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이제 말하듯이 그 피폐가 치수 그러니까 비장과 폐가 기가 허해서 소화물 찌꺼기를 제때 배설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비선양수 비장과 신장이 양기가 허해서 한기가 들어 잠에서 장기 운행이가 기능이 떨어지고 제대로 밀어 못 내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것을 렁미라 하는데 그다음 하나는 약물 경위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로인들을 보게 되면 뇌경색이나 심기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게 되면 원래 론에 들어가서 신장 기능이 약해서 진액 많이 빠집니다. 전화기 소변 아예 보던 것도 여러 차례 보게 되고 소변이 물만 많이 먹으면 또 인참 물로 소주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게 되면 수분이 인차 빠져나갑니다. 이래하기 때문에 장기가 막 항상 진액이 부족해서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등편이라든가 쥐등편이라든가 그 다음 고혈압을 인해서 그 쓰는 그 쇼번 디핑이라든가 알로 디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시 장기 운행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그 음식물 가운데 카피라든가 차라든가 그 다음에 매운 음식 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시게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수분이 체내에서 많이 꼭 빠지기 때문에 장도의 진액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화물 찌꺼기가 제때 배설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주요 원인, 변비의 원인이라고 판단해요. 어떤 증상이?
0: 주하게 그 변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0: 하나는 병원이 진짜 건조해서 뇌질 구조와 그 호르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여성들을 보게 되면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은 그 소민 그러니까 찬 체질들 이러한 체질 분들이 대부분 변비가 다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그 소양인들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좀 음인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대변을 배설하고 또 소화 기능도 좀 괜찮습니다.
1: 네.
0: 태양이나 소양인 경우에는 항상 변이 말라서 잘 나아가고 대호민과 소호민 경우에는 변이 마르지 않지만은 장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잘 배설해야 되는 이게 다 여성 호르몬과 관계됩니다.
1: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노인들이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꽤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노인들이 변비에 쉽게 걸리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0: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신체가 노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하게 보게 되면 그 태양인과 소양인 경우에는 음이가 점점점 허해져서 장기가 마르는
1: 네.
0: 그러니까 대장이가 진액이 부족하고 양기는 승하지만 진액이 음이가 약하다 일반적으로 장기 운행할 때는 음양 서로 교체되면서 그 소화물 찌꺼기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만시 음이가 약해지면 그 대장에서 그 밀어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양기가 약해도 떨어지고 음기가 약해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들어가서는 그렇고 그다음 하나는 그 비장과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몸속에 있는 그 진액들을 느닷없이 그것을 배설만 잘합니다. 다시 흡수해서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소화물 가운데 있는 그 수분들을 이렇게 온몸에 분포하는 그 운행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그 음이가 많이 허해집니다. 노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양기도 많이 허해집니다. 노년에 들어가서 원래는 전학의 소변 차수가 한 번 되던 것이 두 번, 세 번씩 일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 말합니다. 이래서 진액이 많이 빠지고, 그 다음 체질, 그, 간단히 말해서 체질 원인을 보게 되면 태양기와 소양기는 음이가 많이 허해져서 생기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태호민과 소호민 경우에는 양기가 많이 약해서 나타나는 이런 노년성 변비 현상입니다.
1: 노인들의 변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그러면?
0: 생활 습관상에서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 가운데는 산스시향 그러니까 섬유소가 많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셔서 그 수분 흡수하고 팽창시켜서 장기 그 운행을 발라시키는 그다음 진차이라든가 버차이라든가 중구 그러니까 그 버섯류 호른거도 좋고 시메도 좋고 샹조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문두문 드시게 되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저기 수분을 많이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가 약해서 신장이 특히 신장이가 다시 수분을 흡수한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만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충해야 되지.
1: 그러니까
0: 매일 1500ml 내지 2000ml 물을 보충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식물유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유라든가 그다음에 허터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를 연활하게 하기 때문에 변이 잘 빠집니다. 그다음에 그 매운 음식과 진액 건조한 음식 깡골레 같은 거 좀 적게 드시고
1: 가끔 변비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서 올까요 변비가?
0: 아이들 경우에는 그것도 체질에 따라 좀 부동합니다.

0: 서양인과 서양인 가진 체질 아이들은 보게 되면 소결이 씁니다. 이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특히 사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탕과 이렇게 우유로 마신 아이들도 많은데 이런 거 많이 마시게 되면 속에 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도에 열이 많이 생겨서 대장이 벽이 항상 말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변이 잘 나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속이 찬 체질, 그러니까 한한 체질 같은 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뼈는 마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나아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양기가 약하고 기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장도의 그 수화물 지극기를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비가 생깁니다.
1: 그리고 아침에 이 공복에 물을 마시면은 장 운동이 뒤로 와서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뭐 중청년, 뭐 로인의 일이까지 물을 하세요.
0: 아,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뒤로 없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45도로 초과하지 말고, 40도로 초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드시되 꼭 항상 수유해야 됩니다.
1: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죠.
0: 아, 그렇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게 되면 장이 그 루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 오폐물들 배설하는데 유리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변비에 걸리는 증상이 심화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0: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앉아있는 분들, 특히 방호실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오래 앉았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 운행이 그래요, 도움이 아야 됩니다. 항상 머무르는 상태가 크기 때문에 변비가 흔히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사람마다 식습관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고기 위주의 식사가 뭐 변비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어떻게?
0: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 보게 되면 장도를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에 변이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아, 그렇지만은 고기를 지내 드시게 되면 위장도의 혈액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장기 운행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문두문 드시는 것은 좋고 장기간 조화 안 돼서 많이 드시는 것은 불리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변비가 완화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0: 산스시향오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몸에 들어와서 수분 흡수해서 팽창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 장도의 그 운행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극해가지고 소리. 그리고 그 위장도의 윤활성을 또 증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식이섬유, 섬유소.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도 변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첫째 하나는 그 장도의 그 종류입니다. 암입니다. 혹은 그 지질이 있거나 이야기 되면 장도를 저 막아놓기 때문에 변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원이고, 그다음에 심장병이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심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장도의 혈순환 장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도의 혈액순환 장애가 오게 되면 장도의 그 배설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변비가 흔히 생길 수가, 이런 장약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약들을 장기 기능을 억제해 놓기 때문에 변비가 흔히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년에 들어가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 항상

0: 변을 잘 통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이나 약들 보충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변비가 심한다든가 오래 뭐 지속된다는 이런 분들은 또 혹시 다른 질병,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던 분들도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변비가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잠시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또 치료해서 나서도 괜찮고. 네네. 그러나 변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 장도의 한 부분에 그 변에서 생기는 독소가 많아지고, 그다음 하나는 그 변비가 생긴 주위 그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이로 인해서 정상적 세포가 변이가 생겨서 악성 세포로 될 수가 있습니다.
1: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변비가 오래 지속이 되고 엄중한 사람들은 변비약을 또한 오래 쓰면은 내성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진짜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이거?
0: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중약을 써서는 일반적으로 내성 가능성이 좀 적고 서약을 쓰게 되면 무슨 마딩링이라든가 GER충이라든가 혹은 저기 그 G고당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쓰게 되면 처음 썼을 때는 변이 잘 나갑니다.
1: 네.
0: 그렇지만 오래 쓰게 되면 장기 본 모자란 데다가 건조한 과제라든가 건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수분을 많이 흡수 본인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장기 그 윤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이 잘 나아갑니다. 그다음 하나는 초기는 발변하는 시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내지 20분간에 발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운동 적어도 아침에는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복부 안마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정서상에서 쪼류 한다거나 수면증이 있는 분들은 변비가 잘 걸립니다. 특히 여성들은 쪼류 증이가 더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남성은 두루두루해서 지내는데 여성분들은 보통 저기 생각이 많고 남성보다 마음이 좀 좁기 때문에 고래가 많습니다. 이래기 때문에 비상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는 약물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라든가 정동편이라든가 취등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약물로 치료한다게 되면 GER충이라든가 DG 고당이라든가

0: 산신에는 따황이나 루후 같은 거는 급할 때 쓰는 것이 좋고 장기간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기본상 대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병이 변비가 병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도
0: 몸을 놓고 말 때 선토식 요 보게 되면 루구어 당이라든가 G2R춘 G2R춘 상대부터는 그 유전인자가 부분적인 유전인자가 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능을 약물로서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약을 이것저것 드시는데 합리하게 적당히 적당한 양 이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노년에 가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40대 좌우 뭐 45세 위좌우에 생긴다면 치료를 잘해야 돼요. 노년에 가서 더 심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가운데 30%가 이료와 영양물 그러니까 보건약의 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네요.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서요. 마무리를 하면서 평소 식생활 습관에 주의를 돌리면 변비도 능히 예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0: 여기서 말한 것을 개괄해 말하게 되면 섬유소가 많은 음식 그러니까 진차이라든가 버차이라든가 무을 그 다음에 중구 호롱고라든가 시메이라든가 시앙자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 하나는 적당히 그 운동을 하고 그 다음 하나는 적당히 약물로서 변비 현상이 딱이 되면 그 특성에 따라서 약을 골라 쓰는 게 좋습니다. 변비는 일반적으로 다 무슨 저기 건조한 것이 아니라 건조하지 않고 정상적이 돼도 변이 잘 나아요는 두 가지 큰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약들을 써서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드실 만한 뭐 변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섬유소가 많은 음식 섭취, 생활 규칙을 잘 지키라. 그리고 또 적당한 운동도 가하고 약물도 자기한테 맞는 제품도 쓰면서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조의병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변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변비는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 남들에게도 내색하기 어려운 병이라 등하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비로 인해서 다른 질환이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숭실을 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 적당한 운동이 변비를 예방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게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3: 네.
0: 네.
1: 콩도 이쁜 콩바로
0: 노래를 또 가르친다고 예. 하셔서 모든 분들이 또 더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오늘은 새 곡을 또 배워봅시다. 전번에 곡은 다 소화됐고.
0: 네.
1: 예, 오늘 벚꽃 타령.
0: 네.
1: 지금 뭐 배목 꼽는 철이라.
0: 네.
1: 인생꽃이 피겠는데 가수가 불렀대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다시 해보자 해서 제가.
0: 네. 아.
1: 그래서 제가 춘절을 만에 한번 부른 거나.
0: 그렇군요.
1: 네. 이 노래는 앞에 원래 지금 악보가 이렇게 되는데 앞에 그 인지 부분이 있어요. 그 제가 그건 후에 간단하니까 후에 이 악보에 지금 찍히지 않았어요.
0: 네.
1: 잠깐만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얼씨구 자유박자래.

0: 이런 다음에 가수 나온다거나 짜자자자 그래서 지금 곧 잠시 악보 없으니까 나 간단하죠. 요 따라 부를 수 있으니까 노래부터 들어갑시다.
1: 네.
0: 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만도하.

아니 그 한 바퀴 쉬고 들어가는 대로 우리 정말 습관에서 따라 부르기 좀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라 들으세요. 랑만의 계절벼 이게 붙이나요? 랑만의 계절벼 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

0: 이게 우리의 빨리 붙이는데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 랑만의
1: 계절별 꽃이 필 때

0: 너와 함께 비어 자, 우리의 소망 한 번만 다시 우리의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의 네, 소망도 함께 비어 한우입니다. 네. 낭만의 시작.
1: 낭만의 기설표 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도
0: 같이 해봅시다. 전에 시작. 같이 하자.
2: 잘
0: 7월의 꽃무지개

0: 잘하셨어요.
1: 우리 저 강화라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구나. 민혁 선생님. 몸 막 이래요. 네. 간단하면서도 노래가 이게 이제 조금 더 숙련도 장단 타야 된대요. 그래? 또 발불이 심이지. 자, 저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되겠습니까?
2: 아예 됩니다.
1: 그 조금 세절적인 걸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요.
0: 네. 모르셔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절절하는 게 좋아요.
1: 다다 자자 자자 자라라 자 이렇게 돼.

묘한데 있는데 7월에 7월에 여기 음이 있습니다. 7 일제 살려면 7

0: 병강벌을
1: 어떤 분들 병강벌을 이래도 된다.
0: 병강벌이를 물들이는
1: 그냥 더 재밌지. 병강벌을 물들이는 작곡가가 이렇게 쓴데요. 네. 유명한 게 있다면 병강벌을 아닌데 병강벌을 병강벌을 물들이는 따따따따따따 있습니다. 병강벌을 물들이는 병강벌을 물든 병강벌을 물들이는 네 같이 가봅시다. 자 시작.

0: 앞이야? 응. 집 가기 싫어.
1: 안 돼요.
2: 1등 언어 합시다. 예.
3: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2: 어디에?
3: 그걸 짚어 가시면.
4: 1줄, 네 번째 줄 쉬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여기 어떻게 하나 어헐시구 저헐시구 행복의 행복이로 행복의 님 땅땅땅 행복. 예.
1: 앞에 쿵쿵 한 박자 쉬는
0: 원래는 그 쿵이 강인데 쿵 행복의 행복하게 하시오.

0: 그게 아 헐 헐자예요, 헐. 어 헐시고 저 헐시고 이렇게 헐자리였는데 그래야 그 어간의 흠이 우리 전족인 헐자여 된다 말. 에 후렴 아하하리 네부터 줄부터.
1: 아서 움직이지 말고. 네. 네?
0: 아하하리랑 스 이런 줄 좀 당기셔야 이렇게 보셔. 아.

앞에다 말이다. 7월에 꽃무지게 이렇게 당겨야 된다. 7월에 어디 부엉시는데 어딘가 자기 저는 박자가 마음에 있어.

이렇게 강을 내 지금 쟤네 과장에서 하는데 이런 감각을 해놨는데 7월에 꽃무지개 평강버리 이런 감각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 처진대 7월에 꽃무지개 강이 없으면 아닌데 다 한번 앞대가를 무조건 다 쳐주세요 시작

호생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아부는 다시 맥주 두 병을 시켰다. 소식이었다. 아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호생은 인생은 한편의 꿈과 같다고 중얼거렸다. 호생은 자신이 소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아부가 언제나 진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아부는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이 말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추억은 마음에 간직할 것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바란다고 적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버의 이름을 썼다. 이틀 뒤 아버가 조양 신촌 대문에 들어서려 할 때 소진이 달려왔다. 소진은 큰아버지가 낯선 남자와 심하게 싸워 할아버지는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면 자신이 직접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큰아버지는 이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자 큰아버지는 사남로의 집은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살아도 좋지만 부동산 등기증에는 오직 자신의 이름만 적어야 했다. 할아버지는 두 눈을 꼭 감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라고 부인했다.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이 소문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모형의 여자친구 회사에 부부용 임시주택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소모는 웃음을 지으며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머니는 소모가 대자명정 집에 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가도 좋지만 다음에는 가족들도 있을 때 당당하게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저녁밥을 먹으러 온다고 말을 하면서 여자 이웃과 몰래 만나는 것은 옳지 않았다. 차라리 착한 여자를 찾아 모간살로 집의 주인이 되어 평탄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소모에게 말했다. 말을 마친 소모 어머니는 빠르게 문 밖으로 나갔다. 소모는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멀리에서 소주의 선박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실내에는 연탄

한때 소모는 공장에서 오후 교대 근무를 했었다. 4작업반에 있던 여 노동자 한 명이 자주 그를 찾아왔다. 그 여자는 소모에게 금상사포 한 장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튿날에는 영접봉 4개를 가져와 양말 뜨개바늘 한 쌍을 국분이라고 답했다. 사하는 크게 웃으며 소모의 눈이 매우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국분인이었고 국분인은 소모보다 훨씬 숨에 능숙했다. 두 사람은 마주 서서 서로의

월요일에 다시 만나 춤추기로 약속을 했다. 월요일 오후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또 이런 분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운경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가병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운격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근내보신환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 원인은 콩팥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근뇌보신환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뇌에서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의 기능을 높여주고 또 콩팥의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좋아지면은 따라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미나 되는 25가지 중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운격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네,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사실 근뇌보신환은 잡수기도 편합니다. 그 땀이

0: 생활이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수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시오.
2: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마침 건의보시면 하나 들었어요.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귀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지장에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얼빠나기도 하고 조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보시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0: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콩팥이 다
2: 예, 네, 배달 받으십시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끼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비싼
3: 예, 여러 가지 어쨌든지 이 몸에가 이 좀 여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0: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재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4: 아, 대학을 한다. 예. 그래갖고 이분이 예. 그러니까 금리가 상한다던데 열광 사다던데 열광 사면 몇 통 쓴가?
0: 8가구 더 드립니다.
4: 아, 연속광 드립니까?
0: 예, 그리고 품에 QCV의 또 효과들은 림상에서 보면은 환자분들을 접촉해보면은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은 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냥 신경안정제 뭐 신장이라든가 메톨로얼이라든가
5: 효과가 뭐 그닥지 않아가지고 발달도 지금 다 못쓰고 지금 부유치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런데 이런 금리복수한 수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봅니다.
0: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불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뽕합니다. 그래서 안개 꼴도 낀 것.
6: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0: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시야에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고 있어야 되고 예.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예. 이게 발맛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2: 음식을 얻으면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0: 예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1: 이래 이치
0: 우리도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두독을 해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영질로 이 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7: 별장처럼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포근한 휴식을 거는 노래입니다. 강화학 장경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선호 작사, 림봉호 작곡의 무별은 하나하나 소중한 수많은 별들처럼 제각기 빛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감독적인 소리로 풀어냈습니다. 엄정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정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2: 잃어버렸던 설렘과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떠나는 여행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골목골목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며 자연과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현지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세상은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가 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아,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광동성의 연애도시 주해입니다. 연길에서 주해까지는 총 3,500공리인데요. 향강과 오문과 맞닿은 지리적 위치, 맑고 푸른 바다, 깨끗한 자연 환경과 세련된

주해는 백도의 도시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46개의 크고 작은 섬이 바다 위에 펼쳐져 푸른 물결과 어우러진 풍경이 절경을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휑금성, 대만산섬 등은 이 원시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돼서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해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기후입니다. 남아열대 해양성 기후 특성상 한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 1년 내내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를 유지합니다. 추위가 군림하는 11월에도 반팔을 입고 시원한 해변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언제 방문해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서양식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떠나는 듯한 특별한 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이것이 바로 주해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해는 원명 신원은 중국 건축사의 대형

프로젝트로 성대 최고의 미학을 자랑했던 북경 원룡원을 완벽하게 재현한 관광 명소입니다. 주해의 특별한 문화체험 공간, 바로 로시니 시계박물관입니다. 시간의 예술을 만끽하는 공간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시계 역사와 정밀공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명소입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16세기 유럽의 고전 태엽 시계부터 최신 현대 스마트 시계까지 총 천여 점의 시계 유물이 전시돼서 한 공간에서 수백 년에 걸친 시계의 진화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프랑스 제작 황금 장식 시계는 압권입니다. 직접 시계 제작 과정을 보며 스위스급 정밀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주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해의 최고 자연섬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주해 146개 섬 중 가장 매력적인 동호섬입니다.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비밀스러운 휴양섬으로 광동성 최고 청정해역으로 공식 인증받은 명소입니다. 원시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섬, 동호섬의 자연환경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5.7km에 달하는 긴 백사장, 8m 이상의 맑은 해수 투명도, 그리고 섬 전체 면적의 82%가 무공해 천연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사만 해수욕장은 광동성 10대 최고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명소입니다. 산호가루가 섞인 은빛 모래는 밟으면 부드러운 발 마사지 효과를 주고 파도가 잔잔합니다. 동호섬은 연인과 커플 여행객에게 최적화된 로맨틱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트 모양의 해변 산책길이 있는 허니문존,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커플들의 성지 구자샘, 그리고 1314m에 달하는 커플 산책로까지 마련됐습니다. 1314는 중국어로 일생일세를 의미하며 평생 함께할 사랑을 상징합니다. 섬 전체가 사랑과 로맨스를 테마로 설계돼서 커플 여행, 신혼 여행으로 정말 완벽합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은 부부들이 찾으면 졸 이곳 섬 전체가 사랑의 지도를 그리며 설계됐다고 합니다. 주해 연인들의 필수 코스이자 대표 명소, 주해 대표 관광으로 연인로가 있습니다. 연인로의 중간 지점에는 주해의 상징적인 조형물 주해 언효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이 8.7m의 아름다운 언효상은 주해의 대표 랜드마크인데요. 룡왕의 딸이 인간과 사랑에 빠진 후 바위로 변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해질녘 노을이 지는 시간에 언효상 주변을 산책하면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 우아한 언효상이 어우러진 로맨틱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하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슴 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머무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걷던 길, 함께 보았던 풍경,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사랑이 머문 자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이 스쳐간 그 자리에 남은 아련한 기억과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습니다.

0: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네, 여러분의 오늘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오늘의 모이는 오후.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대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오늘의 첫 번째 삶의 지혜는요, 여름 전기료를 절약하는 팁입니다. 요즘은요, 끼니마다 밥을 지어 먹기보다는요, 전기 밥솥으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지은 후에 보온 상태로 보관해 두었다가 먹곤 하는데요. 이 전기 밥솥이 생각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기 밥솥의 보온 기능을 오래 켜둘 경우라면요,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되기도 하죠. 네, 밥은 한 번에 먹을 만큼 짓는 게 좋지만은 부득이하게 밥이 남았다면은요, 냉동 보관 후에 데워 드시는 것이 전기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조금씩 쌓여나가는 대기 설력을 잡는 것도 전기료를 절약하는 데 좋아요. 네, 전원을 켜면은요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은 조금씩 전력을 대기에 놓고 있습니다. 이 대기 전력도 쌓이면은 꽤 큰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쓰지 않은 가전제품은요 꼭 콘센트를 뽑아두고 수시로 쓰는 가전제품은요 전원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전기를 차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요, 간혹 소홀하기 쉬운 에너지 소비 효율을 체크합니다. 싼 값에 아무거나 구입했다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은 제품을 쓰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전기

냉장고는요,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고요,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냉장고의 적정 온도는요,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이며, 냉동실의 적정 온도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20도입니다. 또한 따뜻한 음식을 식히지 않고요, 냉장고에 바로 넣을 경우 에너지가 소비되어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어 전기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세탁기의 사용 빈도도 같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세탁기 에너지 소비는요, 세탁물 양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요, 세탁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90%가 물을 데우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찬물로 세탁을 하면 더운 물에 비해서 전기 사용량을 30%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세탁물을 80%가량 채워서 절약 모드로 짧게 세탁을 하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근력을 활용을 하면은요, 충분히 개성도 가득, 풍부한 감성이 가득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마다 사용 목적이 다르고 컨셉이 다르므로 공간에 맞는 벽면을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의 경우 집에서 대부분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큰 면역을 차용하기 위해서는요, 커다란 한 폭의 그림이나 포인트 벽지를 이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주방의 경우라면요, 선반을 이용해서 수납과 동시에 인테리어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추천해 드립니다. 침실은요, 휴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식을 더하는 조명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이 방의 경우 포인트 벽지를 활용해 꾸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가장 먼저 공간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생기는 꽃을 장식하는 것을 벗어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꽃이 시들면 버렸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드라이플라워는요, 손수 만들어서 인테리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플라워를 위한 최적의 환경은요, 건조하면서도 공기가 잘 통하는 어두운 장소입니다. 그래야 마른 후에 색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꽃봉오리가 큰 것들은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을 수가 있으니까 크기가 작은 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말릴 때는요, 한 곳에 뭉쳐 말리지 말고 여러 다발로 나누어 고무밴드로 묶어 고정한 후에 거꾸로 매달아서 달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드라이플라워는 우리 집 곳곳 벽면에 자연스럽게 장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선반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은요, 기본적으로 수납 기능을 가진 가구로 수납장이나 계피 립과는 달리 오픈된 수납 형태로 오브제를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수납하는 것이 그대로 로스터이 되는 단점이자 장점을 갖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피규어나 화분 액자와 같은 다양한 소품을 내서 멋대로 믹스 매치하여 캐주얼한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으며 그릇과 책으로 갤러리의 느낌을 낼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정리와 수납이라는 장점과 하나의 미적 인테리어 요소로서 평면에 유용한 아이템이 되기도 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대리석 가구를 청소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왠지 시원한 인테리어, 시원한 느낌을 집안에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곤 하죠. 특별한 인테리어가 없어도 소재 하나만으로 충분한 또 시원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리석이기 때문이죠. 대리석이 있기 때문에 대리석 가구 관리 기본은요, 오염물을 바로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와인, 커피, 과일, 주스 등 쏟아지면 바로 닦아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김치, 국물, 주스, 와인, 식초처럼 산성 있는 식품은요, 반나절만 누워도 얼룩이 남기 때문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네, 만일 액체가 쏟아졌다면요, 오염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아래에서 찍어내듯이 특히 열에 약한 인조 대리석의 경우 냄비가 놓인 자리만 뿌옇게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산서희생 구국 동맹회에 가입을 했고 1938년 8월 동맹회 활동 정식으로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맹회 활동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고 더 큰 일을 내고 싶었습니다. 일본군과 직접 맞서고 싶었던 그녀는 더 진보적인 곳이라 믿었던 연안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휘는 동맹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다른 여학생 한 명과 함께 연안행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당이와 팔류군 총본부를 찾아가 정식으로 팔류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정치부 주임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는데 그는 지금 바로 전장으로 떠나기보다는 곧 이쪽으로 이동을 하여 올 항일군정대학 제1분교에 합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휘는 여성부대에서 민원조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 학교 내에서 공산당원의 신분은 비공개됐으며 오직 모범이 되는 일부 당원들만 신분을 공개하여 대중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휘는 몇 안 되는 공개 신분의 공산당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두 달 남짓 학습을

이어가던 중에 화북 지역에서 일본군의 빈번한 소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시 상황이 급박해서 현지 민원과의 일손이 크게 부족해졌고 여성 부대 민원 조장인 이비도 수시로 업무에 차출이 됐습니다. 한 번은 그네가 민명대와 함께 기습 출격을 감행을 했으나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적들이 이미 경계를 강화한 채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고 우리 군 위치가 노출되는 바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군이 빈번하게 출격을 하자 일본군은 이 지역에 상당수의 판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과 너무 가까웠던 탓에 어느 날 아침 7시경에 이비가 있던 주둔지가 갑자기 일본군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민병대가 즉시 전투를 조류를 했으나 이미 3면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민원조원들은 유일하게 뚫려있던 가파른 하천 계곡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눈앞에 놓인 건 무려 3층 아파트 높이의 절벽뿐이었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적들에게 죽을 것이고 아래 계곡이 있다고 해도 뛰어내리기에 절벽은 너무 높고 대원들은 초조했습니다. 이비와 민은조의 동료들은 함께 뛰어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추락 후 그네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고 몸을 전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함께 뛰어내린 남군 선사가 업고 가겠다고 했지만 이비는 단호하게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근처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깨어난 이비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파내어 지니고 있던 수첩을 묻은 뒤 급히 죽은 척을 했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사방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골절됐음을 직감을 했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불빛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가까운 마을의 주민들이었죠. 그들은 지금 일본군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사람들을 데려와 구조하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기다리던 중에 다행히 유격대장이 온통 피토성이가 된 이휘를 발견하고 동굴로 피진시켰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고 학교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장이 그녀에게 어떻게 뛰어내릴 생각을 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놈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바에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깨끗이 죽는 것을 택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 대답했습니다. 이휘는 자신의 업무를 깊이 사랑했으나 자신의 불편한 다리가 최전선과 동료들에게 짐이 되고 있음을 늘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1943년 초 그녀는 전방을 떠나 항일대학 제7분교로 이동을 하여 그곳의 여성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녀는 16 어린 나이에 결혼이 집을 나서게 됐고 혁명에 투신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안이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 그리고 인민을 위해 싸우며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자급 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위탁했습니다. 귀머거리 겸 벙어리 행세를 하는 1인칭 소설자 브롬든, 소심하고 여린 말 더듬이 빌리 비빗, 병동의 실세 역할을 하다가 맥머피와 허세를 겨루는 하딩, 그리고 병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권위와 체제의 상징인 레치드 간호장 등이 맥머피를 맞아들입니다. 맥머피는 간호장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맥머피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간호장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는 특히 간호장이 환자들을 교묘하게 학대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시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고 격분해합니다. 물론 하딩을 비롯한 대부분의 환자들도 간호사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지만 감히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저항했다가는 전기 충격이나 뇌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은 병동의 규칙에 순응한 채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책의 원문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혹 뇌검사를 받으러 간 환자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동에서 나갈 때만 해도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는데 몇 주 뒤 주먹 다짐이라도 한 듯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돌아올 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두 달 뒤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행복한 꿈에 져서 몽유병 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성공 사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콤바인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 같은 로봇가 될 바에는 차라리 실패작이 되는 게 낫습니다. 맥루핀은 그런 환자들에게 독립심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려고 했습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바다 낚시를 다녀오거나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은 맥머피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언급된 뻐꾸기 둥지는 정신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불청객인 맥머피는 뻐꾸기를 의미합니다. 그는 같은 둥지로 날아든 또 다른 뻐꾸기 브롬든에게 저항 의지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 억압된 자유와 강요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1960년대 혁명적 변화를 예견한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작품은 또 인물 묘사가 생동한데 저항정신이 가득한 맥머피부터 소심하고 나약한 빌리 그리고 침묵 속에 강인한 인디안 추장까지 등장인물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1962년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여 3층 부부의 입학준비 여정을 통해 계층 장벽, 교육, 공정성과 인성양심의 진실을 낱낱이 보여주며 생활의 정치와 가슴을 울리는 힘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인도 델리의 번안 도시입니다. 주인공 라지는 손재주 좋은 재봉 솜씨로 옷가게를 운영하며 밑바닥 상인에서 점차 중산층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내 미타는 착하고 살림 잘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외동딸 피아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랑을 쏟아주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가정은 피아가 입학 나이가 돼가며 살 것이고 인생 출발선에서부터 패배한다고 여겼습니다. 교육 불안은 미타를 초조하게 만들었고 라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먼저 명문학교 주변의 아파트를 비싼 값에 사고 익숙한 동네에서 엘리트들이 사는 고급 주거단지로 이사했습니다. 이어 생활습관과 말투까지 바꾸려 했었습니다. 표준 영국식 영어를 배우고 서양 음식을 맛보며 상류 사회의 레일을 익혔으며 엘리트 학부모들의 모임에 참석해 그들의 취향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계층의 벽은 쉽게 넘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라제의 참진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엘리트 계층의 위선적인 레이와 어울리지 않아 모임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넓고 멋진 저택을 버리고 짐을 싸 밤을 새워 델리 가장 락한 빈민가로 이사했습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집은 낮고 좁으며 쓰레기가 널려있는 이곳은 예전 생활과 천지 차이였습니다. 평생 풍요롭게 살아온 부부는 이곳에서 모든 일이 서툴렀습니다. 공공 화장실 쓰는 법도 모르고 무료 구호식량 받는 법도 몰랐으며 밥 지는 일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낡고 복잡한 버스를 타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해야 했으며 학교 방문 심사원의 조사를 항상 조심하며 조그만 실수에도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툴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이웃 샴 가족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샴은 밑바닥 건설 노동자로 힘든 육체 노동으로 적은 돈을 벌며

집은 가난했지만 아내는 착하고 아들 모하는 피아와 비슷한 나이로 마찬가지로 입학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샴 가족은 생활은 극도로 궁핍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지 부부가

속상한 마음을 참고 아들을 위로하며 라지 부부에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라지는 죄책감과 자책감,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빈민가 아이들은 예쁜 옷과 장난감은 없어도 나눌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서로 아껴주었습니다. 샴은 무안의 학교에 가도록 밤낮으로 힘든 일을 하고 심지어 비하 선물을 사주려고 헌혈까지 했습니다. 반면 엘리트 계층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계층 차별을 배우고 거만하고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후 라지는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며 보상하려 노력했습니다. 익명으로 빈민가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기부해 낡은 교육시설을 고치고 책과 책걸상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성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마침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문학교의 자선 기부식에서 라지는 교사, 학생, 엘리트, 학부모와 언론 앞에서 당당히 무대에 서서 가난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서류를 조작해 입학 자격을 빼앗은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힘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쓰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우리처럼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계층을 따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가? 교육의 본래 목적은 계층을 나누는 도구가 아니라 착하고 올바르며 양심 있는 사람을 기르는 토대가 아닌가? 이 영화는 교육 불안에 대한 깊은 성찰일 뿐만 아니라 인성의 따뜻한 착함에 대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계층의 도약은 밑바닥을 벗어나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 마음의 양심과 선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4월 25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과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네, 오늘도 아이고 무릎 아파 비가 오려나 라면서 인간 일기예보로 살고 계십니까? 말재주 없는 관절은 아플 때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모르고 저지르는 행동들이 관절을 몰래 다치게 하는데요. 관절을 괴롭히는 나쁜 버릇과 관절의 좋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관절의 좋은 음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관절을 나쁘게 만드는 삶의 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 마디를 습관적으로 뚝 꺾는 분들 계십니까? 한두 번은 괜찮아도 오랜 시간 반복되면 손가락 마디 사이의 연골이 닳습니다. 다음으로는 쪼그려 앉기와 양반 다리를 하는 습관입니다.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핸드폰 보기, 거실 바닥에 양반 다리로 몇 시간 앉아 있기 등 습관이 지속되면 우리 엉덩이 아래 무릎 관절은 체중의 8배를 견뎌야 합니다. 관절에 굉장한 무리가 가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바닥에서 맨발로 다니는 생활 습관입니다. 미끄러운 마루 바닥, 차가운 대리석, 심지어 장판 위에서 양말만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지면의 충격을 발바닥부터 무릎, 엉덩이, 허리가 나누어 받습니다. 그런데 맨발이거나 얇은 양말이면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뼈로 직행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관절이 놀랍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습관은 되도록이면 자주 스트레칭을 하는 행동입니다. 자다 일어나면 먼저 팔다리를 쭉 펴고 아침에 양말 신을 때 허리 숙이지 말고 앉아서 신으세요. 무릎은 구부렸다 펴기를 즐겨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따뜻하게 싸주는 행동입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은 무릎을 얼립니다. 얇은 무릎 담요 하나, 양말 하나가 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관절의 찬 기운은 독이고 따뜻함은 약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관절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이 됩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음식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뿌리째 우리 몸에 물기를 고르게 하고 관절 주변 붓기를 가라앉힙니다. 진한 국물로 우려내면 마치 뼛속까지 따뜻한 물결이 도는 느낌이 듭니다. 도라지 누룽지탕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른 도라지 한 줌, 누룽지 두 줌, 생강 세 쪽, 소금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마른 도라지를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듭니다. 냄비에 물 7컵을 붓고 도라지와 생강을 넣고 끓이다가 누룽지를 넣습니다. 자작해질 때까지 약한 불로 오래 끓입니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뜨거울 때 마십니다. 아침 공복에 한 그릇 마시면 온몸에 뻣뻣함이 녹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멸치입니다. 멸치는 뼈째 먹는 작은 기적입니다. 칼슘과 미네랄이 가득하고 우리 뼈마디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음식입니다. 멸치 검은깨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마른 멸치 한 컵, 검은깨 반 컵, 간장 한 숟가락, 조청 한 숟가락, 들기름 두 숟가락을 준비해 주십시오. 멸치는 달군 팬에 살짝 볶아내 바삭하게 만듭니다. 검은깨를 따로 볶다가 멸치를 넣고 들기름, 간장, 조청을 넣습니다. 약한 불에서 재빨리 버무리다가 불을 끕니다. 통에 담아두고 밥 반찬으로 먹거나 간식으로 한 줌씩 먹습니다. 들기름 대신 참기름을 쓰면 더 고소하지만 들기름이 관절에 열을 내리는 데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우렁입니다. 우렁은 논바닥에서 사는 동그란 집쟁이입니다. 그런데 이 우렁이 관절에 왜 좋을까요? 옛사람들은 우렁눈이 풀리면 뼈마디에 바람이 선다고 했습니다. 우렁은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을 도와주는 구리, 아연, 망간 같은 보석 성분을 듬뿍 품고 있습니다. 또한 우렁의 진득한 국물도 관절에 좋습니다. 특히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굳어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들깨가루 뿌린 우렁 된장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우렁쌀 한 줌, 된장 두 숟가락, 들깨가루 세 숟가락, 애호박 반 개, 표고버섯 두 개,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대파 한 뿌리, 물 7컵을 준비해 주십시오. 생우렁쌀은 소금물에 살짝 비벼 끈적임을 없앤 후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풉니다. 이때 된장이 덩어리지지 않도록 거품기거나 숟가락으로 저어줍니다. 애호박은 나박나박 썰고 표고버섯은 얇게 썰며 대파는 어슷하게 썹니다. 된장물이 끓어오르면 우렁쌀과 호박, 표고버섯, 마늘을 넣고 중간불에서 10분간 끓입니다. 불을 아주 약하게 줄인 후 들깨가루를 채 내리듯 뿌립니다. 이때 바짝 저어주면 국물이 뽀얗게 변합니다.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인 후 불을 끕니다. 소금 간은 하지 마세요. 된장 자체로 짭짤합니다. 우렁쌀은 씹을수록 고소하고 들깨가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을 감쌉니다. 네 번째 음식은 닭뼈입니다. 특히 달개 정강이뼈와 허벅지뼈 사이에는 아삭아삭한 흰 부분, 바로 그게 관절의 보약입니다. 이 연골에는 콜라겐과 뮤코당 당류가 가득합니다. 닭뼈 달인 육수로 만든 닭죽을 소개합니다. 닭뼈, 쌀 한 컵, 대추 여섯 알, 마늘 다섯 쪽, 생강 한 톨, 대파 흰 부분 두 대, 물 열 컵, 소금 약간, 참기름 한 숟가락을 준비해 주십시오. 닭뼈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핏물을 뺍니다. 이렇게 하면 잡내가 사라집니다. 냄비에 닭뼈, 대파,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물을 부어 센 불에서 끓입니다.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졸이고 2시간 동안 뽀얗게 달입니다. 이때 뚜껑은 살짝 열어둡니다. 그래야 국물이 맑고 진해집니다. 쌀은 미리 물에 불렸다가 건져둡니다. 닭뼈를 채로 걸러 육수만 남깁니다. 육수에 불린 쌀을 넣고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끓입니다. 쌀알이 퍼지면 연골 조각을 잘게 다져 넣습니다. 죽이 걸쭉해지면 소금으로 간을 하고 참기름을 둘러주면 완성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묵은지입니다. 묵은지는 그냥 김치가 아닙니다. 1년, 2년 묵은 김치는 유산균이 살아 숨쉬는 보물과 같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지가 관절과 무슨 상관일까요? 묵은지에는 배추의 흰 줄기에 있는 섬유질과 고춧가루의 매운 성분이 관절의 붓기를 내리고 뭉친 근육을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묵은지 국물의 시원한 맛은 우리 몸속 쌓인 찌꺼기를 내보내는 일을 돕습니다. 묵은지 두부 마늘 볶음을 소개합니다. 먼저 잘 절여진 묵은지 반 포기, 두부 한 모, 마늘 열 쪽, 들기름 두 숟가락, 간장 반 숟가락, 통깨 한 숟가락을 준비해 주십시오. 묵은지는 속을 털어내지 말고 그대로 굵게 채썹니다. 너무 짜면 찬물에 살짝 헹굽니다. 두부는 손으로 먹기 좋게 으깹니다. 너무 곱게 갈지 말고 굵직굵직한 게 씹는 맛이 있습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통째로 넣어 노릇하게 볶습니다. 마늘 향이 올라오면 묵은지를 넣고 센불에서 한 번 더 볶습니다. 으깬 두부를 넣고 간장 반 숟가락을 둘러줍니다. 이때 물을 전혀 넣지 마세요. 두부에서 수분이 나옵니다. 묵은지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불을 끄고 통깨를 뿌립니다. 묵은지의 시원함과 두부의 부드러움, 마늘의 매콤함이 어우러지면 뻣뻣했던 어깨가 스르르 풀립니다. 이 요리를 먹고 나서 꼭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세요. 그래야 관절의 찌꺼기가 잘 빠져나갑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허욱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나의 밤거리 밤의 정취와 잔잔한 감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제사를 위한 가요죠. 1980년대 창작된 김학배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약제사의 노래 하밀은 박선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연변, 매력이 넘치는 연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연변입니다. 연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가요죠. 1980년대 장작된 김송미 작사 리일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의 산천과 정겨운 풍경,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진 가요입니다.

늘 생글생글 우는 꽃상점 아가씨의 밝은 이미지를 그린 가요입니다. 리상각 작사 김나모 작곡의 꽃상점 아가씨,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연으로 시작된 소중한 인연,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 걸어온 시간의 소중함을 노래하며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가요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인연 보내드립니다. 최경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전통의 멋, 시대의 멋을 지닌 연변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변의 수부도시인 연길은 왕홍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여행객들이 날따라 많아지고 있는데요. 살기 좋고 인품 좋은 우리 고장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시길 바라면서 1990년대에 창작된 김웅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살자 보내드립니다.

1990년대에 장작된 주룡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푸른 하늘 보내드립니다. 시원한 정서의 이 가요를 안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돌려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속담들을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말 한마디에 북두칠성이 굽어본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진실되고 바른 말 한마디가 북두칠성마저 돌아볼 만큼 귀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진심을 담은 좋은 말은 그 자체로 귀하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래에 말이 가진 소중한 힘과 가치를 담은 속담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2번,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3번, 도원 부치쿠. 4번, 이위 지천진.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내 고향 시냇물을 감상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위 值千金이라는 속담은 한마디의 좋은 말이 천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라는 뜻인데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아무리 귀한 재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운동 개구리를 들려 속삭이네요. 네, 친구들, 우리가 매일 쓰는 말과 행동,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는 작은 습관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우리의 성품과 미래를 좌우지하는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답니다. 네, 오늘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길러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작은 버릇과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네, 먼저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여든은 80살을 말하는데요. 이 속담은 어려서 한번 좋지 못한 버릇이 붙게 되면 늙어서까지도 그 버릇을 고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려서부터 좋지 못한 버릇을 제때 고쳐야 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4살이나 5살도 아닌 3살적 버릇이라고 했을까요? 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3살쯤 되면 서서히

서히 자기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살이 되면 말버릇이나 행동 거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습관들이 몸에 익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3살을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 떠는 버릇이 있나요? 이러한 버릇은 오랫동안 자꾸 반복해서 몸에 익은 행동들인데요. 자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버릇이 된답니다. 몸에 배인 습관이나 버릇은 한번 굳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고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 나쁜 버릇이 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다음 락순물은 떨어지던데 또 떨어진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빗물이 한번 떨어졌던 자리에 계속 떨어지듯 한번 몸에 배인 습관은 늘 그대로 반복되기 쉽고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숙제를 미루지 않고 바로 하기처럼 이런 좋은 습관은 꾸준히 이어갈수록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 반복하며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빨리 알아차리고 고쳐야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거죠. 작은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성품까지 바꾸는 만큼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잘 살피고 바른 모습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네, 바늘 도적이 소도적 된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처음에는 작은 바늘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하면 소처럼 큰 것까지 훔친다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자그만 나쁜 버릇도 가볍게 여겨 고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짓말,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기, 약속 어기기처럼 작은 잘못도 방치하면 점점 버릇이 되어서 더 큰 잘못으로 커지기 쉽습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일지라도 스스로 반성하고 바로 고치려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잘못을 바로잡는 습관을 들여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개 껍질은 녹슬지 않는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조개 껍질은 시간이 지나도 외형이나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천성이나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본성이나 습관이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좋은 습관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는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착하고 바른 마음과 좋은 생활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길러야 합니다. 한번 몸에 배인 좋은 습관은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반면 나쁜 습관은 빨리 알아차리고 고쳐야 평생 따라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내가 곱지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우 속담을 함께 알아볼게요. 종小看大, 三岁之老 라는 속담을 볼게요. 3살 때를 보면 늙음악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어릴 때의 모습과 습관만 보아도 장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성품, 행동, 습관,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평생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지시난가이 라는 성구를 볼게요. 쌓을 적, 익힐 습, 어려울 난, 고칠 개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이나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번싱 난이라는 성구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번 굳어진 생활 버릇은 아무리 고치려 해도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 마음과 생각이 유연한 어린 시기에 미리 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매일 작은 일부터 스스로를 다잡으며 좋은 습관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친구들, 오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른 습관을 길러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송포들을 배워봤는데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인성을 만들고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속담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향자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연의 조화를 준비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 싶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길태중의 문진보의 후원이고요. 네, 오늘도 역시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숙청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숙청량 원장은 일찍이 장춘중리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종이서일 임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종화중의학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국가급 맥로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태중의 문진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숙청량 원장은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을 말죠 갖춘 다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하나는 중의학의 말죠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 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0: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의 효과가 또 좋고요. 그리고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그리고 침구료법에 칼침에 쇼전도라 합니다. 그리고 정맥주사에 이러한 말이죠. 여러 가지 의료법을 아주 익숙히 장악했는데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을 말이죠. 활하게 사용합니다.
1: 네.
0: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관심병이라든가 고혈압, 저혈압이라든가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골관절계통질병 치료에서도 먼저 특기를 보이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에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에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 골관절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뇌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1.3억 정도 되는데요. 각 부원하고 뻣뻣해지고 심지어는 말이죠. 활동이 저해를 받습니다. 이러한 병증을 갖다 써에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거기에서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우리 골관절계통의 질병에서 보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한 수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년세가 많아질수록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약에는 중약에서의 간주진, 선주구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능력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말이죠. 기능이가 간주진하고 선주가는 기능이가 점차적으로 마저 못해집니다. 이러면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염으로 말이죠. 고생하는데 조약의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말이죠. 능력 단계에 따라서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퇴행성 개변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면 관절 변연에 있는 연고리가 말이죠. 증상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관절이가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되고 어떤 분들도 부원합니다. 중장에 그리고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공릉이가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그러니까 특히 이 무릎 관절에 놓고 본다 할 때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플 뿐만 아니라 말이죠. 길을 걷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1: 네.
0: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아예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유전인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 하게 되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시내를 말자 다녀보게 되면 그 전세 계신 분들 속에서 이 체중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것을 말죠. 늘상 볼 수가 있거든요.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뚱뚱한 분들, 이런 분들이 체중이 증가되면서 다른 분에 비해서 말죠. 관절에 오는 부담이가 더 많아집니다.
1: 네.
0: 그러면 같은 동년배에 비해서 말죠. 이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더 일찍이 말죠. 퇴화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강철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아닌데요.

0: 아닙니까?
1: 네. 예, 강철수 선생을 보였습니까?
0: 예.
1: 어떤 정화에서 보였습니까?
0: 예, 허리 영 몹시 아픕니다. 그 무릎이도 아프고 관절도 많습니다. 허리.
1: 예, 예.
0: 밤이면 얘 또 다리에 또 얘 지가 또 올라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또 얘 어제 나는 그런 다리에 밭둥이가 뭐나 다 붓긴다.
1: 예, 예, 예.
0: 그래, 예. 선생님 소약을 먹고 침도 맞고 얘 많이 났습니다.
1: 예.
0: 그래, 또 예약하자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예. 예. 안녕히.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2: 네.
3: 이거 나오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3: 예, 서울 선임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약하자고 그랬다. 그, 예, 박창호 교수님 배우자고.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제가 아니고, 우리 신입이, 지난 뱀비 있어서, 그래서 예. 한번 보이자고 그랬다. 예. 처음입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3: 두 분입니다. 예.
1: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3: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제가 옛날에 운동 좀 했는데 지금 막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 날씨가 흐르면 막 무거워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친구 아 소개로 수원장님 그 소방서인데 호전 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예약해달라고 그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네, 전화니까.
1: 예, 맞습니다.
5: 야, 나 이 선생님이 약을 쓰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러더니 다리가 좀 많이 나가서 시기에 한국 편이 시내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이 허리가 훅훅 꼬부러들어서 이래더니 그 약 쓰고 허리가 쭉 펴지는 같은 게 약 한번 더 쓰자고 한다. 원장 선생님 찾아가자고 한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오늘 가겠습니다.
1: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제가 이전에 태양성 관절염으로 해서 예, 다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1: 복부. 예.
6: 예, 저리고 그래 좀 괜찮았는데 또 요즘 다리가 예, 몹시 아파서 예, 내 발자국도 걸을 수 없고 예,
1: 예 심하구나.
6: 안 닿다 일어설 수도 없어. 예.
1: 예.
6: 예, 그래 원장 선생님이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6: 예, 예 지금은 예, 다리가 가벼워지고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1: 예, 예.
6: 예, 그래서 예, 오늘 예, 원장 선생님 예약하자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6: 됐습니까?
1: 예. 예, 예.
6: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예. 박윤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7: 어찌나 뭐 저번에 참약어서 먹었는데 입이 마른 것도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불면증도 많이 났고 소화도 또 잘 된다.
1: 예.
7: 그래서 오늘이 또 한 번 더 지어서 먹을까 해서 그랬다.
1: 예, 어디 오세요? 예.
7: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아, 네, 안녕히 계세요.
7: 네,
2: 하세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9: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9: 네. 좀, 이래, 네, 오늘이, 저, 그, 전번에, 그, 길대중이병원에 가서, 그, 지점을 가서 약 줘가지고 좀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뭐, 약도 쓰고, 뭐, 하여튼 밀방약도 써보고 했는데, 안세는 이렇다도 또 도지고.
1: 예, 예.
9: 봄, 겨울, 가을에.
8: 시럽고,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1: 예, 예.
8: 그런데 좀 더 치료하려고 예약해 주세요.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8: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1: 건강하십시오.
2: 네.
10: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0: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하나는 말죠. 체중하고 관계 있고, 뚱뚱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질병에 걸릴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성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말이죠.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어째 여자가 더 많은가, 주약에는 우리 생리해부에서 보게 되면, 관절에 있는 연골하고, 여성분들이 그 자성 호르몬 말죠. 수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지난해 7월 달에 허리 디스크로 수술 받았거든요.
2: 예.
3: 그런데 이 근육이 와가지고 계속 허리도 아프지만은 다리하고 팔다리가 덜해가지고.
2: 예.
3: 질퇴중이 전 여사님이 추천을로 수회장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약을 한 일주일 먹었어요.
2: 예.
3: 그런데 생각밖으로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2: 예.
3: 한번 좀, 몇 번 약 더 저 먹으려고.
2: 예.
3: 하려고 하는데 좀 불편해가지고 전화상으로 상담으로 약 질수 있는 질문이
2: 완전히 됩니다. 예. 그 네. 전화번호 알죠?
3: 네네네.
2: 276-5000. 예.
3: 네.
2: 여기다 연락하면 수건자에 전화상으로 환자의 병정을 요양한 다음에 처방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세요.
3: 네, 수고하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2: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4: 네, 맞습니까?
2: 예, 맞습니다. 예.
4: 네네, 수고하십니다.
2: 예.
4: 네, 저는 뭡니까? 이 기장이 나빠서 발사도 자꾸만 하고 그래서 전번에 두 번 박창호 선생을 병동 이거 왔습니다. 기 좀 났습니다. 오늘 예약하자고 합니다.
2: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5: 네.
1: 네.
5: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그 박창호 주임님 선생님 대해서 숨이 차고 그럴 때 또 식은땀이 많이 나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도 하는데 효과가 많습니다.
2: 예, 예.
5: 예, 그래서 오늘 또 예약하려고 합니다.
2: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5: 네, 수고하세요.
2: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네.
2: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저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부탁합니다.
2: 어떤 상황입니까?
6: 예, 저는 밤잠 자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문두문 이 가슴이 당황해서 웃지 못하던 게. 그 박윤도 선생님이 그 약을 몇첩 쓰고 많이 났습니다. 손발도 차고 이래서 예.
2: 예.
6: 밤잠 자는 시간도 늘어나고 영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또 오늘에 가서 좀 더 지어 먹으려고 예약하려 합니다.
2: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아, 예, 오전에 가면 됩니까?
2: 예, 그렇죠. 이분은 예. 오전만 운전합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예, 그리고 예. 년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내세가 많아질수록 말죠. 예? 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1: 네, 아까 여성분들이 확률이 더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 예,
1: 왜서죠?
2: 그 여성분들이 뭔가게 되면 그 자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1: 네.
2: 이 관절에 있는 연골이가 생리해부적으로 말한다 할 때 이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 죄증치에
1: 네.
2: 여기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째 내 선생님 길 걸을 때면 어째 꾸두둑 꾸두둑 소리

이가 납니까? 이렇죠. 예. 이상한 마탈 음이 들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근육이가 평소보다 말이죠. 늘상 피로감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경련을 일으킬 방지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 아까도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군촌시에서는 38개 부문 1,889개 봉사 2만여 건 정보를 전부 한 해 인공지능 두뇌에 담고 정모 창구를 틱톡 생방송실까지 연장해 1년의 조합조치로 정모 봉사 효율을 1층 높였습니다.
3: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 주관이 연변 박물관에서 가동됐습니다.
2: 연결식 공항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당의 20기 사정전회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면 실시해 인공지능으로 과학연구 규범식 변혁을 인솔하고 인공지능과 산업발전, 문화건설, 민생보장, 사회치료의 상호결합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산업응용고시를 선점하고 여러 업종에 전방위적으로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군촌시에서는 정무 인공지능 척척 박사를 내와 38개 부문 1,889개 봉사 2만여 건 정보를 전부 하나의 인공지능 두뇌에 담고 정무 창구를 틱톡 생방송실까지 연장해 1년의 조합 조치로 정무 봉사 효율을 1층 높였습니다. 군촌시 정무대청 2층에 들어서면 한 로봇가 자신을 추천하면서 방문자의 뒤를 따릅니다. 이 로봇가 주동적으로 봉사를 제공하는 것은 군촌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 의도적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주민 장선생은 로봇을 따라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는데 앞뒤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변 낙가 상업무역위원회사 직원 백설도 정무봉사 로봇 도움을 받아 시간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이전 절차에 따르면 사전에 대청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물꾼이 1차적 고지서를 주며 돌아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왕복해야 했습니다. 이 척척 박사는 매우 편리합니다. 24시간 온라인 상태이고 24시간 무료 자문이 가능해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디지털 정무가 진정으로 민생의 혜택을 주고 실속 있는 일을 하며 시로를 거두고 있습니다. 군촌시에서는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입각하고 정무 척척 박사에 의탁해 전방위적인 대답, 사항 조회, 일처리 안내 등 봉사 기능을 실현함으로써 정무 봉사에 막힌 부분을 뚫었습니다. 군촌시에서는 정무 봉사를 틱톡 플랫폼까지 확장했습니다. 군촌시 정무중심 3층 한 사무실에서 여성 방송인이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 뒤에는 군촌 정무 로고가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자막이 한 줄 한 줄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하나하나 대답해줍니다. 군촌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 국장 왕수항입니다. 우리에게 자문 전화가 있지만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량의 전화가 하나의 전화번호로 몰려들면 많은 문제에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방송실을 가동한 후에는 생방송실의 인원수 상한선이 무제한이기에 똑같은 문제를 한 사람이 제기하면 생방송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어 한 번에 전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을 운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수항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은 점이 폐단보다 큽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더 좋은 정부 봉사를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한 부문이 이런 능력조차 없다면 참 배포가 작은 것이라는 사업 자세로 인민대중을

0: 위해 봉사하렵니다. 플랫폼이 오른 후 생방송실은 무게로 62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 연 30만 명을 끌었고 문제 3만여 개를 대답했습니다. 서류 준비 시간은 원래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돼 70% 줄고 창구 처리 효율은 50% 이상 향상됐습니다. 대중의 평균 방문 횟수는 원래 2, 3회에서 1차적 방문 처리 또는 한 번도 걸음하지 않기로 줄었습니다. 훈준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 국장 왕수항입니다. 나라의 정책 법규를 잘 파악하는 전제에서 대중이 충분히 혜택을 보게 해야 합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을 입에만 올릴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두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자기의 전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생각은 첫째로 주민들이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의 사업 절주가 더 명확해지고 더 조리정연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고맙다고 한마디 해줄 때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정무봉사 로봇으로부터 24시간 온라인 상태인 AI 플랫폼 그리고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에 이르기까지 훈준시에서는 1년 남짓한 시간을 들여 대중의 다리품을 데이터 봉사로 바꿔놓았습니다. 디지털 정부 건설에서 겨루는 것은 보기 좋은 대형 스크린이 아니라 대중이 기꺼이 쓰려 하는지 사용하기 편리한지에 있습니다. 이 변강 소도시에서 우리는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한다는 이념이 실제 구현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1: 6월 9일 우리소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1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5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도나시 1건, 용정시 2건, 화룡시 1건, 왕청연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8.6%,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7.1%를 차지합니다. 성당위 선전부 성사회과학계련합회에서 주최하고 주당위 선전부 주사회과학계련합회에서 주관하며 연변박물관,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협조한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주간 가동식이 9일 연변박물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과학보급주간은 동북변강 역사문화고향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했습니다. 성사회과학계련합회 전임 부주석이고 성사회과학원 사회과학계련합회 당조석이며 원장인 류립신, 성당위 선전부 2급 순시원 류빈,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성사회과학원 사회과학계련합회 2급 순시원 전일, 그리고 각 시, 주 사회과학보급사업 책임자, 성급 사회과학보급기지 대표 등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박군봉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년에 우리소는 전주 사회과학조직과 광범한 사회과학사업일꾼들을 단합 인솔해 사회과학 플러스, 플러스 사회과학 리념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사유를 기층으로 확장하고 진지를 넓히며 담체를 혁신해왔습니다. 목전 전주적으로 성급 사회과학보급기지 6곳이 조성됐으며 연평균 각종 보급활동 400여 차례 펼쳐 대중 연 1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가동식에서 전일이 새로 비준받은 12곳의 성급 사회과학보급기지를 인정할 때 관한 결정을 대독했는데 우리소 해란명주탑 동북봄 표범 자연과학보급관이 포함됐습니다. 류립신이 전성 사회과학 보급주관 활동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 조선족 특색 가무 공연,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전시, 문화창의 제품, 과학 보급 서적,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내용이 마련된 가운데 주민 300여 명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현장 활동을 통해 대중들은 동북변강 역사문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더 깊이 료해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참들에게 반사계 지식을 적극 보급해 안전 방어선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반사계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15명 이상 단체 예약을 접수하고 매주 3개 단체 체험을 접수합니다.

0: 주민들은 미리 일주일 전에 소속 사회구역 또는 단위를 통해 통일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에 성공하면 매주 목요일 오후에 체험관을 방문해 1시간 정도 참관이 가능합니다.
1: 주생태환경국에서는 일전 녹색전환 자원봉사 동행 미래연변 공동체리 공동향유 주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관, 기업에서 온 간부와 종업원 40여 명이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오수처리와 고체폐기물 처리 등 3개 환경보호시설 개방 단위를 차례로 방문해 쓰레기 자원화, 오수정화 등 도시 녹색전환의 선진공정을 체험했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연결시 분국 사업일꾼 장태유입니다. 환경보호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은 생태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 참여감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시설 대중 개방 단위에 의탁해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연동을 강화해 기관 당건설과 생태환경보호 중심 사업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렵니다. 이번 활동은 주 생태환경국에서 주도하고 주 생태환경국 연결시 분구 감측 중심 여러 기업에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활동은 환경보호시설 대중개방 상시화를 추동하고 생태환경 자원봉사 브랜드를 육성해 전사회가 아름다운 연변을 공동 치리하고 향유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했습니다.
0: 6월 6일은 전국 눈 복원의 날입니다. 그날 연변조의병원은 전국 눈 복원의 날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의무 일꾼들은 눈 건강 중요성과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 등을 선전함과 아울러 시력검사, 색업등 검사, 전문 시력검사, 각막 곡률 측정, 안압검사 등 여러 안과 검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는 현재 사람들이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데다 안 좋은 눈 사용 습관까지 겹치면서 안과 질환 환자가 날로 저렴화되고 있다면서 올바른 자세를 지도했습니다. 또한 중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야 흐림, 눈 건조, 안압 이상, 백내장 등 문제에 대해 규범화된 진료 건의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조기 검진, 조기 예방, 조기 치료라는 과학적 눈 보호 인식을 갖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안과 주임 김호길입니다. 근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씨를 쓰고 책을 읽을 때 자세와 조명입니다. 중노년층의 백내장은 시력에 영향을 준다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 전화 0433-251-8006번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됩니다.
0: 제7회 전국 농업업종 직업기능대회 농산물 중개인 기능경련 길림성 선발전이 일전 길림농업대학 제교육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농산물 중개인 4명을 선발해 출전시켰는데 선수들의 주요 취급 품목은 대두, 옥수수, 령지, 식용균 등 연변특생 농업산업을 아우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길림지보 과학기술위원회사의 정가흔, 도나 대석두, 리씨 가족, 현대농업의 리광산이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쉬고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라디오 광장.
1: 라디오 광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라디오 광장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0: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장기 거주지 기본 공공봉사 제공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일련의 중요한 국가표준과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시 법률 적용 관련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광장 지금 시작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호남성 상담시에서 개최된 2026년 중국 관광상품대회 시상식에서 우리주 기업의 상품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전국도시 창의림을 설계 대결에서 우리성에서 추천한 관광상품은 두터운 문화내포, 선진적, 창의적인 설계와 훌륭한 품질에 힘입어 국내 560개 입선작 가운데서 금상 1개, 은상 1개, 동상 1개를 획득했습니다. 그중 연변 비향커피봉사위원회사에서 연구개발을 출시한 연미인삼커피 피부관리세트가 은상을 받았습니다. 연미인삼의 법정 등 전용 공간을 갖추었으며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해 심리지원, 법률원조, 사법지원, 보호개입 전과정 보호를 실시했습니다. 30명의 검찰원 간부와 검찰관이 연결시의 60개 중소학교와 유치원에 법치 부교장으로 배치돼 개학 첫 수업, 학교폭력 예방, 인터넷 안전 등 정기적인 법치 교육을 펼쳐 청소년의 법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높였습니다. 강제보고와 취직조회 제도를 의료, 교육기관에 정착시키고 여러 부문과의 협력체계를 형성해 미성년자 보호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단일 형사사건 처리의 한계를 깨고 민사소송 지원, 감독 및 보호, 행정검찰 감독, 공익소송을 미성년자 검찰사업의 전 과정에 통합시키고 학교 주변의 위해 상품 판매, 미성년자 대상 주류, 담배 판매, 유해업소 출입, 가정폭력 등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돈했습니다. 향후 연결시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고품질로 처리하고 사건 처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인터넷 보호, 학교 안전, 가정 감독,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분야에서 검찰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연결 미성년자 보호 위치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 학부모, 주민이 미성년자 침해 사건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접수, 분류 처리, 결과 반응 표시의 고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선전, 교육, 공안, 민정, 부녀연합회,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정부, 사법 6대 보호 체계를 일체화하고 미성년자 대상 법치 선전을 확대해 전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관심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 거주지에 호적을 올리지 않은 상주 인구와 호적 인구들도 기본 공공봉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장기 거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기본 공공봉사 균등화와 인간 중심의 새로운 도시화 전략의 심층적인 실행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일전 장기 거주지 기본 공공봉사 제공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의견은 장기 거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고 호적을 옮기지 않은 상주 인구와 호적 인구가 기본 공공봉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은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며 도시화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내 수요 잠재력을 방출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이주 자녀의 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의무 교육 단계의 이주 자녀의 공립 학위 취득 비율을 공고히 하며 이주 자녀를 장기 거주지의 학년전 교육, 고종 단계 교육 공공봉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도시가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거주하는 호적, 미취득, 상주인구 가정을 공공임대주택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주동하고 유연성 취업인원이 주택공적금 제도에 참가하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취업지에서 종업원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호적 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열흘형 노동자들이 취업지에서 종업원 사회보험에 참가하도록 인도하며 농민공, 유연성 취업인원, 신취업 형태 인원이 사회보험 제도에 참가하는 것을 건전히 해야 합니다. 장기 거주지 기본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거주증을 소지하고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 보험에 참가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달하며 타지역 진료 직접 결산 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취업 기본 공공봉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취업 지원 정책을 시달하며 호적 미취득 자주적 창업 인원의 지원을 잘해야 합니다. 호적, 미취득, 장기 거주 인구를 거주지 아동 관심, 양로 보조, 사회 구조, 장애인 지원 등 기본 공공봉사 범위에 점차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여전히 채용 단위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점진적인 퇴직 연령 연장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군체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평등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한이나 채용 차별을 제거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채용 단위는 정년과 종업원의 보험료 누적 납부액이 기본 양로금이 된다면 매년 추가 납부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은 1차적 납부입니다. 2011년 7월 1일 전에 고된 육체노동 등 특수업종과 고산지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조기 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55세, 여성은 만 45세이며 연속 근무 연한은 만 10년이어야 합니다. 조기 퇴직은 자원적 원칙을 견제하며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종업원 개인이 조기 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단위와 협의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종업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속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1년의 중요한 국가표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표준위원회는 신흥 분야, 생태환경보호, 안전생산, 농업발전, 대중생활 등 분야에서 402가지의 중요한 국가표준 및 표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들이 발표된 후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대중의 생활질을 향상시키며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신흥 분야에 관한 표준입니다.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 21가지의 국가표준은 에너지 사용과 전력의 안전성, 능률성을 보장합니다. 북두위성 내비게이션, 반도체 부품, 전자기체, 로봇 등 23가지의 국가표준은 전자정보장비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게 됩니다. 컴퓨팅, 인공지능, 통신, 인터넷 안전 및 데이터 규범 등 39가지의 국가표준은 디지털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게 됩니다. 운반 로켓 원격 측정 네트워크 시스템, 우주정거장 우주선 외부 탑재 인터페이스 등 34가지의 국가표준은 항공우주 장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겸용성을 강화하고 산업표준화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표준입니다. 가정용 태양에너지 온수시스템 국가표준은 관련 상품을 고능률, 고신뢰성, 고품질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추진합니다. 환경표지 및 성명, 환경관리체계 등 5가지의 국가표준은 환경관리 능률성을 높이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니켈 및 니켈 합금 원료,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분말, 알루미늄 분말 등 29가지의 국가표준은 자원 순환 리용의 표준화, 비철금속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안전생산에 관한 표준입니다. 구명투척기, 차량용 화재탐지경보기, 소방긴급구조통칙 등 22가지의 소방안전 분야 국가표준은 소방상품과 화재구조에 주력해 기술요구와 검사규칙을 더욱 세분화하고 산업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구조절차를 규범하여 소방안전의 전문화, 체계화, 표준화 발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풍력발전기 제동시스템 기술규범, 편항시스템 기술규범, 철탑 구조안전 검사 방법 등 6가지의 국가표준은 풍력발전산업의 기술 향상과 안전 운영을 지원합니다. 농업발전에 관한 표준입니다. 통밀가루, 유채씨 기름, 신선한 비파 열매, 향신료, 검정기 버섯과 표고버섯 균종 등 18가지의 국가표준은 농산물 공급체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가지, 황유병 저항성 식별, 상업용 감자 생산 등 9가지의 국가표준은 대중들의 장바구니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가축 가금의 분뇨 걸음을 토양에 반환하는 유해물질 허용량 국가표준을 반포해 분뇨의 자원화 리용을 촉진합니다. 대중생활과 관련된 표준입니다. 기계직 습한 바지, 신발 상품, 위생종이 제품 등 7가지 국가표준은 대중의 일상용품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전신기업의 인터넷 영업청 봉사규범 등 3가지 통신봉사 국가표준은 봉사시간, 봉사능률, 개인정보보호, 불만 및 회답 등을 더욱 규범하여 통신봉사 질과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철봉, 평행봉, 스케트화 등 8가지의 운동기구 국가표준은 전국민 체육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봉사 통합형 셀프 단말기 관리봉사 국가표준은 전국 통합 정무봉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운전한 사람이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차주가 과실인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차량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그 과실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각 측의 배상 총합은 피해자의 총 손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차문 열기로 인한 교통사고 배상 경로를 명확했습니다. 제2조에 따르면 승차자가 차문을 열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강제보험과 상업보험 범위 내에서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승차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배상한 후 부족한 부분은 운전자와 탑승자가 책임 상황에 따라 배분해야 됩니다. 편승차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 배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호위동승 편승차 탑승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견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경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교통경찰이 인정한 전체 책임이 운전자의 중견 과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 원인과 운전자의 구체적인 행동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만약 당신이 단지 무상으로 동료와 친구를 태우고 심각한 위반이 없다면 교통경찰이 전체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적절히 배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